남도민요 남원산성 들으셨는데요. 안향년, 남해성, 오정숙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남원산성 이야기와 음악으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우리 민요에서 어떤 지명이나 특정한 장소가 나올 때 늘 궁금해지는 곳이 몇 곳 있는데요. 이 남원산성도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남원에 남원산성이란 이름이 없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 하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기도 하는데요. 남원의 교룡산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노랫말에 이화문전, 이화문 앞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남원산성에 이화문이라는 것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화문전의 이화는 백꽃이 피어있는 풍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원산성의 노랫말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그 장소나 내용은 이처럼 여러 토론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곡이 남도민요이고 남원에 산성이 없는 것도 아니니 이 남원산성은 남원에 있는 교룡산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남원산성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하면서 오늘 남도민요 남원산성을 산책길 첫 곡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6월 21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3주에 걸쳐서 흥보가를 듣는 순서 마련했는데 전임삼 흥보가 음원을 통해서 흥보가 전곡 감상 순서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전인삼 흥보가 한바탕 2주 전부터 감상을 시작해서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감상 순서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9년에 발매한 음반 전인삼 흥보가에 담겨있는 흥보가 한바탕 듣고 있는데요. 전체 석장의 CD 중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음반 들어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된 흥보 집칠회부터 놀보 마누라 탄식 및 장군이 나와서 놀보를 개과천선시키는 대목, 이 흥보가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인삼의 흥보가에 대해서 지난 두 주 동안 계속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이 전인삼의 흥보가는 동편제 남원소리이고 송흥록을 비조로 해서 송우룡, 송만갑, 김정근, 강도근을 통해 전인삼으로 이어져 내려온 소리라는 점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동편제 봉고장인 남원 출신으로서 강도근에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전수받아서 우린 전인삼을 통해 동편소리의 견고하고 꿋꿋한 위상을 느껴볼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 기억나시겠죠? 흥보가 제비다리를 고쳐주어서 강남에 제비가 들어갔고요. 또 박씨를 물고 흥보내로 다시 찾아와서 박씨를 심고 박 세 통을 따는데 지난주에 세 번째 박 탔습니다. 흥보집을 지으려고 온갖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온 그 내용까지 지난주에 들으셨는데요. 이제 오늘 들으실 내용은 흥보집을 지으려고 나온 대목들이 흥보집을 제대로 지어놓은 그런 풍경부터 시작됩니다. 고루 거각이 지어졌고요. 만석지기 논문서, 천석지기 반문서에 안방, 사랑방, 이 방에는 온갖 살림살이와 책까지 두루 갖춘 그런 집이 원래 흥보네 집에 있던 그 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흥보가 제대로 부자가 됐는데요. 흥보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들은 놀보가 집으로 찾아오죠. 이후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오늘 들으실 동편소리 흥보가 중에는 여타 흥보가에서 만날 수 없는 놀보 박타는 대목 만날 수 있습니다. 흥보에게 부자가 된 연유를 낱낱이 들은 놀보가 제비가 다리를 다치지 않자 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리죠. 그 제비가 강남 갔다 돌아오는데요. 제비가 가지고 온 박씨를 심고 박이 열리고 박을 타는 과정이 똑같이 나옵니다. 바로 놀보박인데요. 그 놀보박을 타니 이 놀보가 제대로 벌을 받는 내용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들으실 대목들 정리해 볼게요. 부자 된 흥보 집칠에, 흥보 마누라 놀보 술상 차림, 놀보가 화초장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제비 후리러 나가는데, 놀보 제비 강남 들어가는데, 놀보 제비 노정기,

0: 놀보 첫째 박을 타서 상전이 나오는데 놀보가 상전에게 비는데 놀보 둘째 박을 타서 상여 나오는데 놀보 셋째 박을 타서 사당패 각설이 등이 나오는데 놀보 마누라 탄식 및 장군이 나와서 놀보를 개과 천선시키는 부분 바로 이 대목까지입니다. 특히 놀보 박타는 내용 자주 듣기 어려우니까요. 오늘 그 내용 들을 수 있는 동편 소리 흥보가 전인삼의 흥보가 듣겠습니다. 전인삼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고요. 전체 연주 시간 1시간 4분 6초입니다.
1: 박세제동이 쫙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왠가 대목들이 나와서 집을 짓느라고 우당탕 퉁탕 야단이 났지.
2: 쉬워.
1: 이때 흥보는 어찌 놀래놨던지 자석들은 다 내쏴두고 그래도 내외관이 제일로 좋던가.
2: 쉬워.
1: 둘이 손을 꽉 잡고 한쪽에 콕 찡겨서 정신없이 있을 적은
2: 예.
1: 가만히 들어보니 조용하지. 흥보가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니 전과 있던 음막은 간 곳이 없고 고루 거각으로 흥보집을 늘비하게 지어놨는디 또 이렇게 지었겄다. 동산아 들어온잔디 발귀 놓아 맨담치고 한박중문 소서 좋으시고 만석지기 논문서와 천석지기 판문서며 가오종무녀가 가득 답복이 쌓여있고 사랑방을 나가보니 각장경 반소리 반자가 관자 밀창 화류문가 대모 책상까지 놓여있고 주역이며 입에 두고 동사력이 좌우로

마시어버릴 삼더니 오늘 나는 부자가 될 줄을 아는 얘기가 갈렸냐. 얼씨구 나가 좋을시고 지화자자 좋을시고 군부가 좋아라고 며느리들을 얻어놓은디 번뜩 들어다가 또 생각을 들어 이렇듯 흥보가 한참 재미나게 놀 적이 이때 흥보 측의성 놀보가 흥보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에이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어 아 요것이 어쩌게 갖고 부자가 되었어 알아 내가 한번 건너가 봐야지 내가 건너가서 요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그냥 쏵 쳐서 불러간다. 이놈이 몽둥이를 눌러매고 흥보집을 건너가 보니 전과 있던 음악은 간 곳이 없고 고루거각으로 그저 흥보집을 들비하게 들어가느니 놀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이 부자가 됐더라도 이렇게 될 비는 마무언디 그러지 그러지 네. 지가 무슨 부자가 돼야 서울서 어떤 평판 대감님께서 낙창을 하셨지 그러지나 내가 한번 불러봐야지 너희놈 흥보야 하고 불러놓으니 이때 흥보는 자기 형님 음성을 듣고 보선발로 우르르르르르 나와 저르르며 아이고 형님 건너오셨습니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형님한테 노마를 보내드리려고 하였는데 이리 손수 건너오시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어마 아 요놈 보소요. 절로 터진 입이라고 주댕이 놀리고 자빠졌네.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도

0: 이놈아. 어? 그나저나 여 대관절 네 집이냐? 예 형님 제 집이 옳지다.
1: 시부.
0: 뭐여? 네 집? 어떠고 강산지 태계변이 오시고? 아이고 참말로 네 집이여? 예 형님 흥보야 여러 말할 것 없다. 그저 네 집 보고 내 집 보고 그냥 딱 바꿔보자. 아이고 형님 처음 내려오시지요. 그나저나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이때 흥보나 자기 형님을 사랑에다 모셔다 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시오 마누레 건너마을 형님이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와 인사여줘야지. 이때 흥보 마누레는 청과 얻은 일을 생각하면 한자리에 앉아 대면할 마음이 없으나 가장은 명령을 복종하랴. 놀보 보란 듯이 그저 의복을 말 그 차려입고 나오는데 흥부 마누레 간다 온다. 흥부 마누레가 나오는데 전

없나 쌀이 없나 금융 보화가 없나 목욕이 남이 없나 며느리 애들을 호사로를 많이 시키고 뭐 마누래도 한산세무수에다 당청함을 포로소로

하늘이 들어라 좌우에다 하나리고 신하경변에 금야래 흐르금으로 아량 그리고 서나오거든이 시송님 뵙시다 예. 어? 큰절은 어디? 아, 이 때려 죽일 놈이 진수 씨가 절을 하면 말이오 선뜻 일어나서 같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알탕 신학회 관짐상 예. 아가쩌 결할 때 보고 지금 본 게 미꾸라지가 용자한테 버려 내 이놈 홍보야 그나저나 말이여 저 뒤에 저 주르르르르르 섰는 것들이 뭐냐 예 형님 제 며느리들이 옵시다 며느리? 아 따가시시 짜는 놈이 또 며느리까지 많은 멋지네 야 이놈아 아이 며느리를 몰라면 어디서 좋게 이 빈 것들을 데리고 오지 아 저렇게 까지몽 대맹이로 톡 톡 불거져갖고 못생긴 것들 만들잖아 갖다 내 쏴라 내 조카들 내가 세장가 보내줄 텐게 내 쏴 이때 응보 마누리 들은 적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 놀보 술상을 재리는디 또 이렇게 재리거든 음식을 재리는디 음식을 재린다 안성육의 동양진 반찬한 수적 우리적 사십니살이 소발이게 더초로 우르르르 벌려놓고 먹거렸다 오죽한 대모양각 당활기 어간기 설기동교 내기 벗다정 초로로 약과 삼피덕과 병마진 청생청 놓고 조락 산조구침치 야객과 저정봉과 장판에다가 버려놓고 장단수단의 잡백이며 인삼채 도라지 째다치 연포공기름 소곤채 구찌멀치 가전양념 모아로 장동화로 백탄수 부채줄 화활 바로 아이야 멋져가지고

뚱뚱해 먹고 혈안은 뚱뚱 깨어 웃다 지내 말이고 길게들이 와라.

그때부터 술상을 차려 자기 시숙님 앞에 갔다 놓으며 좋은 황화주 화잔에 가득 부어 두 손으로 올리며 애써 시숙님 약소나 술 한잔 잡수시오. 아 이랬으만 아 이 띠리 죽일 놈이 선뜻 받아 먹었으면 아무 폐단이 없을 것이니 발을 더 당 신학회 개관 김성 내 이놈 홍보야 너 나오고 성경 아니라 내 속 대강 알지만은 내가 가서 지는 초상마당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못 먹는 거 너 잘 알게? 아이고 형님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 좌중에 누가 권주가를 한단 말이오. 이런 멍청놈의 자식을 말하다. 아 자식이 멍청하게 생겼어 저거. 아 이놈아 누구 마누라 곱게 체례 입은 집에 권주가 한마디 시자. 흥부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청와한 예란 모로 멧돼지 번호거니와 시수다리오 권주가 어란 말을 듣더니 두 눈이 감감하고 사지가 발발 떨리며 털었던 술잔아 방바닥에 나오라 꽃도치와 뒤로 주춤 물러서서 자기 시숙을 물구러니 보더니만은 여보시오 시숙님 여보야 아주 보니 최소자려 권주가를 하락은 먹어본 구금 차가운지 어디서 보았소 여보시오 시송님 천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나도 인자가 돈도 있고 쌀도 있어 동지에서 땅을 지우고 온 날에 자식들을 없이우고 고맙다가 연속자가 나도 일을 난

제하아으로만 들어간다. 포기실수 어서 가시오. 탁 차고 들어가니 놀바라도 무저 부양아만 강나가지고 술상을 말로 확.

0: 참선 내가 본 거야. 내가 이 죽일로 가디 너희는 꽤 많은 지으느라고 내가 건너오면 너그 마누라 보고 나한테 이렇게 포악을 하고 시켰지. 네 이놈 뭔데 이러고 자리랄 작신 문질러 놀란다 이놈. 어라 어라 어라 어라 그래 두고 네 이놈 홍보야 너 말이여 혹시 밤이실 아냐? 아이고 형님 밤이실이 뭡니까? 아 이 녀석아 도적질 말이야 이 녀석아. 아이고 형님 도적질이라뇨? 아 네가 도적질을 해갖고 부자가 되었다고. 오이영문 줄사가 벌떼가 뒤늘어서서 우리 집이 너를 잡으려고 찾아왔더라. 그런디 아내가 너하고 성재가 아닌디 너 재패가는 걸 보고 뜨냐? 아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따져보내니라고 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런 게 그것은 네가 꼭 갚아줘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너를 잡으려고 찾아올 것이여. 그런 게 너는 그저 이 집과 재산 모든 것을 나한테 딱 맡겨두고 저 의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상해를 들어가서 딱 3년만 살다 오니라. 내가 네 재산에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야 녀석아.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 그러면 네가 어째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버렸어? 형님 들어보시죠. 제가 형님 집에서 나와 근근히 살아가는데 하루는 대사 한 분 내려오셨습니다. 뭐? 아이고 형님 스님 말이오. 오 중. 그래서 아 그래 그분이 집 하나를 잡아주길래 거기에 움막을 짓고 사는데 하루는 제비가 한 쌍 날라들었지. 그래서 아 그놈들이 새끼 두 마리를 갖는데 날개 공부 힘을 쓰다 한 놈은 뚝 떨어져 죽어버리고 다른 한 놈은 다리가 찰칵 부러졌지요. 아이 저서가 떨어지면 뒤지든지 부러지든지 할 것 아니여. 그래서 아 그래 제가 하도 불쌍해서 명태껍질 없고 당사실을 얻어서 그 부러진 다리를 장장 동염해서 제 집에 올려주었더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그 이듬해 나오면서 박실 하나 물고 왔습니다.
1: 얼씨오.
0: 왜? 박실은? 그래서 아 그래 그걸 심었더니 그대는 박이 세 덩거리가 열렸죠. 아이 녀석아 아 신구만 열리는 건 당연지 사니여. 그래서 아 그래 추석은 돌아오고 끓여 먹을 것은 없고 팥속이라도 끓여 먹을 양으로 팥 한 통을 툭 탔더니 웬 괴 두 짝이 불거져. 뭐야? 괴가 불거져? 그래서 그래 한 개 짝을 실금은 열고 본 게 돈이 하나 가득 오고 있어. 뭐? 돈이 가득이야? 아 또 한 개 짝을 실금은 열고 본 게 쌀이 하나 가득 오고. 뭐? 뭐? 쌀이 가득이야? 그래요. 탁 떨어붙고 돌아서다 돌아본 게 도로 하나 가득 오고. 탁 떨어붙고 돌아서다 돌아본 게 도로 하나 가득 오고. 떨궈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하나 그 뜨고 떨궈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하나 그 뜨고 떨궈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하나 아 어째게 퍼부서져게 나더니 돈과 쌀이 저 큰 남산 덩어리 많이 나오고 돈은 그저 이 집태 덩어리보다도 그저 급격하다. 참 그 기가 막힐 노릇이로구나. 그래서 또 두째 덩을 촥 탔더니 거기서는 왠가 비단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옷도 좋게 입고 셋째 동을 툭 닫더니 왠가 대목들이 나와서 제 집을 이렇게 좋게 지어줘서 제가 부자가 돼야지. 아이고 형님 무슨 도적질할 리가 있습니까? 야 흥보야 아가 네 말 들어본 게 부자 되기 천하 싶구나. 아가 너는 말이여 제비다리 한나 분질어진 거 있어줘 갖고 그렇게 부자가 되어버렸는데 나는 말이야 그 흔한 놈의 제비다리 그저 얀일곱 개 갖다가 찰칵찰칵찰칵 해갖고 있어주면 천하 그저 장자가 되겠다. 어라 어라 제비 몰로 갈란다. 아이고 형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제비로 몰로 가신다 그러시고 그러지 시방 10월이여 제비는 명년 춘삼월이 오자. 그러겠다 그러겠어. 흥보야 저그만

상정 맞은 놈의 새끼가 되라고 유식한 새끼라고 짜짜짜짜 하고 자빠졌네. 아 이놈 함부로 불러. 아이고 형님 화초장이오. 화초장? 그래 그 속에 뭐 들었냐? 예 형님 그 은금보화가 다 푹 들었죠. 뭐시? 은금보화가 다 푹 들었어? 흥보야.

그러고 가서 네 것은 모두 내 거요. 내 것은 그건 그냥 내 거요. 흥보야, 그런 게 여러 말할 것 없다. 저놈 나 돌아. 아이고 형님, 그러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복 지원 왔습니다. 그럴 거야, 나 그럴 거야. 아, 내가 너를 어려서 얼마나 이쁘게 키웠냐. 흥보야, 멜빵이나 하나 지고 갈란다. 아이고 형님, 먼저 걷어가시면은 제가 하인시켜서 지워 보내드리죠. 이런 도적녀로 자식을 많은 거야. 나 건너가면 저 속에도 능급부와 싹 다 빼버리고 빈급당만 보내려고. 아, 이런 도적놈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널 보다 보고만 도적놈이라 한단 말이야. 속도 모르고. 에? 네, 이놈아, 참말 말고 밀빵이야 이놈아.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건너가 보는디 이 짐이 흔한 놈이라 한번 외고 건너가 보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허던 내 허던 내 화초장 하나를 허던 얼씨구나 화초장. 또랑 하나 건너.

0: 저장, 된장, 송장, 배짱, 도장,
1: 얼씨구,
0: 대장. 어? 아니야?
1: 원래 아니지?
0: 아이고 이것이 뭐예요? 가까워야 내가 못 살고 내가 아이고 이것이 뭐예요? 저 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아이가 나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구상 내지 말고 내 짊어진 거 이거 뭔가. 아이고 영감 무건도 이리 좋게 내려놓으시오. 아이고 뭐여. 아이고 영감 무건도 이리 좋게 내려놓으란 말이오. 이놈의 예편 내 주먹만 좀 뭘 팔자. 이때야 놀보가 제 기집을 다루는데 어찌 다루는고 어이는 두 주먹을 발끈지어가지고 양 간지통을 눌러 죽이는디 놀보 마누레가 그저 놀보 주먹만 보면 딱 적상으로 가. 아이고 영감 내 말을 듣게 주먹 겪게 저리 진쇼. 아이고 이마야 그전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말이오 자 서울 한국장애를 댕겨서 왔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니 환초장이라 그러고 놀보가 그 지방 가라더니 아이고 내 딸이야. 야 기어보시오. 아 자기 마누라 보고 딸이 어딨어. 이 사람아 아가 그벌적에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법. 이때요 놀보가 흥보했단 말을 듣고는 집이 집을 그저 멍 딱 맹글어서 처마 끝에 빙 눌러 달아놓고 아 물이 제비를 기다려도 제비가 오지 않는지라. 하루는 동네 역군들을 모두 얻어가지고 제비를 몰러 나가는디 다른 것이 아니고 권조로 한번 나가보던 것이었다.

전 소리가 남보 아주지 빈가 의심도 전일은 왕양 외꼬리만 보아주지 빈가 의심도 남비오 자고 깐치만 보아도 제비가 의심도

신매지금금으로래 로자더러 맹고방 양산

소사라운 예비 한 쌍이 놀부 집을 들어오니 놀부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내 집이 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저 집이가 먹기가 있는 집이로구만 좋은 집 다 버리고 내 집에 와서 성주를 하는 것이 참 고맙다 어서 어서 새끼 많이 까거라 저 집이 그 동을 보아라 흘지양지 허더니만은 알을 낳기 시작하는디 놀보란 놈 제비집 밑에다 초성노를 딱 달아놓고 피빔시로 어디 시조란지 미국 장단에다가 천국 시조를 썩 내가지고 그째로 제비알 낳는 족족 점고를 얼었니 아 제비알을 만져 보자

어찌 만져서 하더니 조독이 올라서 싹 까고라 빠져버리고 다만 한 개 남은 것이 날개공번이라고 바닥은 놀보가 보고 떨어지거라. 도로 푹 기어올라가지. 놀보란 놈, 예끼, 이놈을 내가 그냥 누웠다가는 실물을 당할 테니 내가 자장작기열밖에 수가 없다. 제비새끼를 잡아내야 물파게 다 되고 다리를 착 신문지로 놓으니 짝짝짝짝짝짝짝 이거 보시고 가만히 끌어안겨서가 마당에다 훅 집어던져 놓더니 후루루루 쫓아가서 제비새끼 주워 들고 아이고 불쌍다네 제비야 여보 마누라 아이고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네요 우리 제비 다리 있어주세요 된장대에다 붙이고 헝겊으로 징징 농여 제 집이 올려주며 어서서 죽지 말고 살아나서 박씨 하나만 부러우니라잉 저 집이 그 동을 보아라 놀보 원수가 풀제비거든 주리가 있거느냐 수일이 되더니 부러진 다리가 나서 날개 공부를 하는 뒤 떴다

스쳐 보고 빨래줄이가 대략 안다니 한들 안들로라 보고

0: 그다하면
1: 시부
0: 저번 날이도 말이여 본일하니 엄마 저 집이 그 동을 모아라 무엇이라고 저기 저기 간다님만은 빨리 강남을 화월월 날아들어 가간다 강남지 두견은 조종지 만개라 백조를 점거하는 뒤 일본 들어갔던 분홍집이 나오 중국 들어갔던 맹맥이 나오 미국 들어갔던 초록집이 조선서 태어난 놀보집이 놀보집이가 들어온다 놀보집이가 들어와 부러진 다리가 폭탱해져서 전둥거리고 들어오며 지비장수 호령하되 너는 왜 다리가 저리 봉통이었는 이에서 주아래리다 고성국서 태어나

날이 간다 가서 이렇게 왔사우나 어찌하면 그놈의 원수를 갚소 우리가 이빨 턱도 후루동 쪼고 제비장수 들으시고 풀칭한 놀보놈 심수는 이 강남까지도 유명한 놈이로구나. 명춘에 나갈 적어 수풍이란 박씨 하나만 물어다주면 네 원수는 다 갚느니라. 어느덧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하니 웬간 날짐승들이 고국을 찾아 환국을 하는데 놀보 제비가 나오는지 이 노정기가 좀 탈키는 탈튼가 보더라. 암남산 지내고 밤남산을 지내 족곡을 지내고 족산동이 절기 낙양성 500리 소상가 700리

돌아들고 고소성 바라보니 한산사 그루보고 하방 북육심지에 만리장성 돌아니 1만 5천이 홍살령 나라 하르니 전하 지비가 다 모아 박국으로 흩어그릴자 사업나무 보고는 제비 포기 포기 대란 제아사로 지쳐냐간다 금년 9월 보름날 이곳에 와서 상봉하제하여 속을 처음한 후에 축전해가 높이 강릉을 구경하고 벽벽강 돌아드니 소동파 조맹덕은 이금무한 계기 창성령 호배행기를 식간으다 황도관이 황과관이 여기로다 순명강 발병지에 정주를 짓네 순간 순천 칠십리에 바라보니 병양이로구나 영광경 또 비나라 이로장안을 구경하고 송필망종이 요자열려가가게라 송객정 수운강을 지네 살같이 빨리 따라 개성 부중을 들어가니 왕태조고 사저간

사는 전련사 한강은 말년수가 문물이 빈빈 허거허거 분석이 허예가야 맘만 새지금 달라 전라도

0: 운동이요. 경상도 함양이라 운동 함양 동월 운매 돌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1: 할수
0: 저하지 비고 동월 보아 소풍이 박실한 깁니다. 불을 원담된 문박성 내달라 칠패 팔패 정패 배달이 아야고 개를 얼른 동작 까먹으라.
1: 예.
0: 북쪽 지적 발리와 밭도 수르르 발을 발을 졸라 가명을 당도와야 만산질봉을 구경하고 거기서 그저 달라남은 황화루를 구경하고 문봉년체를 흘린 더 말도 오지 말다 한

시를 입에다 가루 물고 이그저 우리 너 놀다 놀고 양주완전 앞에다가 예? 박씨를 똑 던져놓고 본가으로 날아간다. 예? 놀보라 놈 박씨를 딱 주워들더니만은 야 영락없이 박씨를 물고 왔구나. 야 여보 마누라 아야 재미가 박씨를 물어 왔네. 야 이때야 놀보 마누라는 놀보보다 그저 조금 유식하던가 보더라. 박씨를 떼자고 보더니 여보 영감 박씨는 틀림없는 박씨오만 박씨가 웬 글씨가 씌었소? 원수 숫자 바람 풍자 괴연계 심지 말고 내버립시다. 놀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자네가 속을 모르는 말이여. 강남의 문장들이 그를 뒤집어 놓으니 비단 숫자 썼다는 것이 붓대가 잘못 돌아가서 원수 숫자 되고 풍년풍자 쓴다는 것이 잘못되어 바람풍자 되었으니 걱정 말고 심세히 살아. 동편샤마 담장 밑에다가 바구덩이를 크게 파고 1년 동사지을 걸음 그냥 한꺼번에 빡 파다 붙고 신장 놓고 박씨를 또닥또닥 단단히 잘 심었지. 그냥 박순이 나다라 오는 뒤 북채만 홍두깨만 지둥 방잎싹이 삭감만 시켜가지고 박농줄이 막 왼동지로 퍼져나가는데 박농줄이 탁 걸친 집은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상해가지고 그때 돈으로도 너무 집값 물어주진하고 그냥 수수백냥 들었던가 봐. 하루는 이웃집 노인 한 분이 썩 오더니만은 내 이놈 놀바야 밤이면 지부모의 밥통 속에서 똥땅기당기당동 찡찡동기동기동땅땅 아 이렇게 요망스럽게 떠들어서 당최잠을 못 자겠다. 내 이놈 얼른 박았다래래. 놀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은급화가 변화해서 그런 줄 알고 생님 오늘 박 따내라 싹 따내라 이놈. 놀보가 그날로 박탈 싹구를 얻어들이는디 어쩐 일인지 이렇게 모두 성치 모든 사람들만 얻어들이겠다. 아무런 고급사동기 호빼빠리 저통나리 정맹맹기 상얼쟁이 반따리 회전시 모두 이런 성치 모든 사람들만 얻어들였는디 놀보보고 어째서 그러냐고 물어본게 박을 톡 타서 은금부화가 와 쏟아지면 성한 사람들은 주워갖고 달아난다고. 그래서 도망 못 갈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만 모두 얻어들였다고 한다. 여보소 여군들 삼시 먹고 대냥 둠세 어서가 박 따오소. 박을 따다 놓고 톱을 걸고 한번 다 보는디 시리로

0: 연예인 따왔어 돼. 내 방은 은근 보아만 나오느라. 해야로 당그여라도 제일이야. 여봐라 창보야. 하. 어서 힘을 써서 덥소리 말려라.
1: 얼씨구
0: 헛질이야. 왔다 이놈아. 헛질이라 말고 덥질이라 이놈아. 여보소 이 사람들 내 말 듣소. 은근 모아가 나와. 덜랑 성김 없이 주소 주소.
1: 얼씨구
0: 시리릉 시리릉 당겨주소 덥질이야.

왕어신디 왕활수 불안절이래 어신 놀모가 가만히 보더니 하? 아이가 박통속이 아니라 서당속이시여 박이 쫙 벌어져 놓으니 박통속에서 맨 노인한 분이 나오는 두루마기 바박 송구도 주걱상투빈데 고동고중물 팔팔삼에 부린 내가 긴동한다 내 이놈 올무놈아 내아비는 정월세 내아비는 2월대기 내 예비는 마당세 내 예비는 3월대기 대대로 갔대 종이 일러니 경자녀의 손망은 부지것 저 몰라더니 강남서들은 저 여기 와서 산다기로 드럼을 만나러 내 왔으니 네 기집 자식 당장 상전님 전에 인사 못 시켰냐 이때리스길로 많이 놓아 그러고 오늘부터 나를 상전으로 안 모셨다가는 니놈 그저 다리 문대로 저 신부지로 놓을 것이라 이놈 놀보가 기가 막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선대의 증거가 없으니 하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할 일 없이 상전님 전에 비난디 비난이다 비

0: 없으니 난더란 소리 나니까 대전으로 어찌하러 된지 아주 송냥 시켜가지고
1: 갈수고
0: 네 놈 그러면 얼마나 바치니? 한 500냥들이죠 어라이로 500냥 가지고 너 같은 종놈 사겠느냐? 만냥 만들이라 아이고 그러면 천냥 만들이겠습니다 어라 너 같은 종놈을 다리고 다소를 다투겠느냐? 주머니 하나를 내어주면 아나 전국간에 무엇으로 채우든지 이 주머니만 채우니라 많이 준대도 늙을 말년에 가지고 가기도 귀찮으다 놀부가 주머니를 받아들고 딱 본즉 쌀이 들면 불과 두 손으로 대쯤 들게 생겼고 돈이 들면 불과 4, 50냥쯤 들게 생겼지 놀부가 보다니 좋아라고 주머니를 죽여들고 돈께 앞에가 앉아서 한 냥을 넣어도 횡 백냥어 거거를 넣어도 간 곳이 없고 오백냥어를 넣어도 간 곳이 없구나 아이고 이 주머니가 새는구나요 쌀두지로 쫓아가서 단말을 집어넣어도 뻥 헉.

찾아서 살림살이 가산등물을 집어넣는 대로 간 곳이 없으니 돌보가 기가 막혀 주머니를 죽여들고 팔발발 떨며

갑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 주머니가 웬 주머니요? 오, 그가 능청랑이라고 하는 주머니니라. 아이고 이 주머니야 사람 막 아니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니야? 그 주머니가 잘된 사람은 더 잘되게 맹글고 그저 못된 놈만 꼭꼭 골라서 상하게 하는 주머니니라. 어라, 하도 뭐 많이 가져왔는가 보다. 또 올 것인디 뭐. 아이고 세님, 언제 또 오실라요? 나 갔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한 번씩 올 것인디. 다리 질면 30번, 다리 짧으면 29번 올 것인 게 나 올 적마다 이렇게 좀 채워줘라. 주머니를 들고 두어 걸음 나가다니 이놀불견 간 곳이 없지. 역군들이 모두 어이없어 우두거니 섰으니 여보소 이 사람들아, 은근보아가 변화해서 날 지기또본이라고 그런 것이고 둘째 독에는 틀림없이 은근보아들은 어서가 막 따오소. 박을 또 따다 놓고 타는디

방법도 있다더라. 지리릉 일원 당근소

주소 주소 여봐라 청보야 어서 힘을 써서 톱소리 날려라 허.

0: 놀보가 가만히 듣더니 옳다. 아 인자 금반상기 막나다라라. 박이쪽 벌어져오니 박통 속에서 물새 좋은 상의 한틀이 썩 나오는 땡그랑 헌헌 자노와 노
1: 헌수
0: 벌고 돈 벌구나 헌헌 자도 안 노
1: 할수
0: 놀고 놈 짓고 살기 하드매요
1: 할수
0: 그 노아무 집 더가병당이라은 이어서 침방을 듣고 묘를 쓰야 헌헌 자도 안 노
1: 할수
0: 놀고 기가 막혀 대체 이거 웬 상이요
1: 할수
0: 오 니가 놀보냐?
1: 에.
0: 먼저 박통 속에서 나오셨던 세원님이 돌아가셔서
1: 시와.
0: 이 박통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1: 에.
0: 네 집터가 명당이라고 거기다 묘를 써라 하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으니 에. 얼른 집 뜯어라. 놀보가 집터 명당이란 말을 듣더니 죽어도 집은 안 뜯기로 들고 아이고 여보시오 집은 내가 죽어도 못 듣겠으니 대전으로 받아가시고 제발 이 상일랑은 다른 데로 온 상 없어서 네 이놈 그러면 얼마나 바칠래 한 500냥 드리죠 어라이로 500냥 가지고 네 집같이 이렇게 좋은 명당 사겠느냐 만냥만 드리라 아이고 그러면 천냥만 드리겠습니다요 그래요? 그래 보라라 그럼 돈 받아들더니 이놈을 불견 간 곳이 없지.
1: 씨워.
0: 역군들이 모두 어이없어 박을 안 타고 싹 가기로더니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아. 여 둘째 통까지는 날 지기떠보니라고 그런 것이고 셋째 통에는 틀림없이 응급부 아들었으니 어서 가 박 따오소. 박장 말고 따와. 박을 또 닫아놓고 타는 시리렁 시리렁 톱질이야. 여하루당가도소 여보소 여꾼 내더 염려 말고 박을 타세. 망어요도 내 망어고 흥어요도 내가 흥할 것이니 걱정을 말고 박을 타세.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당당 무서워. 여봐라 청보야 어서 이제서 톱소리 맞아라. 어이야 맞는다. 헛질이야 옛기놈아. 아구 홉질이라 말고 톱질이라여. 박통 속에서 남사당 여사당 그사 각설이 초라님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서 놀보마당에 쭉 늘어서더니만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놀보가 아침 아프더니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대처도 그가 뭣들이냐. 예 저희는 강남서 놀보새님 박탄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하려고 남사당 여사당 그사 각설이 초라니 아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야 그중 나오던 중 그중 제일 낫다마는 그리여 그럼 어디 한번 놀아봐라. 안 되죠. 안 되다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노는 뒤 행아가 천냥이옵시다. 뭐셔? 천냥이요? 워따 이놈들아 너무 비싸다. 마당새 듣더니만은 아따 새님도 아 기왕 없어진 사님 천냥 못이 아까워서 그랬어. 그냥 천냥 주고 재밌게 한번 놉시다. 그려 그럼 어디 노는 규경이나 한번 해볼거나. 그려 어디 한번 놀아봐라. 이놈들이 각기 줄을 고르는디 부르레둥땅 부르레둥땅 부르레둥땅 부르레둥땅 뚱땅뚱땅 부르레둥땅 이럴 적어 이때 해적든 놈은 지가 지 멋에 반해가지고 예? 막 도셔대는데 가까가 뛰고 가 가까가 뛰고 가 아 이렇게 도시고 나니 이제 남사당 배우고 여사당 배우고 짝을 줘가지고 노는데 여사당들이 앞에 곱게 구며가지고 나와서 예쁘게 한마디 먹이면 남사당들이 뒤에 섰다가 앞으로 우르르르르 달라들면서 그저 왔다 갔다 뒷소리 먹이고 놀든가 보더라.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관세에 네가 그리 말어라. 한참 이러고 나니 인자 가.

잠이라고 나니 이제 또 한 놈이 썩 나서는 네. 이놈아 경상도 주름 먹이든가 보다라. 네.

잘한다. 한참 이러고 나니 인자는 초라히 배가 썩 나서더니만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0: 기가 막혀. 마당새야! 열을 해가지고 보내라. 네. 아이고 내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다.
1: 알쇼.
0: 돈 받아들더니 또 이놀불견 가는 곳이 없지.
1: 네.
0: 놀부란도 무지 기가 막혀. 우두근히 보고 있을 적은.
1: 알쇼.
0: 놀부 마누라.
1: 알쇼.
0: 기가 막혀. 허리어들어 박통루에 가서 걸쳐가 갑자기더니 다짐하고 다짐하러 다짐하시오. 은금보화가 나와게라 그러바래다 했던 영세가 다 망해가네. 가르리 박과 같이 탔으면 닿지 살려도 와와와는 못하리라. 하지 마시오! 놀보라는 그저 화가 삼매까지 자지. 박통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는 이래 이런 무려 박통 같으니라. 담너머에다 훅 집어던져놓으니 박통 속에서 은금부화가 화 쏟아져서 동네 사람들부터 싹 다 주워가버리고 하나도 없지.
1: 예?
0: 놀보란 놈 그저 들도 노토 못 얼지매. 예? 마저 남은 박통 하나가 지 손수 뚜글 뚜글 예? 뚜글 뚜글 뚜글 뚜글 뚜글 예? 하다가 놀부 앞에 와서 짤 벌어지더니 헌장수 나온 헌장수 나온 저장수 그동마라 먹장나 고린눈이 수염을 거사고 흑정마집 먹었다고 사무장장을 놀부 앞에 가고 꿈서서 내인왕 놀부야 강남서들은 그 이놈 심술이 고야가 그 동생을 구박 출문 쫓아내 집이라 허는 짐승어 백고기 해가 없는데 서간 다리로

0: 내가 맡겨 정신이 하나도 없이 죽은 듯이 나 무시 없죠. 홍보불신이 돼야 버져 있을 저거.
1: 신부.
0: 이때 흥보가 풍편에 이 말을 들었던가 보다. 전방지 죽조자 와서 장군님 전비는지 비난이다. 비난이다. 장군님 전비난이다. 우리 형님 지은 죄를 아우 제가 대신 받게 싸우니 형님을 부디 살려주어. 만일 형님이 조카거든 동생 혼자 살아서 못하니까 우리 형님 살려주셔. 우리 형님 살려주시면 더

0: 보리라.
1: 갈신고
0: 장군이 감히 뭐여.
1: 갈신고
0: 나 이놈 놀마. 네 주의상을 생각하면 당장 너 죽이고 갈 일이로되 너 그 동생 어진 마음으로 포화 살려두고 가거니와 차후에는 제과 전선을 어려다.
1: 예.
0: 마다가 이러다니 인월 불견 간곳 없다.
1: 갈신고
0: 흥보가 그제야 물을 떠다 제 형님 전해드리고
1: 신고
0: 사진을 주물러서 겨우 이르려 겨노니 놀보 겨우 정신이 돌아와서 아이고 동생
1: 어.
0: 형님 곤욕이 심하셨지요.
1: 네.
0: 아이고 동생 내가 전사했던 모든 잘못된 일을 동생 부디 용서하소.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 제가 부족하여 그리 된 일이지. 형님 제 살림이 만싸우니 서로 반분하여 한 집에서 구해오고 사시죠 형님. 그러지만은 동생 볼 면목도 없고 제수씨 볼 면목도 없네 그리요. 그때여 방울분은 대과천선을 건지 후어 흥보살림 반부

와봐. 경쟁 아니오 화무하오 강천만세련하더라.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부자 된 흥보 집칠회부터 놀보 마누라 탄식 및 장군이 나와서 놀보를 개과천선시키는데 끝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놀보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이 될까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흥보가에서 이처럼 온갖 벌을 받은 놀보 달라졌습니다. 흥보 덕에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스승 강도근에게 전수받은 동편소리 흥보가의 꿋꿋한 성음을 오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인삼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삼의 흥보가를 3주에 걸쳐서 전체를 들어보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는 이렇게 긴 길의 음악이라 해도 여러 주에 걸쳐서 그 전체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음악은 실제 완창 판소리 무대가 아니면 전체를 여관에서 듣기 어렵고요. 길이가 길어서 좀처럼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집중 감상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봤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 전인삼의 흥보

프로가 들으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아쟁과 검은고가 함께 연주하는 산조 골랐는데요. 박종선째 아쟁산조의 진양조부터 자진몰이 그리고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몰이를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두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산조의 특별한 멋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죠. 이 곡의 장단은 장구가 아닌 북이 맡아서 더욱 특별합니다. 박종선째 아쟁산조의 진양부터 자진몰이 그리고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몰이를 김영길의 아쟁, 유미영의 검고, 윤호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종선제 아쟁산조의 진양부터 자진몰이 그리고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몰이를 김영길의 아쟁, 유미영의 검은고, 윤호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 악기가 함께 하기도 하고 각 악기의 독주도 하는 방식으로 연주했는데요.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몰이는 검고로만 연주했고요. 이 마무리 가락을 다시 두 악기가 함께 하면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어서 국문디풀이 듣겠습니다. 한글 자모의 순서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사설로 엮어 나가는 음악이죠. 곽동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곡으로 풀어나가는 노래였죠. 국문디풀이 들으셨는데요. 곽동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가야금 병창 한 곡 골랐는데요. 단가 장부가를 듣습니다.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잊었구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국문을 잠오 순서대로

단가 장부가를 가야금병창으로 들으셨죠. 국가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소리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하지입니다. 망종이 지난 지 보름이 됐고요. 보름 후면 소사어가 다가오겠죠. 오늘의 낮 시간은 무려 14시간 36분이나 됩니다. 일찍 뜬 해가 아주 늦게까지 지지 않고 있어서 태양이 가장 오래 머무는 날이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기나긴 낮 시간을 제대로 즐기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것도 좋겠죠. 그 여유로운 시간을 충분히 느껴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의 풍요로운 빛을 한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첫 단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석력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천하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음과 실천하기 위한 지식,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마르쿠스 베르센의 책 삶을 위한 수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는 데는 무엇보다 실천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말인데요. 근데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지식과 분석력. 이것들이 바탕이 될 때 실천하는 힘도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아는 것, 따져보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 이 조화가 잘 지켜질 때 더 나은 세상으로 다가가는 건가 봐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두들쟁이 탈의 연주 당신께 드리는 꽃다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1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아는 걸 실천으로 옮기는 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알려고 하고 따져보려고 하고 한 발 내디디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움직일 때 변화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사회 문제 해결의 현장을 누비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곳,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빈사님 겐맥꽃 사진 보내주셨어요. 겐맥꽃과 함께 차 한잔 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빈사님은 정말 살아있는 백과사전처럼 온갖 꽃 이름, 나무 이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부럽습니다. 또사님, 6월 7일 일요일에 지구촌의 기회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하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사단법인 코피온의 정대훈 사무국장님 얘기 듣고 문자 주셨네요. 어느 경제학자가 주장하기를 성취나 성과의 90%는 노력이 아닌 운의 결과다라고 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부터가 불평등과 운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하셨어요. 태어난 곳이 곧 기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을 만났던 방송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티 내주세요. 문자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못 들으셨다 하면 다시 듣기로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듣기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이희문의 흥타령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 문제 해결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고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일을 확장해 왔을까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사회 문제 해결의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고대권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이노소셜랩에 벌써부터 혁신의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름이 살짝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뭘 연구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1: 네, 이노베이션의 이노.
0: 네.
1: 소셜의 소셜.
0: 네.
1: 실험실 랩. 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었고요.
0: 네.
1: 그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도 다양하고요. 저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컨설팅,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2019년에 창업을 했으니까요. 이제 7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0: 네. 우리 대표님 근황은 어떤가요? 뭐 많은 실험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1: 요즘 저의 주력 캐릭터는 네. 이제 학부모.
0: 아.
1: 11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0: 네.
1: 이제 부캐로 이 회사에서 대표를 겸하면서 다양한 잡다구리한 일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 주 캐릭터 이거 되게 힘든 일인데 지금 11살이면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저희 프로그램 그 일요일 코너인 함께 걷는 사람들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회 혁신 분야에 관한 거 맞을까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거. 이거 네. 이제 사회

0: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사회혁신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0: 네.
1: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어요.
0: 네.
1: 뭐 저출생 고령화, 뭐 환경, 지방 소멸 이런 큰 문제들부터 우리 동네에 보면은 멸균팩 재활용 같은 문제들까지
0: 네.
1: 참 다양한데 이제 제가 전통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정부와 시장이 있는 거죠. 정부와 시장이 계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사회혁신은 정부와 시장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나서지 않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일종의 창발적이면서도 민주적인 활동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 정부와 시장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였어. 근데 지금 저한테 정부랑 시장이 왜 있냐라고 물으면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할 뻔 하거든요.
1: 네, 그래서 그렇죠.
0: 네, 와 맞다. 진짜 정부랑 시장은 원래 그런 거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은 어떻게 사회 혁신 분야랑 연을 맺게 되셨어요?
1: 기나긴 이야기가 있는데.
0: 네, 이게 그 11살보다 더 긴 얘기일 것 같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1: 한때 제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진입 경로는 제가 이제 한때 영화인으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글도 쓰고 단편 영화도 찍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0: 네.
1: 어떤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 네, 이게 뭐냐면 그 벽지에 있는 분교나 뭐 작은 학교에 가서 거기는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0: 네.
1: 이제 이게 2009년의 일인데 사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회가 흔하지도 않기도 했었고 특히나 그 벽지에 있는 아이들, 뭐 읍면 단위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길을 가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했던 거죠.
0: 네.
1: 제가 그 얘기를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오, 재밌겠다라고 해서 처음 시작했었고 그렇게 진입하게 됐고 이제 영화는 포기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0: 보통은 이제 그러다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시고
1: 네.
0: 사회혁신과 연을 맺으셨군요. 그 연으로 또 일간지의 공익 섹션을 맡으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네.
1: 제가 그 사실 좀 글을 잘 썼어요.
0: 아우 그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1: 아, 네. 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신춘문예라고 하는 거 요즘도 하나요 신춘문예?
0: 하지만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한때.
1: 그렇죠.
0: 네.
1: 제가 거기 이제 두 번 정도 등단을 하고 이 영화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공익섹션을 만들려는 팀에서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0: 네.
1: 뭐 사회공헌 일도 보니까 재밌어하는 것 같고. 글도 잘 쓰는 것 같은데 이걸 같이 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0: 네.
1: 뭐랄까요? 이제 그 당시에는 비영리, 뭐 사회적 기업, ESG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 전문적인 미디어가 아예 없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구나. 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또 젊은 나이였고 그래서 아무런 부담 없이 시작했습니다.
0: 네. 공익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때 뭐 기억에 남는 기사들 몇 개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1: 이제 공익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0: 네.
1: 크게 보자면은 이 공익 현장에 대한 취재가 있고
0: 네.
1: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재가 있었는데
0: 네.
1: 좀 주로 기억에 남는 거는 현장 이야기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예를 들면 아동학대 현장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동학대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방임 유형이에요.
0: 네.
1: 네, 실제 방임이 되어 있는 집에 가서 그 방임이라고 하는 상황에 놓이는 아이들도 만나고 그 어떤 무기력에 빠진 부모도 만나고요. 그러면서 고립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누구나 고립감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고
0: 네.
1: 그러면서 뭐 내가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뭐 아이들의 밥을 준비하고 숙제를 봐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겨울 수 있다.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생각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열심히 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겠다.

0: 했던 것 같고요. 또 기억나는 거는 이제 중증 장애 아동 물리 치료를 받는 현장에 갔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격이 12살이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몸에 경직이 와요.
1: 그러니까
0: 계속 몸이 굳고 사실 경직이라고 하지만 어떤 몸이 수축되는 네네. 뒤틀림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1: 네.
0: 아이가 12살인데 사실 상당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복지 재단 쪽에서 계속 무료로 그 물리치료사를 이렇게 파견을 해요.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 마사지를 해주고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1: 네.
0: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따라가 보면
1: 네.
0: 치료가 사실은 뭔가 완치라는 개념도 나오기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취재를 하고 나오는데 아, 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걸까? 이런 아이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을까? 뭐 이런 날들을 좀 계속 견디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좀 평범한 날들이 이 아이들에게 계속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뭐 취재를 마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1: 기자님 글을 잘 쓰셨어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시고 신춘문예에 두 번이나 당선을 하시고 그랬으면 어떻게 내가 글로 상업적으로 먹고 살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혁신적으로 혁신적인 곳을 창업하게 되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2015년에 이제 이노소셜랩을 창업하신 거잖아요. 아니 2019년.
0: 네.
1: 네, 2019년에 이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이게 대부분의 창업가가 유사한 질문 받게 되는데요. 창업에 큰 뜻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실망스러울 것 같고 창업에 큰 뜻이 있었다고 하면은 왠지 과장일 것 같고.
1: 네, 다들 몰라서 창업했다 그러시더라고요.
0: 네, 네.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스스로 내 일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더 주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걸 못해요.
1: 네,
0: 누군가가
1: 그렇죠.
0: 시키는 일을
1: 그렇죠.
0: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게 제일 컸고
1: 네.
0: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단계에서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으니 창업을 하면 누군가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가 또 상당한 응원을 해줘서 신혼초였는데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응원을 해줘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7년 넘게 버티는 거 보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성공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1: 네. 그게 이제 글만 창조적으로 쓰시는 게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직업인데 아예 인생 자체, 인생 도화지를 창의적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반대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응원하셨을까요?
0: 약간 저희 와이프도 유사한 사람이라서 밤마다 누워서 우리가 어디로 놀러 가야 되는데 여행 가야 되는데 못 가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근데 이제 기자로 일하시면서 현장에서 뛰시던 경험이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게
1: 네.
0: 뭐 기업이나 정부나 현장이 서로 간에 연결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1: 네.
0: 기업이나 정부 정책 쪽에 계신 분들은 현장까지 그 스펙트럼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갈등과 문제를 상당히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을 짜는 쪽에서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저희는 이제 가운데에 있어요.
1: 네.
0: 소위 이제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정부와 기업과 현장의 가운데에 닻을 내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모아서 잘 전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기자를 했을 때의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 지금은요. 이제 뭐 인공지능 활용과 더불어서 질문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제 왜냐면 답은 어디에 물어보거나 찾거나 하면 뭐 바로바로 아니까. 근데

0: 질문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 대표님은 일찍부터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걸그 강조하셨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그때부터 그 생각을 하고 또왜 그런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사실은 이제 답을 찾는다고 하지만 대개의 답은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0: 네.
1: 해서 답을 찾기 전에 내가 지금 가치 있는 질문을 하고 있나?
0: 네.
1: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질문을 하고 있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좋은 답에 갈수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를 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논쟁이 되는 것은 뭐 가해 학생을 어떻게 얼마나 처벌할까?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게 다 중요한 것들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큰 아이들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관찰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 또 같은 반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당하는 걸 봤을 때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나설 어떤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대할 때이 아이들의 문제야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 더 어떤 근본적인 답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질문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더 좋은 질문 속에 더 좋은 답안이 있는 거죠. 네.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따스한의 바람의 언덕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따스한의 바람의 언덕 들으셨습니다.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님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셨던 때랑 2010년 정도 되죠? 지금이랑 그래도 좀 많이 달라졌나요?
2: 네. 아무래도 그때를 떠올려 보면
1: 네.
2: 뭐 그 전까지는 사회혁신 분야라고 하면은 되게 시민사회운동이나 뭐 사회복지
1: 네.
2: 일부 기업들의 사회공헌 이런 게 많았었고요. 뭐 예를 들면 그때 정도에 나왔던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부 뭐 기업인들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주의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1: 그러니까
2: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1: 네.
2: 상당히 좁고 해석도 다양하지 않았던
1: 네.
2: 그런 분야였고요. 지금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혁신적인 비영리 활동들 그리고 기업의 문제 해결형 사회공헌 뭐 ESG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1: 네.
2: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사회혁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기부금 그리고 정부의 지원에 많이 의존했었는데
1: 네.
2: 이제는 투자자들도 들어와서
1: 네.
2: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더 많은 전문가, 연구자들이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아 이제 사회혁신이 작긴 하지만 하나의 산업이 되고
1: 네.
2: 있구나
1: 네, 네.
2: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다 보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조직들이 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조직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1: 네.
2: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1: 네. 이렇게 하나의 산업처럼 굴러가면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게 저는 좋게 들리는데
2: 네네.
1: 꼭 좋은 것만은 아닌가요? 꼭 단점도 있나요?
2: 모든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현장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들이 어떤 층들을 이루면 활동들이 더 풍부해지긴 한 것 같아요.
1: 네.
2: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어떤 쏠림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2: 그러니까 다양함과 풍부함이 장점이 되려면 특정 영역이라든가 특정한 기관 어떤 플레이어에 자원이 몰린다기보다는 이것들이 골고루 퍼지면서
1: 네.
2: 대신 연결이 강화돼서
1: 네.
2: 연결의 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 네.
2: 근데 요즘은 더 우수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곳에 많이 자금이 몰린다. 인재도 몰린다. 그런 지역에 몰린다. 그러니까 그런
1: 똑같이
2: 부분들은
1: 산업 특성으로 똑같이
2: 네네,
1: 그런
2: 네네.
1: 걸 갖게 되는 거네요.
2: 네네. 어떤 산업적인 특성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좀 해결해 보고자 나온 사회혁신인데도 불구하고
1: 네.
2: 이게 산업적인 모습을 띠게 되면 전형적인 산업처럼
1: 네.
2: 되어간다.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들은 이쪽 영역에서는 사회혁신 분야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대화와 토론이 늘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노소셜랩이 그래도 그런 어떤 모든 걸 좀 덜 쏠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2: 그 정도 역량과는 그 정도의 책임을 갖기에는 아주 작은, 너무나 작은 조직이고요.
1: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2: 저희 조직은 이제 최근까지 하는 일은 주로 좀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1: 네.
2: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해결책을 좀 찾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점점 더 사회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거든요.
1: 네.
2: 그러면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조직들 혹은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하는 조직들 혹은 협력하려는 분들이 다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남들은 이런 문제를

0: 어떻게 해결했었을까?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움을 찾을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오시죠.
1: 네.
0: 가지고 오시면은 뭐 같이 수다도 떨고 그걸 주제로 해서 연구도 하고

0: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같이 해보고 그 결과를 같이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또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 보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갖기에는 아주 작은, 너무나 작은 조직이고요.
1: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0: 저희 조직은 이제 최근에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보통 문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인데
1: 네.
0: 전통적으로 행정에서도 사회 문제
1: 남는 프로젝트 있으셨으면 소개해 주세요.
0: 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데
1: 네.
0: 그 문제 정의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보통 문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인데
1: 네.
0: 전통적으로 행정에서도 사회 문제, 문제 정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1: 네.
0: 뭐 이공계에도 그런 방법론이 있고 심지어 과거에 보면은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혁명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1: 네.
0: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혁신을 하는 사람들, 사회혁신을 오래 한 사람들을 다 만나서 물어봤어요. 뭐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쭉 물어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기저기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문제 정의라고 하는 것에 존재하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모았어요.
1: 네.
0: 이것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하나의 완결된 연구 결과물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저희 큰 기업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1: 네.
0: 지금 그 결과물 그게 만들어진 게 2022년 이 정도인데 지금도 뭐 많은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거 잘 봤다, 뭐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유니크한 연구였고 사실은 좀 시도하기 어려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추상적인 연구였는데 그래도 용기 있게 해봤던 것 같아요. 결과도 좋았고.
1: 지금 유니크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말이 약간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유니크했던 연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도 있으셨지만 그래서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내가 찾아가는 정해진 답이 저기 있으니까 일단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걸 수도 있고 또 사회혁신 쪽의 일이라는 게 다섯 가지 하면 끝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렵진 않으세요?
0: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정의한다고 하는 연구를 하면
1: 네.
0: 그럼 거꾸로 그럼 문제 해결이 뭐냐는 질문도 하게 돼요.
1: 네.
0: 그리고 사회 문제에 해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나?
1: 그니까, 네.
0: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하나의 문을 열면 다른 문이 닫히고 또 열리고 닫히고의 반복인 것
1: 네.
0: 같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면서 그냥 좀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맞아 정말 이 문제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개의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문제를 예컨대 주거 문제, 아파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주거의 모델이라든가 새로운 주거에 대한 철학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어떤 변방과 경계에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조명씩 조명을 받으면서 커가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점점 더 어떤 주류적인 관점으로 이동해 가는 거 그렇게 힘을 받을 수 있게 뭐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는 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의 어떤 다양성에 기여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문제가 영구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는 그건 인류 사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의 종식을 원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큰 문제를 만든 경우가 많았고 사실은 그냥 어떤 민주주의 같은 것에 대한 믿음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면서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다. 그런 사회가 가능하고 사회혁신은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런 것이 억압되는 것들을 막고 거기에 새로운 재원과 방법론과 동료들을 계속 보내주는 역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게임은 뭐 10개의 문제를 다 풀면 끝? 뭐 이런 거였다면 그게 아니라 약간 짝 맞추기처럼 내가 분명히 짝을 맞췄는데 또 뭐가 나타나 있고 또 뭐가 나타나 있는 거. 마치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문을 열면 닫히고 다른 게 열리고 닫히고 다른 게 열리고.

이렇게 끝이 없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럴 때 그냥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들어야 됩니다. 송소희의 지난 바다를 거슬러 듣겠습니다.

0: 송소희의 목소리 진한 바다를 거슬러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일요일 코너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사회 문제 해결의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는 이제 그래도 뭐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애가 타는 건 이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근데 뭐 경제적 보상으로나 아니면 뭐 마음의 보람으로나 뭐가 좀 많이 주어져야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닐까. 사회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어때요? 개인 차원이나 또는 뭐 전체적인 상황이나 뭐 좀 뭐가 조건이 딱 갖춰지면 이게 좀 잘 될까요?
1: 저도 아까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0: 네.
1: 더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0: 네.
1: 그래야 이 분야가 커지고, 그래서 사회에도 어떤 효익이 생길 텐데,
0: 네.
1: 아직까지는 인정과

0: 보상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인정과 보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쪽 분야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사명감 갖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너는 복지 분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비영리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의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잖아. 이 사명감을 기부자들이라든가 혹은 정책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사명감을 요구했죠.
1: 네.
0: 사회혁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그 분야 안에서도 동료들도 우리는 사명감을 일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보람과 만족도, 매력도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래야지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뭐 이렇게 당장 급여가 높아져야 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분야에 들어온 예컨대 젊은 친구들이,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어라고 하는 성장의 경험,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 내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비영리 조직 같은 곳들에 들어와서 한 3년, 4년쯤 되면, 아, 내가 10년 후에 뭐가 됐을까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고민될 것 같아요. 뭐 저같이 아예 창업을 한 사람들은, 뭐난 창업했으니까 한 회사의 대표로서 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보지만, 저희 회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나도 10년 후에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선배나 저 같은 사람들 혹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거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거는 나라 거니까 돈은 많이 못 줘. 근데 애국심으로 하는 거야. 종교 분야에서 이거는 종교 거라서 돈은 많이 못 줘. 신앙심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 사회 혁신도 이거는 사명감으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발전하려면 똑똑한 인재가 들어오려면 뭔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해서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똑같이 산업 구조로 흘러갈까 봐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똑똑한 인재가 오려면 뭐가 주어져야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애가 타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앞으로 이노소셜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세요?
0: 일단 제가 이끌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한데, 이게 제 회사라고 하지만, 예, 뭐 과연 제가 이끄는 존재일까? 근데 그냥 일단은 저희도 창업 초기 기업이고,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처럼 생존이 목표 라고 할수 있고요.
1: 네.
0: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좀 스스로 보람을 찾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 지원이라든가 외부의 의뢰가 없이 우리끼리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든 것은 이제 인생 커리라고 하는 교육을 만들었는데, 커리 앤 라이스의 그 커리하고 뭐 커리어의 커리
1: 그두개다 합친
0: 아
1: 거예요.
0: 네네 커리큘럼의 커리 다 합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나만의 것을 찾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하건 직장 생활을 못 하고 있건 나의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주위에 있는 뭐 나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분들과 청년들이 계속 대화를 할수 있게 만드는 모임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계속 하고 있고, 뭐,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청년, 저희가 이제 동네 빵집에 가서 저희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런 모임이 있는데 저희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어때요? 심지어 저희 돈으로 이렇게 출연료도 드리거든요.
1: 네.
0: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시니까, 아, 내가 빵 만들다 가서 무슨 얘기를
1: 뭐,
0: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절을 많이 당하고 있고, 예. 그래도 뭐 계속 찾아서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뭐 공감하면서 이렇게 좀 성장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1: 대표님, 그,

0: 뭐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될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분야에서 일하면 그 문제가 끝나는 날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일감은 계속해서 있다는 거. 이거 혹시 장점 아닐까요?
1: 뭐 장점일 수도 있고요.
0: 아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는 저희 회사가 없어지는 게 꿈이에요. 사회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저희 회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꿈입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회라는 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 계속 어딘가에서 열리기 때문에 문제는 안 끝나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그렇게 사회 문제가 없어지길 바라요라고 그런 건 저희 회사는 너무나 큰 목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너무나 큰 목표고, 대신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당장 어떤 것들을 할수 있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회사는 계속 매출의 1%를 기부했거든요. 매 분기마다.
0: 네.
1: 그게 뭐, 저희가 올 초에 워크숍 해보니까, 그래도 한 6년 사이에 해마다 1,000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라고 하는 커다란 문 앞에 있으면 늘 느껴지는 막막함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뭐번 돈에서 이 정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해라고 하는 건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뭐가 돼 있겠지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0: 그래도 몇십 년 전보다 사회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여기저기서 느낄 수 있고 이게 다 이런 분들의 덕분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은 특별히 혁신의 핵심 요소로 다양성과 동시에 연결 이걸 꼽으셨더라고요. 이게 혁신 현장에서 어떻게 동작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사회 혁신의 근본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주거 문제 같은 것들 떠올릴 때그 연원을 거슬러 거슬러 가다 보면 예컨대 이제 농촌에서 이촌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떠나서 도시로 오신 분들이 처음에 도시 빈민으로 살던 그런 시절부터 시작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그분들은 그 당시 이제 소수였고 여전히 그분들이 어떤 연결됐던 문제들은 소수적인 문제로 남아있기도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말 그대로 소수자분들,
0: 네.
1: 그리고 뭐 소외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이 사회에서 어떤 뭐 평균에 해당한다고 보는 분들보다는 그것보다 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사회혁신에서의 어떤 대상이고 또 주체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사회 관심,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자기 힘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점점 경계를 허물고 주변이 중심으로 변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주류가 되는 건데 이게 곧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주류에서는 아직 보고 있지 않은, 그래서 예컨대 정부에서 통계조차 만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저희는 다양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주변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떤 목소리를 갖게 되고 그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아, 이 사회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도 배정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커져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의 과정이고. 그래서 사회혁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다양한 감성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비록 소수고 작지만 저것이 상당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결이 가질 수 있는 힘을 믿어야 될것 같아요. 뭐, 더 작고 작고 작지만 이것들이 연결되면 그게 상당히 커다란 목소리가 될수 있어. 라는 것들 좀 믿고, 그 연결을 위해서 내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뭐, 다양성과 연결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였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중요한 키워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대표님께 그 좋은 사회혁신가가 어떤 걸 가져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거군요.
1: 네, 저는 사회혁신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회혁신가의 자질이 뭐냐라고
0: 네.
1: 하면 경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될것 같아요. 잘 듣고 그리고 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실 포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0: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
1: 네.
0: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이 꺾여도 계속 하는 건데 잘 듣고 계속 할수 있는 사람, 자기 회복력, 동료들을 위해서, 동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역신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 자, 듣기는 열심히 들었는데 그 다음은 좀 어려움이 많네요. 고대건 대표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지혜의 뉴알이랑 들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에서 이노소셜랩의 고대관 대표 만나봤는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이렇게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오랫동안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결국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여름의 네 번째 절기 하지가 찾아왔습니다. 이 무렵에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창밖이 어스름하게 밝아있는 풍경을 보게 되는데요. 해가 참 길어지긴 길어졌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돼요.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하지 무렵의 하루는 오래도록 머무는 낮의 길이만큼 어쩐지 덤으로 몇 시간을 더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을 주기도 하죠. 우리를 둘러싼 여름의 계절이 가장 환하게 빛나는 정점의 오늘. 길어진 낮의 길이만큼이나 우리 마음에도 넉넉한 여유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여름의 강렬한 태양이 느껴지셨죠? 여름의 태양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최명화의 생황, 권정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는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다음 계절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트는 자연의 순리가 참 오묘하게 다가오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뭔가를 더 채우고 더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의 시계바늘을 참 바쁘게만 돌려왔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위를 둘러보거나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볼 틈은 부족했는데요. 오늘만큼은 하지의 길고 넉넉한 낮 시간을 빌려서 조급했던 내 생각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으니까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는 그 느긋한 마음으로 숨 한번 크게 골라보는 거죠. 지친 내 마음의 보폭도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맞춰보는 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던 가곡의 노래와 연주로 우락 산책 전해드릴게요.

모던 가곡의 노래와 연주로 우락 산책 전해드렸습니다. 음악과 함께 산책하듯이 이 시간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일부

2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진아의 마음 탄다, 말을 탄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동물과 진한 교감을 할 수 있는 승마의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5 국악창작곡 개발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만나보겠습니다. 낮 시간의 변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그린 곡인데요. 배유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초원의 낮 만나봅니다.

배유진우의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초원의 낮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알타이 산맥의 찬가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베리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국까지 이르는 거대한 산맥인 알타이를 칭송하고요. 예쁜 꽃들과 동물들이 사는 아름다운 알타이 산맥을 노래한 곡이에요. 몽골의 악기와 국악기의 만남 그리고 몽골 성악가의 노래 후미도 만날 수 있는데요. 후미란 혼자서 여러 성부를 내면서 부르는 몽골의 노래 방법입니다. 김주홍과 노름마치 고비 앙상블의 노래와 연주로 알타이 산맥의 찬가 전해드릴게요.

쉼 그리고 한옥 찾지. 부티는 난생 처음 한국말을 들어봤을 테지만 어쩐지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다. 풀을 못 먹게 하니 이번엔 옆에 있던 나무의 잎사귀를 뜯어내 걸으면서 먹는 신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움직이기 싫다고 버티지는 않았다. 겨울에는 외숙손님이 별로 없다고 했으니 부티도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나와 신이 났던 것 같다. 한평생 이런 자연을 한 번도 만끽하지 못하고 승마장 울타리 안에서 뺑뺑이만 도는 말들도 있지 않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겁이 많은 동물인 말이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은 그만큼 기승자를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은 아직 그만큼 내가 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서다. 왕초보 때 탔던 말들은 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베테랑들이었지만 이제는 말에게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가야 하는 단계였다. 승마는 말과 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운동이다. 아무 말이나 잘 타고 싶다는 나의 목표는 말 탓을 해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말에게 내가 원하는 동작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말 움직임에 그저 딸려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한다. 아니, 애초에 말이 초식동물이라 나를 잡아먹지는 못해도 덩치가 나의 10배 이상이 되는데 등 위에 올라타 있는 조그마한 인간이 이런저런 명령을 한다고 들어주는 게 신기한 일이었다. 말들이 아, 저 사람 태우고 나면 사과를 먹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은 못하겠지만 힘들게 일하고 오면 맛난 간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었으면 했다.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을 즐겁고 뿌듯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운동하고 난 후에 허겁지겁 후루루 찹찹 사과를 받아 먹는 녀석들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점점 더 말바보가 돼갔다.

황진아의 검은 고연주로 그라운드 듣고 오셨어요. 관계 거리와 속도를 즉흥적으로 표현한 음반 가운데 한 곡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진아의 마음 탄다, 말을 탄다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김진아 작가는 도시 문화를 연구하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우연히 승마를 접하게 되면서 말이라는 동물의 매력에 아주 푹 빠지게 됐다고 해요. 방금 들으신 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직 내가 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서다 라는 구절이 와닿죠. 내 덩치에 무려 10배나 되는 커다란 동물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걸어간다는 거 참 신기하면서도 또 감동적인 일인데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참 서운해하고요. 상대방 탓을 먼저 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소통이라는 건 내 생각만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움직여줄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일일 텐데요. 말을 타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일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게 달리고 온 말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기승자,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의 마음처럼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그 고마움 충분히 전할 수 있다면 좋겠죠? 오늘은 김진아 작가의 마음 탄다, 말을 탄다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소울이라는 곡 준비해봤는데요. 소울은 소통할 소, 답답할 울자를 써서 소울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 헤친다는 뜻인데요. 가야금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지친 몸과 마음을 소울하기를 바라볼게요. 지움의 음악, 성주혜의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지움의 음악, 성주회 가야금 연주로 소울 전해드렸습니다. 와 그리 화가 난 너라는 곡 만나볼 텐데요. 일상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혹시 나도

그러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타인과의 소통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벌컥 화를 내버린 후에 자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 곡이에요.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듣고 옵니다.

노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와그리 화가 난 노 전해드렸습니다. 화가 막 날 때는 딱 3초만 정적을 가져보라 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많이 누그러질 거예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창작 그룹 원의 노래와 연주로 밤하늘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이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학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햇볕 전해드렸어요. 굴렁쇠 아이들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일요일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한 장의 음반 만나봐야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5 국악창작곡 개발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유나의 노래로 삼계탕 타령 전해드려요.

그때요 몸보신 날 양으로 삼계탕을 끓일지. 삼계탕을 끓여 먹어보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삼계탕. 쫀득쫀득 찹쌀.

이유나의 노래로 삼계탕 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아, 삼계탕 먹고 보양할 때가 다가오네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삼계탕 같은 뜨거운 음식을 자주 찾게 되죠. 이열치열도 좋지만 그런데 내 몸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는요, 적당한 온도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연기가 펄펄 날 정도로 뜨거운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식도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데요. 그래서 식도암 같은 질병의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뚝배기에 담겨 나온 음식이 지나치게 뜨겁다. 그렇다면 다른 그릇에 미리 덜어두거나 입안이 데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식힌 뒤에 먹는 것이 좋은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일도 과한 것보다는 적당히 온도를 맞추는 게 건강의 비법이 아닐까요? 내 몸과 마음에 딱 알맞은 적당한 온도 찾기. 올 여름을 나는 비결일 수 있겠죠? 브라스와 우리 국악기가 만나서 새롭게 그리는 시원한 뱃노래 감상해 보시죠. 유희스카의 노래와 연주로 뱃노래 전해드릴 텐데요. 8부녀의 길이에요.

유히스카의 노래와 연주로 뱃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군밤 타령을 소재로 한 곡인데요. 천지윤의 해금 연주로 푸른 알밤 만나보시죠.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난해 창작 국악계를 뜨겁게 달궜던 2025 국악 창작 개발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빛나는 수상작들 만나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며 국립국악원이 후원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이 시대 젊은 예인들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창작곡을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지난해 총 10곡의 수상작 가운데 어제 전반부 5곡을 감상했고요. 오늘은 그 신선한 충격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장려상부터 대망의 대상 수상작까지 남은 5편의 음악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문을 열어줄 노래는 장려상을 수상한 혼성 4인조 팀 삼산의 21세기 한국음악입니다. 이들은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국음악이란 무엇일까라는 아주 본질적이고도 치열한 고민에서부터 음악을 시작했다고 해요. 미디 사운드를 기반으로 감각적인 기타와 베이스, 퍼커션을 얹어 오늘날의 팝 음악처럼 세련되게 들리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 몸속에 도도히 흐르는 전통의 뿌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역사와 변화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아 전해진 우리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재치 있고 솔직한 청춘의 언어로 노래하는데요. 그 유쾌한 첫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21세기 한국 음악 전해드릴게요.

아팠네.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의 음악이라 그렇다고.

0: 21세기 한국 음악.
1: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이 세상에 던지는 당당한 출사표. 삼산의 노래와 연주로 21세기 한국 음악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만날 두 번째 곡 역시 장려상을 수상한 5인조 팀 메탈리즘의 낡고 녹슨입니다. 팀명에서부터 쇠성질이 강렬하게 느껴지시죠? 이들은 우리 국악기 고유의 금속성 음색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서 독창적인 소리의 영토를 구축해 나가는 팀입니다. 낡고 오래되어 박제된 전통음악의 뉘앙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친 쇠의 울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질감과 소리를 변주해내는데요. 철연금의 날카로운 긴장감과 철아쟁, 철가야금의 묵직한 공명, 여기에 징의 깊은 울림과 생황, 태평소의 밀도 높은 호흡이 유기적으로 맞물립니다. 이 곡은 시간이 흘러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것들, 즉 낡음과 녹슴이라는 단어가 가진 쓸쓸한 풍경에서 출발해요. 누군가는 그저 수명이 다해 잊힌 과거의 조각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그 녹슨 표면 아래에 숨겨진 쇠 고유의 단단하고 강인한 생명력에 다시 숨을 불어넣었는데요. 오래된 전통음악의 숨결을 그대로 품은 채 그것을 현대적인 음향과 파격적인 소리의 질감으로 거칠게 벼려내며 과거의 소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낡고 녹슨 것들 속에서 기어이 눈부신 생명력을 발견해내는 젊은 예인들의 치열한 소리. 감상해 보시죠. 낡고 녹슨 전해드려요.

판소리의 전통과 현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소리꾼 차혜지 씨의 예명인데요. 이 곡은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우리 내면의 존재들을 위로하는 곡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린 부드럽고 가녀린 감정의 결을 아주 역설적이게도 가장 거칠고 강렬한 메탈 사운드로 표현해냈습니다. 판소리가 가진 독보적인 서사의 힘과 록밴드의 감각적인 사운드가 교차하면서 우리가 가진 약함을 스스로 껴안고도 이 거친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버텨내라는 아주 뜨거운 외침을 전해주죠. 가녀린 아이, 감상해 보시죠.

연약한 마음의 벽을 깨뜨리며 위로를 건넨 차잔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가녀린 아이 듣고 오셨어요. 네 번째로 만나볼 곡은 은상수상의 영예를 아는 혼성 3인조 팀 판도라의 대장장이 신입니다. 올림포스 신들의 재능을 하나씩 부여받아 신비로운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팀명처럼 이 곡 역시 신화 속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의 극적인 서사를 입체적인 소리로 복원

해낸 작품이에요. 못생긴 외모 때문에 벌여진 탄생의 비애를 담은 일악장을 지나 추락한 땅에서 자신만의 실력을 닦아 황금 의자를 만드는 이악장 절름발이 춤, 그리고 마침내 신의 자리로 복귀하는 삼악장 공허한 회귀까지 총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황과 양금의 신비롭고 영롱한 음색에 장중한 타악의 호흡이 더해지며 마치 드라마틱한 신화 속 풍경을 눈앞에 그려주는 듯합니다. 대장장이 신, 감상해 보시죠.

전통 악기 고유의 영성적인 울림으로 신화의 공간을 재현하는 판도라의 연주로 대장장이 신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일요일 시간 이틀에 이어온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대망의 대상 수상작을 만나볼 차례예요. 6인조 남성 밴드 오름세가 선보이는 때로인데요. 이 곡은 제19회 대회에서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면서 창작국악의 새로운 정점을 증명해낸 곡입니다. 전통 연희의 공동체 정신과 현대 대중음악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장 완벽한 비율로 결합했다는 극찬을 받았죠. 제목인 때루는 우리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 노름의 후렴구에서 가져온 말로 원래 같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혼자의 삶과 소통의 단절에 익숙해진 현대사회의 쓸쓸함을 비추면서 다 함께 한마당에 어우러져 춤추고 노래하던 연희의 본질을 일깨워주는데요. 상쇠의 꽹과리 소리와 피리의 선율 위로 드럼, 베이스, 건반, 기타가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온 세상을 가치의 가치로 묶어버리는 찬란한 대상 수상작을 오늘 이틀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피날레 곡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때루 전해드려요.

신명과 감동의 여운을 남기는 대상 수상작 오름새의 노래와 연주로 때로까지 모두 감상하셨어요. 이틀에 걸쳐서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물들였던 젊은 예인들의 참신한 창작곡들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참신한 미디팝 사운드부터 강인한 철현금의 울림, 가녀린 마음을 어루만지는 메탈 판소리와 신화적 연주, 그리고 온 세상을 가치의 가치로 묶어낸 연희까지. 국악의 오늘을 비추고 찬란한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들의 기백이 참 든든하고 눈부시게 다가왔어요. 귀에 익은 익숙함을 넘어서 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 나가는 이들의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창작 국악의 내일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 차오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안내한 것처럼 다가오는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의 훈격이 무려 대통령상으로 격상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무대가 생방송으로 펼쳐집니다.

있습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되니까요. 올해는 또 어떤 청춘들이 우리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지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2025 국악창작개발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만나봤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요. 무슨 일이든지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웬만하면 내가 그냥 좀 손해보고 말지 그렇게 툭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거나 나쁘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손해보고 살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늘 편안한 미소와 넉넉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손해를 안 보려고 매 순간 나를 세우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스스로도 좀 피곤해지잖아요. 조금 미치더라도 마음 편한 길을 기분 좋게 택해보는 것도 좋겠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낮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가 짧은 절기 하지입니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하지는 볕이 긴 만큼 농작물의 생육이 활발해졌고요. 그만큼 농민들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가장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지가 지나면 발을 논에 물이 오고 나가는 물고에 담그고 산다라는 속담까지 생겼죠. 이 무렵 농민들은 쉼없이 일하느라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요. 다시 일어나서 일할

0: 할 수 있는 힘은 햇빛을 피해 나무 그늘에서 먹는 새참과 막걸리 한 잔, 노동의 고됨을 더는 노래 한 자락 덕분이었을 겁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 우리는 어떻게 이 여름을 버텨야 할까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렬의 농부가 듣고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1: 그럼저럼 오사또 남원으로 내려와 변장을 하고,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5뉴월 농망 시절이라. 갓댕 모슴들이 보리밥에 막걸리를 배불리 먹고 상사 소리를 매겨가며 모를 심는 뒤꼭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고영렬의 농부가 듣고 왔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윤연나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윤연나 가야금 연주자와 사는 이야기 음악 얘기 나눠보고요.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 명소 소개해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보나 여행작가와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원일의 쏘쏘 그래그래 듣고 올게요.

원일의 쏘쏘 그래그래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엔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윤연나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윤연나 가야금 연주자와 사는 이야기 음악 얘기 나눠보고요. 현악 앙상블 초콜릿의 시간여행 듣고 엔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윤연나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자 윤연나입니다.
0: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향이 부산이라고 들었어요.
1: 네네.
0: 그런데 광주에 어떤 계기로 정착하게 되셨는지요?
1: 사실 부산에서 바로 광주로 온 건 아니고요.
0: 네.
1: 네. 그 중앙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안성에서 4년을 살고 또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지내면서 서울에서도 2년 살고 네, 그러다가 광주에 오게 됐는데요.
0: 네.
1: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오래 만난 짝꿍이 네. 광주 사람이라서 그 영향도 꽤 컸습니다. 네.
0: 아, 정말요?
1: 네, 아무래도 사람이 좋으면 이 네, 도시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0: 진짜 좋은가요? 광주 어떤가요? 저도 광주 온 지 얼마 안 돼서.
1: 네, 우선 네. 사람들이 저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광주 뭐가 좋냐고. 그러면 네. 저는 첫 번째로 무조건 아, 음식이 너무 맛있다.
0: 그렇죠.
1: 어딜 가나 맛있다. 네. 네.
0: 음식으로 사람도 변합니다.
1: 제가 광주에 오고 10kg 이상 쪘습니다. 너무나 네, 맛있는 산의 진미를 네, 5년 동안 먹고 섭취를 하고
0: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1: 네, 그럼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엔스테이지 때 출연자에게 늘 물어보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1: 네.
0: 자, 가야금 전공자시니까요.
1: 네.
0: 도대체 어떤 계기로 가야금 시작하셨는지요?
1: 네. 저는 가야금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네. 원래 음악 자체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여러 악기를 배우다가 어머니가 네, 아주 적극적으로 네. 가야금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느냐 추천을
0: 네.
1: 해주셨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처음에는 취미처럼 시작한 건 맞는데 점점 재미가 붙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고도 진학을 하게 되고 네, 대학과 대학원까지 계속 전공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가야금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네,
0: 그렇군요.
1: 가야금이 저를 네.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0: 정말요?
1: 네.
0: 아니 보니까 광주에도 이제 정착을 하시고
1: 네네.
0: 가야금 학원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고향 부산이 아닌 광주에서 가야금 학원을 운영하시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1: 네. 우선은 무엇보다 제가 네. 광주에 오면서 정말 많은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받은 만큼 이제 지역 아이들과 시민분들에게 네. 국악을 더 친근하게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 마음으로 가야금 학원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도 광주는 국악과는 굉장히 친숙한 도시잖아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아이들 또한 굉장히 열린 마음일 것 같은데
1: 네네.
0: 어떤가요? 아이들 가르칠 때?
1: 속에서 천불이 날 때도 있고요. 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네, 보람을 느낄 때가 네. 훨씬 더 많긴 하지만요. 네네. 저는 가르치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0: 진짜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시작을 열어주는
1: 그렇죠.
0: 계기의
1: 네.
0: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이신데 때론 진짜 천불이 날 때도
1: 네.
0: 마음을 잘
1: 하지만,
0: 붙잡고
1: 네, 책임감을 네,
0: 맞아요.
1: 가지고 가르치고
0: 맞습니다.
1: 있습니다.
0: 네. 저희가 토요일 코너에 국악 콘텐츠 제작수 나래 김현무 대표님과 AI 국악 실험하고 있는데
1: 네.
0: 윤연아 연주자님도 보니까 나랩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1: 네네.
0: 인연이 어떤 인연이세요?
1: 네. 모두의 국악 플러스라는 공연을 통해서 이제 김현무 대표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요. 이후에 국악을 더 많이

0: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그 방향성이 잘
1: 네.
0: 맞아서 감사하게도
1: 맞습니다.
0: 아직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진짜 국악
0: 네.
1: 콘텐츠 제작소잖아요. 모든 걸
0: 네.
1: 다할수 있는.
0: 맞아요, 맞아요.
1: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은 걸 다양하게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들도 있을까요?
0: 프로젝트 팔방미학이라고요. 네,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1: 네.
0: 네. 각기 다른 음악적 배경을 가진 8명의 아티스트들이 만나가지고 곡을 창작하고 선보이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1: 네.
0: 제가 창작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게,
1: 네.
0: 네, 프로젝트 팔방미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1: 오,
0: 같아요.
1: 정말요?
0: 네. 처음에는 창작이라는 과정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1: 그럼요. 무에서
0: 네.
1: 유를 창조해 내는
0: 네.
1: 거니까.
0: 저는 항상 있던 전통 곡들만 많이 타는
1: 그쵸.
0: 국악인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김현무 대표님께서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창작의 포문을 열었다고 할수 있을 것
1: 그럼
0: 같습니다.
1: 앞으로도 계속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겠네요.
0: 네.
1: 포문을 열었으니까요.
0: 네, 그럼요.
1: 좋습니다. 프로젝트 팔방미학 말씀하셨는데,
0: 네.
1: 팔방미학 그냥 말 그대로 팔방미악인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오, 어떤 활동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8명이 예술인이 모여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9곡의 싱글을, 네, 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대표적으로 세타령, 네, 놀부가, 뱃노래, 뭐, 이런 곡들이 있고요. 저는 해당 음원들의 편곡과 연주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전통적인 요소를 살리면서도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작업을 했으니까요. 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야말로 뭐 세타령, 농부가, 뱃노래는
0: 네.
1: 다 아시잖아요. 저희
0: 네.
1: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귀 기울이고 계실 것 같은데 꼭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글로
0: 네.
1: 나와 있죠,
0: 네,
1: 지금?
0: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편곡, 작곡도 하고 계세요. 창작, 연주. 와, 이거 쉽지 않은데.
0: 네.
1: 이런 작곡을 하면서 힘든 건 어떤 걸까요?
0: 아직은
1: 네.
0: 창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든 건못 느끼고 있고요.
1: 너무
0: 지금,
1: 신나요,
0: 네,
1: 지금.
0: 막 스퍼트를 올려가지고.
1: 정말요? 영감이 막 팍팍팍.
0: 네네네.
1: 오, 너무
0: 지금 그런
1: 부럽습니다.
0: 상태여가지고. 저는 원래 12연 창작곡을 되게 애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은, 어떤 곡을 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와, 이곡 진짜 잘 만들었다. 네. 어떻게 이런 선율이랑 구성을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악기를 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렇게 약간 전율이 느껴지는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 네.
1: 팝팝팝 들었던 그 창작 연주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곡이에요?
0: 네. 제가 오늘 를 해드린 침향무라는 곡, 네, 정말 정말
1: 정말요?
0: 웰메이드라고 해도 될까요? 진짜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첫 라이브로 이곡 준비하신 거예요?
0: 네,
1: 아,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소개해 드린 대로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1: 그럼 윤현나 가야금 연주자의 연주로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님의 침향무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0: 유년날 가야금 연주자의 연주로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님의 침향모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진짜 저도 정말 황병기 선생님 연주 좋아하는데 네. 이 연주곡 좋아하기 쉽지 않지 않아요?
1: 근데 저는 이제 가야금 그리고 국악의 네. 문외한이신 분들도 침향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0: 네, 유명한 곡이니까.
1: 네. 아무래도 매스컴에 조금씩 노출이 됐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0: 이 곡을 연주하시자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곡입니다. 가야금을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네. 여러 공연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공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연주자들이 듣고 싶습니다.
1: 아까 말씀드린 팔방미학 프로젝트를 네, 작년에 평화의 광장에서 5.18 기념 공연으로 네, 선보여 드렸는데요. 네. 무대에 제가 작년에는 서기도 했지만 이번 해는 가서 관람만 했거든요. 네, 특히 예람님과 김동산 블루유스의 공연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 예람님의 거리에 행진하는 소리라는 곡이 특히 너무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광주에 오기 전에는 국악 왜 다양한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네네. 네, 근데 나랩 활동을 하면서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네,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진짜 8명의 아티스트들이 모였잖아요. 네.

0: 각기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1: 네.
0: 재미난 일도 많을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좀 재미난 에피소드
1: 네.
0: 있을까요?
1: 우선 락 음악을
0: 네.
1: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뭐 어쿠스틱, 뭐 재즈, 그리고 뭐 포크송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사실 창작 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았었고 그리고 코드를 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0: 네네.
1: 네, 대충은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코드만 놓고
0: 그쵸.
1: 네, 창작을
0: 맞아요,
1: 하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처음에는 네, 그렇습니다. 저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이 나요.
0: 근데 제각각의 그 장르가 또 다르다 보니까
1: 네.
0: 서로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도움이 되거나
1: 맞아요.
0: 가르침을 주거나
1: 네.
0: 주고받음이 되게 잘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특히 도움을 많이 받은 장르는 무엇인가요?
1: 놀부가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김거봉 아티스트님과 함께 작업을 했거든요. 주추로 작곡 맡아주시고, 제가 메인 선율? 가야금으로 편곡해서 연주하는 방향으로 그 곡을 작업을 했는데, 김거봉 님이, 네, 락 음악을 하세요. 그런 일렉 강렬한 사운드, 들을 많이 내시고 그런 아티스트 분이신데 저도 제 마음속에 국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아주 그 강렬한 불꽃이
0: 저는 국악이
1: 네.
0: 락이라고
1: 아,
0: 생각합니다.
1: 정말요? 네네. 그게 항상 가슴속에 있거든요.
0: 있죠,
1: 그리고
0: 있죠.
1: 저도 락 음악, 힙합 음악도 정말 많이 듣고 그래서
0: 그런 소울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1: 네네네. 그래서 뭐 가야금을 이렇게 긁어보면 어때? 튕겨보면 어때? 네, 뭐 여러 가지
0: 제안을.
1: 네, 주시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서 곡이 잘 나온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열어야 받아들이는 것도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 윤현아 연주자께서 마음이 넓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잘 받아서 수용하셨지
1: 저를
0: 않았을까.
1: 잘 품어주셔서 다른 분들이 네.
0: 진짜 여러 협업과 창작 과정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1: 네.
0: 어떻게 느끼세요?
1: 예전에는 전통 음악 안에서만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과 소통을 하면서 음악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그 시야로 또 새로운 개인적인 활동도 기대가
1: 네.
0: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올해 공연 계획 있으세요?
1: 네. 가장 가까운 시내로는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에서 함께하는 7월 3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보헤미안 공연장에서 네, 자급자족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라고요. 문턱의 두 번째 무대인 특별한 밤의 애주가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 특별한 밤의 애주가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밤에 모이는 거네요, 말 그대로.
1: 네, 술이 예술에는 술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네. 26년 경력의 와인 전문가님을 모셔가지고 선정한 와인 세종 시음과 함께 진행이 되는 아주 특별한 공연입니다.
0: 그러니까 와인도 먹을 수 있고 공연도 볼수 있는.
1: 그럼요.
0: 와, 환상적인데요.
1: 네, 선비처럼.
0: 선비처럼.
1: 네.
0: 여기가 오면 선비가 될수 있는
1: 네,
0: 거잖아요.
1: 그럼요.
0: 와, 현대적인 선비가 되는 거네요.
1: 네.
0: 와인과 함께하는 공연 이색적인데 어떤 음악 들을 수 있는지도 소개해
1: 아,
0: 주세요.
1: 네. 황우준 작곡의 호접지몽이라는 25연 기악 독주곡, 네, 비롯해서 정악 합주곡인 천년만세, 그리고 재창작곡인 령이라는 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김현무 대표님의 가야금 이중주곡 벽, 그리고 또

0: 네. 해금, 대금, 타까지. 네, 제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네, 이렇게 편성을 짜보았고요. 네. 신비롭고 고요한 음향 속에서 시작된 음악이 점차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확장이 되는 25형 가야금 솔로가 돋보이는 그런 앙상블 곡입니다.
1: 오, 네. 이 모든 곡들을 7월 3일 날 들려줄 수 있다는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시간 되는 분들은 여름밤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0: 곡이에요?
1: 아, 네. 령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기척과 내면의 울림에서 출발한 작품인데요. 악기 구성으로는 가야금 두 대, 해금, 대금, 타악까지. 네, 제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네, 이렇게 편성을 짜보았고요. 네. 신비롭고 고요한, 그래서 장은진 작가님의 날씨와 사랑이라는 책을 읽고 네, 곡 제목도 그대로 날씨와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일단 곡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네. 자, 자작곡이고 초연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현아 연주자의 날씨와 사랑 바로 들어볼게요.

0: 와.
1: 네, 감사합니다.
0: 윤현나 가야금 연주자의 날씨와 사랑 자작곡이었습니다. 네.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이 장은진 작가의 네. 그 책을 읽고 네. 이 음악을 완성시켰다고 하셨는데 네. 책을 딱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2: 사람의 감정이 날씨처럼 변하고 네, 또 사랑 또한 계절처럼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는
0: 맞아요.
2: 네, 그런 생각으로 책 자체도 담담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런 무드로 계속 이어지는 책이어서요. 네, 장은진 작가님의 날씨와 사랑 이 책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진짜 날씨와 사람이 정말 많이 닮았잖아요. 네. 뭐 변덕이 심한 어떤 사람한테는 제주 날씨와 같다고도 하고 네. 이렇게 되게 장난스럽게 그때 정말 그 연주 안에 그런 마음이 듬뿍 담아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전 좋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우리 윤현아 연주자님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2: 아, 네. 감사하게도 올해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새로운 창작 작품들을 네,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공연 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곡을 쓰는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가야금을 중심으로 전통음악의 정서를 담으면서도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는 11월에 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창작 프로젝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 불안감, 외로움, 상처 그리고 위로와 회복의 과정을 국악으로 표현하는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연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관객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0: 앞으로의 활동도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광주에서 나랩과 여러 활동하고 계신 우리 가야금 연주자 윤현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네. 교육도 하시고 작곡도 네. 하시고 여러 창작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 드릴게요, 저희도. 자, 오늘 엔스테이지 윤현나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멋진 라이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윤현나 연주자님 보내드리면서요. 정은혜 가데오의 구름 위의 삶 듣겠습니다.

정은혜 카데오의 구름 위의 삶 들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모기가 보이죠. 더위와 함께 여름 불청객 모기가 찾아왔는데요. 기온이 높아지고 소나기가 더 자주 내리면서 올여름 모기는 평년보다 더 많고 독해졌다고 합니다. 또 20년 전 4월 하순에야 내려졌던 일본 뇌염주의보는 점차 시기가 앞당겨지더니 올해는 역대 가장 빠른 3월 20일 전국에 발령됐고요. 최근 5년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네요. 기후변화로 여름이 찾아오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게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물과 풀 있는 곳, 강가 주변 갈 때는 늘 긴 옷과 모기 기피제 잘 챙겨야겠어요. 청취자분들도 모기 조심하시고요.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윤은화의 양금시나이 듣고 2부 어디까지 가만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2부 김소희의 여러분의 연주로 구음 입소리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화제인 드라마 참교육 보셨어요? 공교육 현장의 민낯을 조명한 참교육이 공개돼 2주 연속 전 세계 땡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쇼로 꼽혔습니다. 배우 김무열이 주연을 맡은 참교육인데요.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가상기관인 교권보호국이 선을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렸죠. 드라마 보면서 정말 이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싶은데 또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는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시원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 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지현의 달 그림자 벗삼아 잔을 기울이다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0: 누군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의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 오셨습니다. 성보나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번 주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1: 항상 제가 기대가 돼. 지난주에 법성포 단오제 영광에서 하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 단오둥이가 있어요. 단오날 태어난 친구가 있어서 생일 겸 해서 영광 법성포 단오제 구경하고 왔는데요. 네. 사실 제가 그 그네뛰기 숲쟁이 공원에 엄청 네. 큰 그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그네 뛰는 거 대회도 있다고 했잖아요.
1: 대회도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나가볼까? 하고 연습 겸 타봤거든요. 근데 다리를 아무리 굴러도 그네가 안 가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이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손만 다 까지고 그냥 그 숲쟁이 공원에서 그냥 맛있는 굴비 먹고 그 영광 가면 또 네. 할머니 막걸리라고 해서 대마면에서 나오는 막걸리가 있거든요. 네. 그거 되게 많나요? 그래서 그냥 막걸리 먹고
0: 당연히 또 한 잔 마셔야겠죠? 네. 창포 머리 감기 하셨어요?
1: 체험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사실 저 머리가 짧아서 네. 하면 되는데 줄도 너무 길고 이게 이렇게 머리를 감고 그 다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0: 어떡해요?
1: 말리고 이렇게 좀 그래도 예쁘게 여행 가족
0: 드라이브
1: 못하죠. 왜 머리가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창포 함유된 비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머리 감았습니다.
0: 제품을 가지고 오는 것도 또
1: 아 그럼요.
0: 그게 또 똑똑한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네,
1: 그럼요.
0: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굴비는 드시고 오신 거죠?
1: 굴비 먹었죠. 아. 그런데 올해 굴비가 이렇게 되게 뭐랄까 살이 맛나대요. 그래서 그 영광 법선포 가시면 굴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굴비는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되게 맛있는 굴비는 배가 황금색으로 빛나거든요. 그래서 그 황금색으로 빛나는 영광 굴비로 한 마리 먹었고 또 이제 이 녀석이 말려지기 전에 조기잖아요. 근데 네네. 조기탕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기 굴비가 안 말린 게 조기고 네. 이 조기의 아기 치어 때 이제 아이들을 뭐랄까 조기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조기 베이비?
0: 조기 베이비
1: 황서거라고 하거든요. 황실이라고 이제 영광 분들은 하시는데 황실이탕이 되게 생선은 작은데 국물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실이탕
0: 네,
1: 먹고 왔습니다.
0: 상상이 안 됩니다.
1: 진짜 맛있어요. 그렇군요. 황실이탕 안 먹어보시고 황서거탕이 원래
0: 항상 귀로 들으니까요. 맛을
1: 뽀글뽀글 또 뚝배기에다가 한 10마리 넣어가지고 끓여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 뼈채 씹어도 이렇게 뼈가 되게 연해요. 이제 아무래도 조기 베이비라 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맛나게 잘 먹고 왔습니다.
0: 항상 맛있는 거 먹고 다니니까 부러워요.
1: 가져와서 끓여줄 걸.
0: 여기서. 오늘도 바다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혹시?
1: 네. 오늘 로컬백은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인데요. 이게 여수 밤바다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사실
0: 그럼요.
1: 여수 밤바다가 유명해진 게 우리 그럼요. 장범주 씨 때문에.
0: 여수 밤바다
1: 이 조명에 담긴 아 진짜 이 노래 되게 많이 막 나왔을 때 제가 한창 캠핑 많이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캠핑장 가서 텐트 치기 전에 이 노래부터 틀어놓고 텐트 치고 아 이 노래 들으면서
0: 빌드업을 여수 밤바다로 시키는군요.
1: 네. 참.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하여간 이렇게 장범주 씨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사실 여수 바다에 가면 누구나 흥얼거리는 이 노래 여수 밤바다가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네. 뭐랄까 이 노래가 가진 좀 로맨틱한 분위기를 이제 여수시에서 매주 주말마다 실제 거리 공연으로 구현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수 관광자원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드신 게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여수를 한순간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모두 다 가슴 뛰게 사랑하는 도시로 만든 그쵸. 것도 이게 여수 밤바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름다운 여수의 자연 경관에 문화 콘텐츠를 완벽하게 결합한 어떻게 보면 로컬 여행의 이렇게 완벽한 모델, 성공한 모델로 네. 꼽히는 거이기도 합니다.
0: 이럴 줄 알았으면 순천 밤바다 같은 노래가 또 만들 걸.
1: 그렇죠. 예리 씨는 남원 밤바다. 아 바다고구나.
0: 없잖아요.
1: 남원 그럼 강바다? 정원 바다? 뭐 그런 거 만들었어요.
0: 천변 있습니다.
1: 근데 천변 바다는 좀 안 붙네요.
0: 안 붙어요.
1: 안 붙네. 아깝네요.
0: 여수밤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1: 맞아요. 네.
0: 다 히트친 이유가 있겠죠. 아니 봄부터 가을이라면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는 네, 거죠?
1: 낭만 버스킹 이제 이런 이제 여수밤바다 낭만 버스킹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 이주일 하는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축제가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 시즌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4월 10일 이미 개막을 해서 오는 10월 26일까지

0: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에 밤에 3시간 동안 버스킹을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수시 가보시면 이제 엑스포가 열렸던 쪽 바다가 있고 이제 해양공원 쪽에 있는 바다, 이게 양대산맥이긴 해요. 여수시 바다 여행에. 근데 이 버스킹이 열리고 있는 곳은 이순신 광장 옆으로 해서 해양공원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순신 광장부터 하멜 등대까지 한 1.5km 정도 되는 해안이에요. 그래서 그 해안 강변도로 길을 따라서 이 버스킹 무대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1.5km짜리 네. 라이브 공연장 무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기분적 이렇게 막 걷다 보면 몇 미터 가면 다른 무대가 있고 또 몇 미터 가면 다른 공연이 네네. 펼쳐져 있어서 되게 재밌고 이색적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가수들도 있고 팀들도 많이 참여를 했겠어요.
0: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1.5km의 무대가 엄청 많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장르의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에리씨가 지청통 국악하는 분들도 있고 또 퓨전 국악하는 팀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발라드 그 포크송 같이 네. 인디팝 하는 그런 무대도 있고 네. 또 트론 무대도 있고 이제 공연만 있냐 그건 아니고 뭐 마술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글링 하면서 이렇게 마임하는 공연하는 친구들도 아니 그런 무대도 있어서 되게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수시가 이 낭만 버스킹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전국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이 낭만 버스킹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원서를 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엄선된 팀들만 이 낭만 버스킹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1: 심사까지요.
0: 그럼요. 네, 엄청 치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오니까.
1: 안 하길 잘했다.
0: 가면 아마 이순신 광장에 그 거북선 옆에 메인 무대가 에리씨 무대가 아닐까요?
1: 농담을 해봤어요. 못하니까 막 배가 아파.
0: 아니 뭐 지원을 먼저 하세요. 시간이 있어요.
1: 전화해주셨어요. 이제 작가님이.
0: 전화할 때 너무 많은데.
1: 아니 공연 무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0: 네네.
1: 근데 매주 가면 또 모를까 여름휴가 때 또 한번 가봐야지 하는 분들 위해서 여수 낭만 버스킹 200%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0: 아무래도 1.5km 구간이 해변 도로다 보니까 동선을 좀 잘 짜시는 게 좋은데요. 한 6시 반쯤에 밤 오후 6시 반쯤에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저녁을 좀 이른 저녁을 드신 다음에 이순신 광장부터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광장에서 한 6시 반쯤 이제 걷기 시작하면 공연이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여수 바다에 일몰물이 딱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메인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하멜 등대까지 이렇게 가시면 딱 좋은데 한 자리에 계속 있으시면 좀 손해겠죠. 공연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그래서 간단한 음료수나 뭐 수제 맥주들도 있어요. 이렇게 네. 길거리에서 드실 수 있게. 그거나 간단한 길거리 간식들 챙겨가지고 두 손에 들고
1: 스탠딩으로.
0: 네. 그렇습니다. 스탠딩 하면서 무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공연 괜찮나? 마음에 들면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공연 있으면 잠깐 걸터 앉아서 구경하시고 또 이제 뭐 끝나가나? 그러면 또 걸어가다 보면 또 마음에 드는 공연 있으면 또 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다 무료인 거잖아요?
0: 무료죠. 네, 무료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공연하신 분들 이제 팁 버스킹의 묘미가 네. 약간 팁박스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공연이 있으면 아낌없이
1: 맞아요.
0: 팁박스에
1: 진짜로 아낌없이
0: 네. 아낌없이 네. 네.
1: 마음 닿는
0: 사실
1: 한에서.
0: 이 공연장이 뭐 고급 아주 그냥 거창한 무대에 VIP석 못지않게 이 버스킹 공연
1: 예쁘게
0: 무대가
1: 예쁘게 꾸며졌었을 것
0: 너무
1: 같아요.
0: 좋아요. 나에게 느껴지는 이 힐링의 강도는 VIP석 못지않게 많은 낭만과 감동을 주니까요.
1: 그렇군요.
0: 그만큼 팁박스에 이렇게 마음을 놓고 오셔도 좋습니다.
1: 그러니까 걷다가 발길이 닿으면은 다 나만의 객석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나만의 무대죠.
1: 네. 진짜 낭만 버스킹 말 그대로 낭만적일 것 같은데 네. 연인들이나 또 친구들 가기엔 최고일 것 같은데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가도 괜찮을까요?
0: 그럼요. 워낙 공연 장르가 다양해서 그 실제로 가보시면 뭐 젊은 데이트하는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3대가 같이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무조건 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흩어지시더라고요. 우리 몇 시까지 여기서 만나? 그리고 탁 흩어져서 어머니, 부모님 세대들은 뭐 트롯 공연하는 데 가시고 또 아이들은 마술쇼나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곳에 많이 가 있고 이제 뭐 저희 같은 이제 장년층이나 청년 이렇게 청년 데이트하는 친구들은 라이브 하는 그러니까 발라드나 약간 인디 음악 하는 친구들 네. 무대 앞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눈 마주치면 무대 공연자들이 신청곡 있으면 내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즉석에서 신청곡도 불러주시고
1: 미사리
0: 미사리의 야이판? 근데 여기에

0: 파도 소리도 들리고 그 가보면 이게 돌산대교부터 해가지고 해상 케이블카까지 야경이 한눈에 조망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가면 배가 밤에 일 나가시면서 여기 지나가세요. 이게 거기가 수산물 직파장 이제 수협 직판장도 바로 옆에 있어서 가시면 공연 빡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배가 나가면 배꼬동을 빵빵빵빵빵 이렇게 뿌 이렇게 하시면서 가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색적이고 재미있더라고요. 네.
1: 그렇군요. 네. 말만 들어도 지금 그 야경에 불빛이 쨍쨍하면서 막 소리가 음악 소리가 막 환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0: 그럼요. 지금 또 한참 갯장어 자위 나가시는 배들 겁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배에 이렇게 막 전등 달고 이렇게 빵 해주시고 가시면 되게 마음이 막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1: 지금 낮에는 조금 덥지만 그래도 밤에는 좀 요즘 선선하더라고요.
0: 지금은 그렇죠. 아무래도 6월에는 음력 5월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밤에 엄청 좋습니다.
1: 맞아요. 네,
0: 산책하시기 딱
1: 지금
0: 좋아서
1: 지금 딱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버스킹의 낭만을 제대로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얘네 나도 여수 밤바다 듣겠습니다.

0: 얘네 나도 여수 밤바다 들었습니다. 음악 듣고 나니까 진짜 라이브한 느낌이 들면서
1: 실황 중계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진짜 여수에 있는 것 같아요.
1: 아, 파도소리 나와야 된다. 이거. 철썩.
0: 철썩. 아니 등대소리 푸. 아니 여수 밤바다가 버스킹 말고도 즐길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낮도 아름답지만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1: 아, 그럼요. 여수는 정말 네. 즐길 게 되게 많아요.
0: 여수... 아, 제가 가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 많이 달라졌죠? 버스킹 그 이후로?
1: 해양공원 쪽으로 버스킹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 이제 엑스포 직후에는 이제 비고 공연장으로 해서 엑스포 공연장 앞이 되게 번화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해양공원일 때 이순신 광장 쪽으로 많이들 옮겨가셨는데 테마도 이렇게 공연과 그다음에 맛집들, 뭐 낭만포차들도 그쪽으로 많이 움직여 있어서 그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즐길 거리가 어떻게 또 있나요?
1: 낭만버스킹 일단 가시면 이게 여수시는 진짜 밤바다랑 밤시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시티 투어를 밤에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낭만버스 프로그램이 주간에도 운행하고 이제 밤에도 운행을 하는데 특별하게 밤에만 운행하는 야간 시티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름하여 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뻐요. 그래서 여수시에 가시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는데 이 버스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왜 특별하냐면 일단 네. 2층 버스입니다. 그래서 2층은 오픈형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홍콩이나 이제 네네네네. 그런 데 가면 2층 야간 버스 타고 시티 투어

0: 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수 시티 투어를 밤에 즐길 수 있게 2층 버스로 여행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특별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스토리텔링이 된 뮤지컬 공연을 이 버스를 타면서 즐길 수 있어요.
1: 버스 위에서요?
0: 네. 버스 안에서 위에서. 그래서 공연팀이 함께 문화해설사 분하고 같이 동승을 하셔서 이게 매주 금요일 토요일 매 2시간 동안 밤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요. 2시간짜리 시티 투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순신 광장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다시 한 바퀴 이렇게 여수 시내 관광 명소를 돌고 다시 이순신 광장으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타시면 이 돌산대교도 가고 그다음에 거북선 대교도 가고 선소도 가고 소호 동동다리라고 예쁜 다리 조명으로 장식된 그 다리도 있는데 거기를 가실 때마다 스토리를 하나씩 얘기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 공연을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고 또 부부끼리 오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도 이게 공연하면서 버스 여행을 하니까 되게 흥미가 있고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추억도 되고 그래서 해마다 진짜 인기가 높아서 예약 경쟁이 엄청 높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하니까.
1: 달리는 버스에서 뮤지컬 공연이 일단은 독특한데 네. 배우들이 멀미가 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0: 걱정이에요. 멀미 안 나시던데 거꾸로 가시거든요. 역방향으로. 근데 전혀. 연기도 하시고 노래도 훈련된. 하시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1: 버스킹 기간 동안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0: 버스킹은 10월 26일 날 끝나는데 이제 이 시티 투어 버스는 11월 7일까지 합니다.
1: 좀 더
0: 약간 늦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얼마 정도 할까요? 가격이?
0: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네. 여수 시티 투어인데 이제 가격 2만 원인데 네. 학생은 50% 할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여름에 피서 시즌에는 네. 특별하게 EDM DJ를 탑승시킬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 8월에 가시면 네. 이제 뮤지컬과 함께 EDM DJ 파티를 버스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소호 동동다리가 중간 네. 기점이에요. 그래서 계속 버스 타시다가 소호 동동다리에서는 한번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이벤트를 미리 예약을 받으세요. 그러면 거기 소호 동동다리에서 케이크와 함께
1: 프로포즈를
0: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포즈 생각하고 계시는 정말. 분들은 예약하실 때 저 사랑의 세레나데 신청해요 라고 덧붙여 주시면 심지어 추첨은 네, 해야겠지만 네. 네, 되신 분들은 거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낭만적인데요. 진짜 낭만의 도시인가 봐요. 여수는
0: 없는 낭만도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니 뮤지컬도 뭐 돈 내고 그 정도는 보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시티 투어를 하면서 뮤지컬까지 보면서 프로포즈까지 하면 일석삼조 아닌가요?
0: 뮤지컬 공연은 더 많이 비싸잖아요.
1: 그렇죠. 당연하죠.
0: 10배 차이니까.
1: 그렇죠. 네.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여수하면 오동도가 또 있잖아요.
0: 그럼요. 네.
1: 저도 여기 좋아했는데 여수에서는 꼭 이건 꼭 봐야겠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0: 여수는 사실 이 시티투어 프로그램 따라서 다니시면 여수의 자랑하는 거리는 다 보실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오동도도 사실은 이게 동백꽃 필 때만 가시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여기가 꽃이 아니라 정말 천년 된 동백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가셔도 이 동백나무 숲길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네. 내리셔서 거기는 이제 오동도까지 갈 때는 동백열차 타고
1: 맞아요.
0: 오동도에서
1: 기차
0: 내려가지고
1: 네,
0: 거기서부터는 순환 데크길을 따라서 오동도 한 바퀴 돌아보시면 되게 좋은데 가다 보면 오동도에 등대도 있고요. 이 등대도 100년 된 등대 거든요. 그래서 오동도도 되게 이야기거리가 많고 용이 승천하면서 올라갔다는 네. 동굴도 있고 해요. 그래서 네. 오동도도 한 바퀴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수 해상 케이블카 안 타보신 분들은 밤에 꼭 한번 타보시면 되게 멋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좋고 또 아쿠아리움도 있고요. 거기 가면 이제 귀여운 바다사자나 바다표범들이 먹이 줄 때 되게 공연 귀엽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쿠아리움도 아이들이랑 같이 가시면 한번 봐보면 좋고요. 또 약간 미디어 아트를 압축해 놓은 체험형 체험관 같은 미술관도 있습니다. 여수에.
1: 네.
0: 그래서 그쪽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시티 투어 버스 프로그램 예약을 하시잖아요. 뭐 티켓을 제시하시면 20%에서 30%까지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1: 그렇군요.
0: 버스킹 보고 시티 투어 하신 다음에 그 티켓 가지고 나머지 여행들 둘러보시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잡으시면 충분하게 재미있게 낭만있게 즐기고 오실 수 있습니다.
1: 또 여행하면 또 맛있는 음식이죠. 여수 진짜 뭐 너무 많아서 저희 방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안으로?
0: 다죠. 근데 여수는 일단은 그 뭐랄까 전국에서 제일 싱싱하고 맛있는
1: 진짜요.
0: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곳이
1: 진짜.
0: 제가 생각하기에 제 기준으로는 전남

0: 오흥하고 전남 여수거든요. 여수. 근데
1: 진짜 미식의
0: 그럼요. 미식의 고장이기도 하고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만난 건 다 여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버스킹 할 때 갯장어 잡으러 가는 배가 뿡 한다고 갯장어 철입니다. 여름. 그래서 여름 갯장어가 지금 한참 싱싱하고 살이 통통하게 오를 때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늘 추천하거든요.
1: 저도요.
0: 네. 빗살무늬로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이렇게 된장 육수를 쓰시는 데가 있고 집집마다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긴 한데 뼈물을 오려서 장어 뼈로 우린 육수에 샤브샤브 해서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샤브샤브씩 가면 그 칼집 내놓은 갯장어가 이렇게 익으면서 동그랗게 꽃처럼 말리잖아요. 네. 거기에 먹고 싶다 갑자기.
1: 침 나오죠.
0: 네네. 겨자 이렇게 들깨에다 섞은 거.
1: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침 나온다.
0: 거기에 살짝 찍어서 먹어도 좋고요. 또 여수가 방풍나물이 특산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데쳐가지고 같이 얹어 먹기도 하고 또 돌산 갓김치 또 취향껏 해가지고 갯장어 샤브샤브 하는 데다가 돌산 갓김치 그렇게 같이 얹어서
1: 근데 꼭 전라도는 생선 샤브샤브인데 꼭 그 갓김치 아니면은 그
0: 김치에다
1: 익은 묵은지에 이렇게
0: 묵은 김치에 많이 먹죠.
1: 싸서 먹더라고요.
0: 아 당연하죠.
1: 그거 진짜 서울 사람 알까요?
0: 모르죠. 먹는 방법을 몰라요. 일단 다 뭐 들깻잎에 싸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오시면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게 맞으니까 여수 가시면 그래도 지금 갯장어가 철이니까 한번 드시면 좋고 서대해 무침 비빔밥 좋아하시는 회무침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드셔도 좋습니다.
1: 아 진짜. 침이 한가득 고였는데 오늘은 고이지 말아야 되는데 또 고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인 여름 앞두고요. 보양식 하모 먹으러 여수 가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전남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소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보나 여행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요. 하나의 원더월드 듣겠습니다.

하나의 원더월드 들었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 어지럼증 느낀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어지럼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어지럼증은 국민병이 될 가능성이 큰 질환으로 꼽히는데요. 워낙 흔한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어지럼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은 크게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과 그렇지 않은 비회전성 어지럼증으로 나뉘는데요. 내가 어지러움이 자주 발생하고 조금 심한 것 같다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수롭게 여기다가 큰 병 키울 수 있으니까요. 어지럼증 자주 심하게 느끼는 분들은 꼭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창선의 꿈꾸는 소년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1: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오름새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새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는 지구. 그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한 북반구가 태양에서 얼마나 가까워지고 멀어지는가에 따라 계절이 달라지죠. 하지만 태양의 위치보다 계절은 항상 한 걸음씩 늦게 따라오는데요. 오늘이 태양이 우리 곁에 가장 오래 머문다는 하지지만 여름 더위는 하지가 지난 후부터 진짜 정점을 향해 가죠. 무엇을 상상하든 늘 그 이상을 보여주는 여름 더위가 벌써 두렵기만 하지만요. 우리가 더위와 씨름하는 사이 태양은 또 부지런히 앞서 나가 가을을 준비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진짜 여름을 우선 즐겨야겠습니다. 이 여름 또한 지난 겨울 동지부터 부지런히 준비해둔 태양의 선물일 테니까요. 6월 21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전태영의 소리, 경기민요 노랫가락 뱃노래로 출발합니다.

0: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의 신청곡 전태용의 소리 경기민요 노랫가락 뱃노래 함께 들으면서 6월 21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요도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하진데요. 우리 풍요 여러분 모두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아주 귀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출석합니다. 신청곡은 어떤 종류로 하면 되나요? 창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판소리, 민요, 잡가 등의 창 음악 외에도요. 시나위, 산조, 궁중음악, 풍류음악 등등등 기악곡들도 좋고요. 전통음악의 범주 안에서 어떤 곡이든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고요. 저희가 코너로도 전통음악 용어나 다양한 악곡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이나 취향에 잘 맞는 장르를 기억해 두셨다가 듣고 싶을 때 신청해 주셔도 좋겠네요. 6855님도 사연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어제 아들과 용인 민속촌 구경을 갔습니다. 마침 젊은이들이 삼도꽃 풍악을 치는데 몸을 움직이며 신나게 노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소리치며 박수 많이 쳤습니다. 풍악은 모두 함께 어우러지게 만들더군요. 아이고, 네, 맞아요. 우리 풍류음악은 잔치나 경사 때와 같은 즐겁고 기쁜 자리에서 많이 연주되곤 했죠. 그래서 옛말에도 우리 6855님 말씀처럼 풍악을

돌려라! 라고 외치며 함께 논일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6855님. 네. 그리고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오후에 소나기가 왔어요. 지음 같은 방송. 풍류가 좋다와 함께 일요일 오후 보내요. 풍류가 좋다도 계속 승승장구하길 바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이생강님 연주는 어떤 연주라도 참 듣기 좋네요. 장독화 대풍류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이, 그럼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언제나 멋진 풍류 음악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조금 전에 이희배님의 신청곡 대풍류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대풍류는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 피리 대금과 같은 악기죠. 이러한 관악기를 중심으로 연주되던 민속음악입니다. 장독화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장덕화의 여러분의 연주 대풍류 감상하셨습니다. 보통 대풍류의 악기 편성은 피리 둘, 대금 하나, 해금 하나, 장구 하나, 북 하나로 삼연육각의 기본 편성과 같고요. 간혹 아쟁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속춤 승무반주에 많이 쓰이는 음악이기도 하죠. 음악 하나 더 이어듣고 노랫말 본풀이로 이어갈게요. 조호완의 소리 여타령입니다. 여타령이란 엿장수가 골목을 누며 파는 엿을 알리는 타령이었죠. 전국적으로 불리우긴 했지만 진도군에서 특히 자료가 풍부하고 음악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 전승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0: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시는 조아님 집안 대대로 전승되고 있고요. 진도 여타령 보존회가 있어서 전통 방식의 조청엿 제조, 판매, 그리고 공연과 여타령 전승까지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노랫말 봄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오환 외소리 진도 여타령입니다.
1: 서울이 산에 부산이 산에 인천이 산에 산에 산에 허여도 여 가까운 무한 목포 전차 기차 자동차 발동기 니아카 구르마 태산같이 쌓인 여시 진도 오환의 집이가 쓰게 가져가라 가져가거라 싸구려 아해 꿀꿀 여기 해라 아영만 싸다

0: 아, 진짜 이화이해 두겨 놀고
1: 와이스
0: 아 너무 반비가 얼지 천춘과부가 혼자 누워 아. 참

0: 말 듣고서 이리 와 퉁실 퉁실 감자여
1: 퉁실 퉁실 감자여
0: 울긋불긋 맹감여
1: 울긋불긋 맹감여
0: 가운데 짤쑥 잘 막여

단오를 배경으로 시작되는 28 청춘들의 러브스토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죠. 19세기 무렵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소리꾼들도 이 유명한 이야기를 빌려와 잡가의 노랫말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12곡이 전해져 12잡가라고 불리는 경기 긴 잡가 중에 춘향이의 이야기를 다룬 노래가 5곡이나 되는데요. 그중 한 곡이 소춘향가입니다. 노래 제목부터 소춘향가인데다 노랫말도 춘향의 거동 봐라 라고 시작되니 당연히 판소리 춘향가의 일부분을 사설로 취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춘향의 거동 봐라. 왼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오른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중림 보인다. 이렇게 춘향이가 저 건너 대나무 숲을 가리키는 것으로 노래는 시작됩니다. 대체 춘향이가 가리킨 그곳이 어디인지는 가사를 좀 더 살펴봐야 알 수 있겠죠? 대심어 울하고 솔심어 정자라. 동편엔 연정이요 서편에 우물이라. 노방에 심의 고흑과요 문전에 학종선유. 긴 버들 휘늘어진 늙은 장송광풍에 흥을 겨워 우쭐우쭐 활활 춤을 춘다. 살인문 안에 삽살이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꼬리치는 저 집이오니 황혼의 정령이 도라를 오소. 춘향이가 이렇게 풍경을 쭉 묘사하며 가리킨 곳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는데요. 이두룡에게 자기 집을 알려주며 해가 지면 찾아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춘향이의 말이었지만 그 다음 소절부터는 노래의 화자가 이도룡으로 바뀝니다.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간장을 다 녹이느냐. 너는 어떤 계집아이 간데 나를 종종 속이느냐. 아하 너는 어떤 계집아이 간데 장부 간장을 다 녹이느냐. 해가 지면 찾아오라는 춘향의 말에 이도룡은 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생각에 벌써 애가 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춘향을 향한 이도룡의 절절한 연정 고백으로 소춘향가는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를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작가 소춘향가의 사설을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감상했습니다. 경기 소리로 듣는 춘향이의 이야기. 판소리 춘향가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음악 스타일이 달라지니 노랫말 속 주인공도 전라도 남원에 사는 춘향이가 아니라 수도권에 사는 춘향이로 새롭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가사의 내용도 판소리에선 방자가 이도룡에게 춘향이의 집을 알려주는 걸로 나오는데요. 경기작가에선 춘향이가 직접 자기 집을 알려주며 해가 지면 찾아오라고 말했네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가야금의 지성자 기악 연주곡 보렴 듣고 잠시 후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곽동윤 외 여러분의 소리 서도민요 남봉가 연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웠나요?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촉곡 마치기 이벤트 때 보내주신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밥 타령 정답 돈 타령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순 장군님도 흥부가 무슨 대목인지 모르겠네요. 흥부가 중 돈 타령일까요? 흥부가 밥 타령 돈 타령이군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우리 흥순 장군님.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 정답 가수 박동진. 아이고 정답입니다. 창작까지 맞춰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5126님 처음 보내는 문자입니다. 귀촌의 행복을 가득 담고 우리의 소리를 배우며 국악방송 열혈 청취자입니다. 정답 흥보가 돈타령. 아이고 얼씨구 감사합니다. 처음은 항상 떨리고 기대가 되죠.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성실한 저희 풍류가 좋다 되도록 함께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재방송 때 우리 6280님도 보내주셨네요. 흥보가 중 밥타령 돈타령. 마음의 소리를 알려주고 들어주는 지음.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6280님. 6280님과 더불어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정성으로 항상 발전해가는 우리 풍류가 좋다. 좋은 풍류 잘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래 조곡내의 소리 구음신화입니다. 즉흥으로 불리는 민속 구음의 세계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는데.

잡아먹어내고

바르구나 더 부르네.

三娘，我的老公，我的恩情三娘。

0: 열내지를 어떠셨냐 강한도 힝한도 희끼산 내끼산 강청은 아주 일쳐라 또 아마당에 불을 뻗어 가지에다가 꽃이 피어 긋긋한산 긋긋하게 완전히 황에다 걸어놓고 아무라도 소리가 난다 당기도 난다
1: 아말량 자말량 말량 마치랴 아징게 자징게 도매도매

또 저런 믿지 마고 그때 큰 서울 왕대 태고 왕대 오게 권세 피고 거두게 아주 꽃 피던 그꽃 한 쌍을 끊고 나가

0: 성아, 이 애비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다. 아, 너도 풍류방에 가서 시조를 배워보는 건 어떻겠냐?
1: 예, 아버지. 시조창을 배워보란 말씀이세요?
0: 그래,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불러보면 더 좋지 않겠느냐?
1: 그럴까요? 하긴

0: 화가 날 때는 지름시조처럼 지르기도 해야지.
1: 지름시조요? 아, 시조가 많이 화가 났나? 왜 지르죠?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0: 어이, 그건 또 우리 풍요사전을 펼쳐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1: 나? 왜 지르죠?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0: 어이, 그건 또 우리 풍요사전을 펼쳐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1: 시조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악곡은 평시조라고 지난주 이 시간에 알려드렸었죠. 그렇다면 기본 악곡 외에 또 다른 변주곡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지름시조입니다. 평시조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음으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지름시조는 첫 음을 높은 소리로 질러서 내기에 지름시조인 건데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높은 소리만 지르는 건 아니고요. 초장에만 높은 선율이 나오고 중장과 종장은 다시 평시조와 같은 평탄한 곡조로 이어진답니다.

여창지름 달밝고 서리친 밤.

정경태의 노래 남창 지름시조 푸른 산 중, 이성순의 노래 여창 지름시조 달 밝고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들은 평시조와 달리 첫음을 높게 질러내는 거 우리 함께 직접 확인해 보셨죠? 이 지름시조도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시조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단형시조를 얹어 부를 수 있는 악곡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속도나 장단은 평시조와 같지만은요, 초장 첫머리만 높은 선율로 변조돼서 고성으로 지르는 창법으로 시작된다는 게 이 지름시조만의 차이점이었네요. 6월 21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검은고의 원강호, 정읍향재 줄풍류 중 중령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오전 5시 13분에 해가 떠서 저녁 7시 59분에 해가 진다고 하죠. 무려 14시간 46분이나 해가 떠 있어서 밤보다 낮이 무려 5시간 32분이나 긴 날입니다. 태양이 온종일 대지를 비추는 만큼 초록의 생명력이 가장 뜨겁게 차오르는 날이기도 할 겁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주말의 끝자락이지만 길어진 햇살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와 평온함이 좀 더 오래 머문 날이 되길 바라며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여러분께 시원한 그늘이 되어드릴 우리 음악 준비했습니다.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은 단가 금수강산으로 시작합니다. 이 금수강산은 오비치 명창이 1932년도에 콜롬비아에서 취입한 단가인데요. 이 단가의 내용은 금수강산을 두루 구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 금수강산,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판소리와 단가, 가야금 명창으로 유명했던 여성 명창 오비치의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반주에는 한성준입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금수강산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오비치, 북반주에는 한성준이었습니다. 이 오비치 명창은 1918년도에 마산에서 출생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활발히 활동했던 여성 명창입니다. 진주건번에서 이선유에게 춘향가 등 소리 학습을 받았고 서울로 상경해서 송만갑의 문화에서 학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1935년 협률사에서 춘향역, 심청역을 맡았던 주역으로 활동했는데요. 이후 1936년도 배비장전이 동양극장에서 공연되었을 때는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명창들과 어깨를 나란히 출연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인기와 명성이 있었던 오비치 명창의 소리로 오늘은 단가 금수강산으로 만나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합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으!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소리판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 가지요. 오늘은 흥보가 중 흥보가 놀보네로 건너가는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습니다. 흥보는 관아에 가서 매품을 팔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흥보 아내가 형님께 가서 곡식을 좀 얻어오라고 하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놀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박대하는 놀보에게 두 손 합장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게 되지요. 오늘은 이 부분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 흥보가 놀보네 건너가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유영애입니다.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3: 아이르고 건너가다 놀보 하이 마당새를 만났겠다.
0: 에이.
3: 아이고 작은 서방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요? 오냐 마당새 너 잘 있었으며 요새 큰 서방님 성질은 좀 어떠하시더냐?
0: 쉬고.

0: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작은 서방님 계실 적에는 제사를 모셔도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복원을 시키더니 작은 서방님 떠나신 뒤로는 대전으로 바칩니다.
1: 에이.
0: 이것은 편이다, 육이다, 포다. 폐지를 써 붙이니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내만 실컷 마구 갈 것이니 도로 그냥 건너가시지.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형님은 안 입고 간 데서야 인사 도리가 되겠느냐.
1: 에이.
0: 흥보가 성큼성큼 놀고 사랑업을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던지. 아이고 형님 소인문안이요.
1: 시오.
0: 예, 성씨가고 누득이시오. 아이고 형님 동생 흥보를 부르시오. 놀보가 능청을 떠는 뒤 흥보 흥보 나 금시 초면인디 작년에 쟁기지고 도망간 놈은 청보요. 아, 또 꽃갱이지고 도망간 놈은 홍본디 나 가연 모르겠소.
1: 시고.
0: 아, 그리고 내가 5대자 독신으로 날아온 줄은 삼쪽 통자도 다 아는디 날 보고 형님이라니.
1: 에이.
0: 당신 귀 잘못 들었소. 쟤 너무 통 늘어가서 한번 물어보실라요. 흥보가 빌면 될 줄로 두 손 합장.
1: 어이.
0: 우두발 꿇고.
1: 아, 싫어.

0: 살아있습니다.
1: 아, 그렇지.
0: 살려줘, 살려줘. 불쌍한 동생을 살려줘.
1: 에이, 쉬고.
0: 그저께 하루를 굶은 저제가.
1: 에이.

0: 머리
1: 설마
0: 흔들 죽 썰이

0: 형님 독태 그 설거지다.
1: 좋지.

0: 없이오.
1: 도

하면 네. 죽게 된 자식을 살리고 쏘

0: 살겠어. 못 살겠어.
1: 에이.
0: 전화사건 형님하고 아가를 두고
1: 시고
0: 굶어 죽기가 원통입니다. 제발로 뿌느서 일주오.
2: 흥보가 중 흥보가 놀본에 건너가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유영이었습니다. 진양조로 흥보의 설움이 잘 표현된 대목이었는데요. 유영의 명창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심청가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흥보가는 한농선 명창에게 박록주체 흥보가를 사사했는데요. 묵직한 성음으로 동편소리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목 역시 유영의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놀보는 간곡히 애원하는 동생에게 곡식을 죽이는커녕 몽둥이로 매질을 하고 형수는 한술 덧떠 밥주걱으로 흥보의 뺨을 때리지요. 매만 맞고 돌아간 흥보와 아내는 신세를 한탄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럼 흥보가 중 흥보가 매맞는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유영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0: 가거를 꽉꽉 대노니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박흥보냐? 심심하던 차에 자랐다. 아, 그러면 그 포리나 좀 타가지고 갈래? 아이고, 형님, 흉년 곡식으로는 쌀보다 포리가 더 낫답니다. 형님, 많이 만지면 좋지요. 그래라, 마당새가 있느냐? 곡감문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통편소 들어온 쌀 천석 있지? 예, 좀 갖다 드릴까요? 가만히 있어, 이놈. 그 안에 들어가면 북면소 들어온 보리 500석 있지? 예, 좀 갖다. 아,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놈이.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콩팥 신선 있지? 예.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깨 헐라고 쳐내온 금목이 있느니라. 이리 가지고 오너라. 오늘 한놈 시클놈 있다. 이런 놈은 그저 폭날 개잡 뜯잡아야 하느니라. 돌보는 허둥 마라 지리산 몽둥이로 구루에 번뜩 들고 내게 놈 흥보놈아. 자 살게 내보이요. 살기는 이 팔자 꿈꿔먹고 내버린다. 편썸어 주자건들 마당 뒤지 아래서 물놈을 들었으니 노주자고 뒤지 걸며 증간 주자건들 쫄록박 흥기 안에 가득히 하늘이요. 대돈이 들었으니 노주자고 개돈을 벼 지경의 주자건들 꼬집박 우지 안에 대대아지가 들었으니 노주자고 독궁이며 싸르게 조작원도 한개 백개 수백 마리가 득득하고 꼭꼭이 노주자고 탁풍기래. 몽둥이를 들어 메고 내 이놈 강도로 저봉 무려 낙지들 강도로

피하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빗물을 걸어놓은 지 날도 계속

아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계집이라도 후해서 종국관을 주었으면 좋으려마는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심술보 하나가 딱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주먹을 중문에 들고 아니 여보 아지뱀이고 도마뱀이고 세상 닭이 차네 죽겠소. 언제 나한테 천국 갖다 맡겼던가? 아나 돈, 아나 밥, 아나 쌀.

형수가 시에 뺨치르고 봉봉 곰천지 어디가 보았소?

0: 흥보가 중 흥보가 매맞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유영이었습니다. 흥보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던 현실은 가난이 근면 성실함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놀부 같은 악덕 자본가, 즉 노동 없이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변동하던 조선 후기의 실상을 흥보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흥보의 좌절은 가난보다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는 가족관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국극 선화공주 띄워드립니다. 여성국극은 1950년대에 여성 소리꾼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 설화나 역사 인물을 바탕으로 화려한 무대와 대중적 악곡 등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창극이라 할 수 있는데요.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하고 창극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정체성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이 중 여성국극 선화공주는 조상선 작곡 임춘행 편곡으로 1953년도에 여성국극 동지사 주관의 부산극장 공연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오늘은 한국여성국극예술단이 공연한 여성국극 선화공주를 만나보시겠는데요. 소리에는 이군자, 박송희, 조금행, 조혜랑, 이은주, 김미령, 조희자, 김진수가 참여했고요. 반주에는 정철호, 서용석이 참여했습니다. 그럼 여성국극 선화공주 약 20분간의 호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그런데 얘들아, 선화공주님이 잘났단 말이 정말일까?
1: 선화공주님이 잘생겼으면 왜?
0: 장가 한번 들어보려고.
2: 뭐? 장가?
0: 얘들아, 저기를 좀 봐. 벌써 공주님들의 행차실까 보다.
1: 어디, 어디, 어디? 야, 정말 번쩍번쩍한다.
0: 얘들아, 우리 저기 숲속으로 들어가서 노래나 부르자.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꼭 선화공주님한테 장가될 수 있대.
1: 어? 정말?
0: 어? 그럼, 어느 유명한 도사가 그래서, 어, 아이고, 벌써 공주님들의 행차가 가까이 온다. 얘들아, 우리 어서 숲속으로 가자.
2: 그래, 가자, 가자, 가자,
1: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0: 공주마마, 원로에 행차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사옵니까?
1: 법사, 그동안 편안하셨사오이까?
0: 황공하옵니다. 법당 안엔 이미 불공 준비가 다 되었사오니 어서 안으로 드시옵소서.
1: 고맙소. 자, 선화야.
2: 예.
1: 문명아.
2: 예.
1: 불전으로 들자.
2: 예, 언니 공주.

0: 아마도 짓궂은 아이들의 장난인 줄로 아옵니다.
1: 찬이 왕자라면 백제 왕자가 아니오.
2: 황포자, 어서 가서 저 노래를 금하게 하오.
3: 예, 계속 거라.
4: 야, 도망가자.
5: 얼굴이 너무나도 예뻐서 저런 회개한 노래가 퍼진 듯하옵니다.
2: 문명공주, 문명공주는 무슨 말을 그리하는고?
3: 나가자! 아뢰옵니다.
6: 아, 왜 이래요?
3: 자칭 노래를 불렀다는 놈을 잡아 대령하였나이다. 어서 끌어라!
6: 예. 이야, 이쁘다.
3: 닥쳐라! 장군,
2: 잠깐 가만히 계시오. 이 몸이 바로 선화공주이니라.
6: 오, 선화공주.
2: 이 몸을 젊은이가 본 일이 있는고?
6: 예.
2: 무엇이라고? 언제? 어디서 인고?
6: 예,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2: 무엇이라고?
6: 공주마마,

0: 할머니가 이 선아에게 청혼을 할 터인가?
1: 예, 허락만 하신다면 여부가 있사오리까 청혼을 하고 말고요.
2: 아니, 이런 무례한 놈인다. 당장 목을 누려라. 예!
0: 잠깐, 젊은이.

0: 언제 또다시 배울지는 모르겠사오나 부디 옥체에 만항하시옵소서.
1: 나무함이 답을 관세음사. 어서 소승을 따라 드시옵소서.
2: 사람의 마음을 쏙 뽑아가는 젊은이 뭐라고 내 염통에 반

0: 아니, 선악공주 마마, 의 홀로 이곳에 계시온지요?
1: 왜 여지껏 물러가지 않고 이 근방에 있었는가?
0: 공주 마마,

0: 사라!
1: 예, 닥치겠습니다.
0: 도대체 젊은 백성은 누구인고?
1: 예, 저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백제나라 창의 왕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옵시다. 창의 왕자는 멋있고 용기있고 대담하고 거짓없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옵자면 진정 잘생긴 멋진 왕자라고나 할까요? 공주님, 이 몸이 만일 선화공주라면 그 잘나신 창의 왕자님의 품속에 꼭 한번 안겨보겠습니다마는.
0: 아니 그럼 그 창의 왕자는 어디에 있는고?
1: 어이구, 그 창의 왕자님께서는 신라 선화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몰래 배우려고 이 장 안으로 숨어둔 몸인데 어찌 소홀하게 그 거처를 알려드릴 수가 있겠사옵니까?
0: 그렇다면 어이하면 만날 수가 있단 말인고?
1: 예, 저 그렇다면은 신표를 하나 주십시오.
0: 신표?
1: 예, 공주마마께서 신표를 하나 주옵신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창의 왕자님께 이 사실을 전하고 만나 뵙게 해드리옵지요.
0: 좋도다. 자, 그럼 이걸 신표로, 그리고 내 말을 이르라. 이 선화를 욕되게 함은 용서치 못할 일이라. 이 목걸이를 들고 오는 날 무서운 벌이 날 것이라고 알겠는가?
1: 예, 공주마마.
0: 이만 불공시각이 바빠 들어가니 어서 전하도록 하라.
1: 예, 저 안녕히 들어가시옵소서. 오, 이 목걸이, 이 목걸이엔 아름다운 선화공주님의 목향지가 극히 배어있겠지.

0: 한편 백제나라 무령장군은 백제 장희왕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서 그러지 차림으로 거적자리를 옆에 끼고 이곳까지 온 것이다.
1: 아니, 왕자마마가 아니시옵니까?
2: 아니, 무령장군이 아니요.
1: 그런데 이 꼴이 웬일이요?
2: 그리고

0: 여기까지 무슨 일로?
1: 왕자님의 옥체가 염려되어 이렇게 왔사옵니다. 왕자마마, 위태로울 뿐더러 어서 황국 하랍시는 상감마마의 분부시옵니다.
0: 장군, 이 왕자의 맹세를 벌써 잊었소. 선화공주를 내 아내로 삼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던 그 맹세 말이오. 자, 이걸 보오. 선화공주의 목걸이. 진정 잘생긴 선화공주가 나에게 준 목걸이오. 이 창의 왕자, 삼국에서 제일 가는 신라의

0: 예, 예, 자, 한 분만 적선하십시오.
1: 한 분 적선하십시오.
2: 아니, 웬 거지들이냐?
1: 예, 적선지하에 필요 영역이라 하오.
3: 여기까지 무슨 일로?
1: 왕자님의 옥체가 염려되어 이렇게 왔사옵니다. 왕자마마, 위태로울 뿐더러 어서 황국 갈합시는 상감마마의 분부시옵니다.
0: 예, 자, 한 분만 적선하십시오.
1: 한 분 적선하십시오.
2: 아니, 웬 거지들이냐?
1: 예, 적선지하에 필요 영역이라 하옵니다.

0: 작선하십시오.
1: 형들,
2: 썸불로 서지 못하겠느냐? 자, 공주님들께서 행차하시다. 자, 길 비켜라.
3: 무정장군, 예. 어떠소? 선하공주를 잘 보았소?
4: 왕자마마, 세상에서 제가는 오뚜미로소이다. 부디 왕자비를 맞이하옵소서.
3: 왕자비라? 왕자비로 맞이하려면 색시방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저 높은 성벽을 어찌 넘는담?
4: 왕자마마, 좋은 수가 있사옵니다.
3: 좋은 수라니?
4: 조금 있으면 황룡사 법사가 제자승을 데리고 궁으로 들 겁니다. 그때 제자승의 입을 막고 옷을 빼서 대신 왕자님께서 제자승의 차림으로 법사와 함께 신라궁으로 들어가시옵소서.
3: 그렇지. 과연 무룡 장군은 백제의 상장군이란 말이야.
4: 왕자마마, 저기 법사가 제자승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3: 오시, 장군, 어서 거적자리를 쓰시.
5: 아니, 너희들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소라를 피우고 있는 게냐?
6: 예, 저 법사님, 여기 이 거지가 하도 불쌍해서 거처할 자리를 좀 마련해 줄까 하고요.
5: 오, 그래. 기특한 생각이로구나. 예, 동자야.
7: 예.
5: 어서 궁으로 가자.
7: 예, 법사님.
6: 법사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5: 오냐, 오냐.
4: 왕자마마, 이 말하면 감쪽하사옵니다.
3: 나무함이 탑을 관세운 보살. 자, 무령장군, 그럼 내 다녀올게.
4: 왕자마마, 부디 그 사람 꼭 성사하십시오.
3: 염려마오. 무령장군은 어서 한곡해서 신라 선하공주를 모시고 갈 꽃가마나 등대토록 하시오.
4: 염려 마사이다. 왕자마마, 뜻을 이루시기를 이 무령이도 빌겠사옵니다. 왕자...

0: 저는 등만공주, 선화공주, 운명공주 세 분 공주밖에 없는 고로 왕자를 점지하기 위한 불공차비의 황룡사 법사가 궁으로 입궁하여 창의왕자는 상자 중에 옷을 뺏어 입고 법사를 따라 신라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1: 그래, 불공차비는 다 되었는고.
2: 예, 아리옵니다. 황룡사 법사 등대이옵니다.
1: 어서 인도하라.
2: 예.
3: 장감마마, 무난드리옵니다.
1: 수고가 많소. 부처님의 차비를 빌어 태평성대, 그리고 하루속히 나라를 받들 왕자를 점지토록 정성을 모으시오.
3: 지성감불, 정성을 드리옵지요.

0: 예, 법사님.
1: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느냐? 어서 불경을 외우지 않고.
0: 예, 예.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선화공주 입보살, 선화공주 코보살, 선화공주 눈보살, 보살 보살 보살.
2: 아니, 이 오이된 일인고. 어서 저 송락을 벗겨보아라.
3: 예. 아니, 네놈은 법사. 아니, 이 어이된 일이오.
1: 예, 저 소승은 모릅니다.
2: 어, 그래. 법사는 물러가라.
1: 황공하옵니다.
3: 상감마마, 이자는 거렁뱅이 아이온데 당돌하게도.
0: 닥치시오! 거렁뱅이라니요? 상감마마, 이 몸은 백제국 창의왕자로서. 예, 이 나라 선화공주님의 배필이 되었고죠. 불언천리를 멀다 않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4: 여성국국 선화공주 만나보셨습니다. 한국 여성국국예술단 주관이었고요. 작곡에는 정철호, 반주로는 아쟁의 정철호, 대금의 서용석이었고요. 소리에는 이군자, 박송희, 조금행, 조애랑, 이은주, 김미령, 조희자, 김진수였습니다.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만정 김소희 명창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어제 고창군 흥덕면 사포리 김소희 생가터에서는 김소희 명창 서거 31주기 기념 공연 만정 소리로 남은 집 공연이 열렸는데요. 20세기 새로운 판소리의 모범을 보여준 김소희 선생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김소희 명창의 본명은 김순옥, 호는 만정입니다. 1917년 고창군 흥덕면에서 태어나 1995년 타계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화중선의 추월 만정을 듣고 감동받아 판소리의 길로 들어섰다고 알려져 있지요. 명창 송만갑에게 단가와 심청가 등을 배웠고 이화중선은 어린 김소희를 창극 무대에 세워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1932년 전계문에게는 가곡과 시조를 배웠고 김용건에게는 검은고와 양금을, 1933년 정경린에게는 무용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1934년도에는 정정열의 문화에서 판소리를 배웠고요. 김종기 명인에게 가야금을 배웠습니다. 이후 1938년도에는 박동실에게 판소리를, 또 광복 이후에는 정흥민, 김여란, 정권진, 김현수 명창 등에게서도 판소리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창 명인들로부터 학습한 소리와 연주를 바탕으로 김소희는 나중에 자신만의 춘향가를 만들어 만정째 춘향가를 남기기도 했지요. 소리 공연 외에 여러 단체 활동으로 국악계를 이끈 국악계의 어머니 역할도 했습니다. 1930년 조선음률협회, 1934년 조선성악연구회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48년도에는 사단법인 여성국악동호회 이사, 1954년도에는 민속예술원 원장, 1957년도에는 대한국악원 이사, 1962년도에는 국립창극단 부단장, 1962년도에는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국악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김소희는 소리뿐 아니라 각종 악기 연주와 춤, 서예에도 일가를 이룰 정도의 기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964년도에 초대 국가무용유산 예능보유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길렀는데요. 안양년, 한농선, 박초선, 박송희, 김동해, 오정숙, 안숙선, 성창순, 남해성, 이일주, 신영희, 박양덕, 오정희,

등이 바로 김소희 명창의 제자들입니다. 이 중 현재 국가무형유산 춘향가 보유자로 신형이 안숙섬 명창이 있는데요. 모두 김소희 명창의 제자로 만정째 춘향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명창이 국창으로 더욱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1988년도 올림픽 폐막식에서 범피 중류를 편곡한 곡으로 떠나가는 뱃노래를 불렀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당시를 생각하며 88 서울올림픽 폐막식 엔딩곡으로 울려 퍼졌던 뱃노래 보내드립니다. 소리의 김소희의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예인들의 소리 인생 김소희 명창 서거 31주년을 맞아 만정 선생을 추억해 보았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국립국악원의 명고 정준호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고수 정준호입니다. 얼씨 오!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국립국악원의 민속악단 지도위원으로 계시는 명고 정준호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네. 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같이 오신 손님이 계신데요. 52회 전주 대사순놀이 전국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정복은 씨 모셨습니다.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꾼 정복은입니다.
1: 네. 오늘 명고 정준호 선생님을 소리로 받쳐주기 위해서
2: 네,
1: 오늘은 네, 주인공이 오늘은 네. 정준호 선생님이시고
2: 그렇습니다.
1: 네, 같이 오신 손님으로 정복원 네. 씨 모셨습니다. 아우 이렇게 같이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환한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2: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2: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정준호 선생님 덕분에 대회에서 소리를 할 때 너무 시원하고 편하게
1: 네.
2: 소리를 했기 때문에 상을 또 운 좋게 받지 않았나.
1: 네.
2: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소리 한 대모 와가지고 부탁을 요청을 해주셨는데
1: 네.
2: 제가 당연히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원차 왔습니다.
1: 네.
0: 저는 와서 보니까 복원 씨가 이렇게 바쁘고 인기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1: 네. 이번에 대사순놀이 대회에서 두 분이 같이 합을 맞추셨다고
2: 네.
1: 들었어요.
2: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정복원 선생님을 또 특별히 정준호 선생님께서 아끼시고 이번에 봤더니 정말 특별한 정말 소리꾼이더라 잘하더라 이렇게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그 대회에서 하신 대목은 어떤 대목이셨어요?
2: 네. 심청가 중에 타루비라는 대목이었고요.
1: 네.
2: 대사순놀이가 이제 본선 경연 때 지정 구수다 보니까
1: 네.
2: 사실 원래 뭐 제가 편하게 연습을 하던 고수가 있다든지 그랬을 텐데 정준호 선생님하고는 대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처음 북을 맞췄는데도
0: 네. 접점이 한 번도 없었죠.
2: 네. 네. 그랬는데도 처음 딱 연습할 때부터 처음 연습하는데도 뭔가 이게 불편하지도 않고
1: 네.
2: 선생님께서 너무 편하게 저의 소리를 그냥 편한게 하고 싶은 대로
1: 네.
2: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너무 편하게 소리 또 연습도 했고 대회 때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1: 네. 네. 아주 북반주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선생님이 더 소리를 편안하게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2: 네네.
1: 어쨌든 이게 지정고수라고 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2: 네.
1: 만나시는 거죠.
2: 맞습니다.
1: 네, 처음 만나셨는데.

0: 는데도 그렇게 합이 좋으셨으니
1: 그러니까
0: 세상에
1: 말이야.
0: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아니, 사주 보면 혹시 몰라요. 선생님하고 이제 궁합이 어떻게 또 잘 맞을지도 몰라요.
0: 운명이셨나 봐요.
1: 네, 운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0: 네. 아유, 아무튼 정말 좋은 만담이셨던 네. 것 같고 네. 덕분에 그래서 관객들도 좋은 소리 들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나신 길에 오늘 초대석에서 두 분의 소리와 북을 또 같이 다시 한번 듣는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따가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우선 근데 오늘은 또 주인공이 우리 정준호 선생님이시라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제가 참 그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고수 선생님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오시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좀 아껴서 어느 때 딱 정준호 선생님을 모셔야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더 빛나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그동안 했는데 네. 마침 오늘 기회가 돼서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 저희는 뭐 이렇게 소리꾼들은 나오셔서 가지고 이렇게 발림도 하고 소리도 하고 안일도 하고 관객들과 호흡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묵묵히 북을 치다 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고수는 그 소리꾼들을 항시 이렇게 보비를 해주고 도와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선생님. 워낙 정준호 선생님은 북을 편안하게 잘 받쳐주시기로 유명한 분이셔서 어떻게 보면 고수계의 신사? 저는 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고수계의 선비? 이런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명고셔서 저도 항상 선생님의 북을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선생님, 그런데 그 사사하신 스승님이 김청만 선생님이시잖아요.
2: 네네.
0: 만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2: 제가 이렇게 전남대학교를 96년도에 졸업을 하고 97년도에 그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0: 네.
2: 그때는 이제 중앙대 대학원이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97년부터 김정만 선생님에게 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와, 그러면 한 거의 30년 가까이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2: 네,
0: 하신 거네요.
2: 그런 거 그렇게 되네요. 수지상으로.
0: 네, 그렇군요. 벌써 뭐 한양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 사실 대통령상으로 따지면 정준호 선생님께 훨씬 선배님이신데요.
1: 그렇죠.
0: 2002년도 해남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을 일찌감치 수상을 하시고 그 뒤로 이제 그 학교에 출강하시면서 국립국악원에서 또 지금은 지도단원을 하고 계셔요. 국립국악원에 입단하신 지는 선생님 얼마나 되셨어요?
2: 그때는 2004년 1월 1일에부터 근무를 해서 지금 한 2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2년?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그 제가 직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도단원은 무엇을 하는 직책입니까?
2: 지도단원은 들어온 입사가 오래된 경우에는 네. 그냥 명칭만 그냥 지도 단원이다 이렇게
0: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에게
2: 네네 네. 네. 네. 네.
0: 일종의 승진 그 단계이시군요.
2: 네네 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나이가 먹었다라고 약간의 대우해주는 차원에서 지도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뭐 그러면 뭐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셨다는 뜻이니까. 국악원 단원들에게도 또 사람과 존경을 함께 받으시는 그런 직책이다. 지도할 수 있는 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준호 선생님을 그 초대석 손님으로 모시고 있고요. 또 이번에 52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신 정복원 씨 함께 모시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곡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정복원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먼저 어떤 곡으로 소리 해 주실까요?
1: 네. 첫 번째 처음 이제 들려드릴 곡은 단가 이제 초한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국립극장에서 창극 이제 폐양별이라는 네네네. 작품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인지도를 조금이나마 올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초한가라는 단가도 조금 더 애정 있게 네. 부르게 되지 않았나 네, 싶은 마음으로 이제 또 애정하는 선생님께 또 이제 같이
0: 본인에게 너무 너무 잘 맞는 단가
1: 네.
0: 초한가
1: 네 그렇습니다.
0: 네, 항우 역할로도 정말 유명했죠.

0: 선생님, 단가는 기본 장단이라고 하고 또 중머리로 되게 치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것도 단가마다 조금 뭐 다르게 치는 뭔가 좀 노하우가 있습니까?
1: 단가가 특별히 다르진 않는데 보통 이제 뭐 쑥대머리라든지 갈까부다 같이 어떤 계면에 의해서 느리게 부른 것에 비해서는 단가는 좀더 제가 알기로는 슬프거나 이러지 않고 담담하게 해서 조금 느리지 않게 부르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0: 네. 자, 그러면 정준호 선생님의 북소리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서 단가 초한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 백대용 호걸님네 초한승부를 들어보소. 무지한 초패왕은 당시 세력에만 믿고 인우장자한 폐공을 무고의 살해 고정 홍문하다 서려놓을 헌들 하늘

0: 일손이야.
1: 다음은 수.
0: 개떨기요 부지용은 옛 그대 일러거든 몇발산 용녀로 행행 천하 무상 일고 같은 이력으로 천멸할지 가련한 게 창생이요 무지한 게 사주리라 행행 성공 누가 되고 지난 전쟁 내 쉬된다 최종 광정한 힘 안고 폐장이 되단 말이다 천하로 룬지 봐야 멸주하기를 기약한다만 항명을 살펴보니 용중용하는 요

안구주가 아니 신근아 덕지마자 맹세를

0: 라 아니 너 울고서 무엇을 할 끄나 그드렁거리고 놀아보자.
1: 첫 곡으로 단가 초한가 들어보셨습니다. 북연주의 정준호 선생님, 소리에는 정복원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한가 잘 들었는데요.
2: 아, 네.
1: 이 초한가를 들으니 예전에 패왕별이 할 때 우리 복원 씨가 그 항우 역할 했던 거 너무 생각납니다. 네. 네. 너무 항우 그 자체라 정항우라고 불러도 될 만큼 네, 이렇게 완전히 정말 찰떡 같은 게스팅이었다. 아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정준호 선생님 북 이번에 단가의 네. 북반주는 어떠셨어요?
2: 아.

0: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리할 때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 선생님이 초면이더라도 이게 사실 되게 소리할 때 편한 마음으로 소리를 할 때가 있고 너무 북은 잘 맞더라도 마음이 되게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정준호 선생님이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편했고 지금도 단가 마찬가지로 들려드릴 때도 너무 편하게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준호 선생님 북에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만사 형통처럼 그냥 걱정 없이 소리를 하게 되는.
2: 아니 제가 처음에 이제 보건 씨가 연습을 하러 왔는데 체격부터 그 느낌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게 기세가 아주 그냥 기운이 느껴져서 제가 압도를 당했습니다, 사실.
0: 아유, 아니.
2: 그래서 어떤 그 청도 좋고 또 소리의 공력도 너무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이 책을 잡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좀 인간적으로 좀 착하게 제가 잘 해서
1: 네.
2: 더 좋게 봐주고
1: 살살.
0: 네.
1: 네.
0: 그런 깊은 뜻이에요.
1: 네. 선생님 깊은 뜻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판소리 초대석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위원으로 계시는 정준호 명고와 함께 담소 나누고 있고요. 오늘 또 전주 대사순놀이 대통령상에 빛나는 정복원 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무래도 정준호 선생님이신데, 정준호 선생님과 함께 소리를 한 정복원 씨도 같은 정씨세요. 아, 이게
0: 그러니까요.
1: 정씨로 또 인연이 이렇게 또 되셨는데.
2: 아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좀 같은 정씨는 아니지만
1: 네.
2: 감성적인 면은 굉장히 많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2: 네.
1: 제가 좋아하는 분들 중에 그러고 보니까 정씨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투정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담소 나누고 있는데요. 정준호 선생님께 이제 좀 뭐랄까요? 조금 무거운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해요. 아까 30여 년 동안 이제 고법 또 고수로서의 역할을 하셨다,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 이렇게 지내오신 세월을 더듬어 보셨을 때 고법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2: 그러니까 그 북을 치고 장구도 치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국악과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우연히 대학을 입학하면서 그 풍물패 활동을 좀 하면서 국악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그 다른 과를 다니다가 그 장구 치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저보고 이제 전남대학교 국악과에 처음으로 타악 전공을 뽑는다더라 해서 시험을 봐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계기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 너무 그 풍물을 사랑하셨군요. 대학생
2: 그러니까 그
1: 시절에.
2: 좀 그런 그 제가 뭐 어떤 부분에 뭐 집중하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 못했는데 그거 하면서부터 뭔가 제가 변화가 많이 온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 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원래 그 시골에 아주 시골에서 그 이발사를 평생을 하셨어요. 네, 이발소에서 평생 남의 머리를 깎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제 평생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동네에 그 북을 가르치는 북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취미로 북을 치셨는데 그게 미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집에서
1: 아버님께서 먼저.
2: 이발소에 손님만 없으면 맨날 방에 와서 그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의사상봉 막 장화 홍련전 틀고 막 이렇게 치셨던 기억이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시작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취미와 제 취미가 제가 직업이 된것 같습니다.
1: 영향을 크게 받으신 것 같은데요. 늘
2: 저는
1: 그걸 드셨으니까 아무래도.
2: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2: 네.
1: 그런데 내가 고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언제부터셨어요?
2: 그래서 전남대 국악과를 그때 이제 그 설장구도 치고 뭐 소리북 기본장 다 치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 풍물을 좋아해서 풍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소리꾼들하고 뭐 기악장단을 쳐야 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1학년 들어가서 전혀 저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고생도 많이 했고.

0: 했고,
1: 네.
0: 근데 전남대 국악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기악 장단, 뭐 판소리 장단 이쪽을 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업이 된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김청만 쌤을 만나셔서
0: 네.
1: 곡법을 이제 일통곡법 이렇게
0: 네.
1: 부르시잖아요.
0: 네네.
1: 그 일통곡법의 거의 뭐 쌤이 수제자로 지금까지 또 활력을 하셨는데 그 기간에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0: 그 이야기하면 이제 섣달 열흘 이야기해야 되죠. 저희가 이제 김청만 선생님 제자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사다마빈 일통곡법 보존에 이사분들이 한 20몇 분 되시는데 나이로는 제가 중간 나이 정도 돼요. 김규영 선생님부터 쭉 밑에 저보다 후배들까지 있는데 그때부터 97년도부터 선생님한테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 선생님은 저에게는 뭐그 제2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버님 같은 분인데 그 이야기는 좀 말이 잘안 나오네요. 네.
1: 너무 좀 마음에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김청만 선생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이 국악계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시잖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어디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걸로 유명한데 그 선생님의 성품을 혹시 나도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0: 저하고 선생님하고 조금 달라요. 저는 선생님 김정환 선생님 굉장히 진지하시고 굉장히 그 완벽하신 성격이신데 저는 사실은 제 내면 다른 내면에는 굉장히 장난기도 많고 굉장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은 김정환 선생님과 저하고 다른데 이렇게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옆에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아주 먼 거리도 아닌 상태에서 오래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면이 자연스럽게 닮아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저도 가끔 느끼는데 저희 존경하는 선생님 밑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0: 네.
1: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비슷해지는
0: 네.
1: 그런 소리를 들어요. 비슷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공연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북을 치시는데 김청만 선생님의 그 모습이 거기에 겹쳐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앉아서 이렇게 약간 고개를 비트는 것, 또 왼손으로 치시잖아요.
0: 맞아. 네.
1: 그것도
0: 맞아,
1: 똑같고.
0: 맞아.
1: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저렇게 오래 계셔서 정말 그대로 닮으시는 것 같다.
0: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정준호라는 사람이 김청만 선생님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런 표정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맞아요, 선생님.
0: 그래서 하지만 저희 선생님을 따라가기에는 세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아유, 겸손한 말씀. 음악을 하는 데는 끝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뭐가 완성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참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김청만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지만 정준호만의 곡법 세계가 또 세워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것 같아서 그동안 이렇게 쭉그 많은 그 수련이나 또 반주나 활동을 해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철학이 이제 좀 생기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사실은 이제 우리 이렇게 소리를 하고 있는 보건 씨도 있지만 제가 조금 그 40대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좀 건방지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고민을 하지 않고 곡법에 대해서 뭐 남들이 뭐 잘한다 잘한다 하고 또뭐 직장도 반반하니까 이런 자만심에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50이 되면서부터 더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니 후배들은 더 차고 올라오고 다 잘하는 친구들도 늘어나는데 나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엄습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내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40대 때 살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가벼운 삶이었구나. 고민하지 않는 음악 세계였구나라는 걸 느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소리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가락일 것이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는 흔히 말하는 이면에 맞는 북을 쳐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면서부터

0: 제 스스로가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북을 치다 보니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울수록 어렵고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네.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네. 그
1: 너무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후배들이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결과 이번에 완창 완북을 하시는 건가요? 그 소리를 제가 저기 멀리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선생님. 메아리로. 네.
0: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좀 객기도 있고요.
1: 네.
0: 왜 객기가 있냐면 오기도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옛날 박동진 선생님부터 해서 그 완창이라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호불호도 여러 가지 평가들도 많지만 굳이 완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서 소리꾼들은 심지어 길게는 6시간, 8시간 동안 혼자 서서 그렇게 노래를 완창을 하는데 사실 고수들은 저희가 뭐 소리꾼들처럼 가사를 외우거나 아니면 그 무대를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요즘에 완북 시리즈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1: 네.
0: 그래서 그러면 기왕이 하려면 이 완북 시리즈를 소리꾼들은 그렇게 고생해서 8시간 소리하면 고수는 한 완북을 며칠간에 한번 해보는 것이 더 도전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약간 오기예와 객기도 사실 네.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무대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소리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예.
1: 아니 말씀을 하신 길에 그 계획과 일정을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완창 다섯 바탕을 쭉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이렇게 쭉 하는 겁니까?
0: 네. 일단은 8월 21일은 첫날에는 흥보가
1: 네.
0: 완창에 북을 맞춰서 완북을 하고 완주를 하고 그다음에 22일은 심청가, 23일은 추장가, 24일은 수군가, 25일 적벽가 이렇게 해서 5명의 명창을 모시고 한번 해보기로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1: 그럼 이거는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겁니까?
0: 아니요. 이렇게 대관이 만만치가 않아요.
1: 네.
0: 그 5일 연속 대관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창덕궁 옆에 그 은덕문화원이라는 공간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 은동문화원.
0: 은덕문화원.
1: 은덕문화원.
0: 네, 그래서 그쪽에 원불교 재단에서 하는 어떤 그 장소인데 그분들이 흔쾌히 배려를 해 주셔서 그 장소에서 이렇게 5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1: 와, 그러면 지금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다섯 바탕 완창을 매일 하시고 네. 선생님께서 5일 동안 계속 완북을 하실 예정이시군요.
0: 네.
1: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 소리꾼들도 바뀌는 마당에 5일을 연속 완북이 가능합니까, 선생님?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꾼들이 그 고생해서 완창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고수는 좀 더 이렇게 그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도전들은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를 지인한테 했더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게 체력적으로 되겠느냐라고 네. 했을 때 다행히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 제가 이렇게 허리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1: 너무 허리와 어깨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너무 고행이실 것 같아요.
1: 네, 거의 뭐 수행 고행 네. 네 하실 것 같은 예감인데요. 걱정도 되는 반면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선생님. 이 완북 공연에 저도 한번
0: 그래서
1: 선생님
0: 이제
1: 싶은데.
0: 사실은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 또 이렇게 저보다 더 젊은 후배 요즘에는 북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1: 네.
0: 뭐 그 친구들한테 좀 뭔가 좀 그 어떤 의미 부여도 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네.
0: 올해 한번 하고 말지 다음에 또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올해 한번
1: 엄청난 도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군요.
0: 네.
1: 네, 얼마 안 남았네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은덕문화원에서 다섯 바탕 완창 완북 공연 예정돼 있다고 하십니다. 무사히 마지막 날까지 잘 해내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 정봉원 선생님께서도 네. 완창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2: 네네. 춘향가 이제

0: 전주 우진문화공간이라는 곳에서 그 전주 완창 무대 네. 해서 이제 뭐 바탕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완창 무대를 이제 설 수 있게 해주는데 그때 운 좋게 춘향가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1: 동초체 춘향가가 엄청 네. 긴데 그때 어떠셨어요?
0: 질문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했나 싶고요 일단 그리고 한편의 마음으로는 제일 긴 거니까 아 이거부터 끝내자라는 사실 마음도 있었고 네. 이제 춘향가 완창을 함으로써 내 인생에 이제 완창은 없어 약간 이 생각도 좀 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 너무 힘들어.
0: 예, 네. 몇 년 지나서 보면은 그때 완창했던 건 완창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네. 이게 첫 완창인데 너무 긴 소리를 해서 그런지 뭔가 소리꾼으로서 이 무대를 잘 이끌고 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네. 많이 받았고 이게 또 확실히 이제 몇 년 전에 완창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보여서 그 영상도 지우고 싶고
1: 아니 그때는 그럼 네. 고수 선생님은 누가 하셨어요?
0: 이제 저 1부는 저랑 이제 친구인 이제 김한샘 고수라고 네. 이렇게 같이 했고 그 2부 때는 지금 짐도 이제 국립과학원에 있는 저랑 이제 또 어릴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던 형님인데 김형주 고수라고 네. 했고 3부 때 이제 고정훈 이제 명호님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
1: 아 세 분을 모셨어요.
0: 그렇죠. 3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혼자 이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2: 동초제는 훨씬 길고 제가 아는 바디는 이제 그 김세종제 중간가니까 네. 조금 더
1: 아니, 조금 진짜, 짧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만만치 않게
0: 되게 대단하신 것 같은
1: 시간은 될 텐데
0: 예전에 저도 저희 선생님 북을 한 1시간 정도 쳤었는데 네. 그때도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네.
1: 맞아요.
0: 대단하세요.
1: 어쨌든 정준호 선생님의 내공이 그대로 발휘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정준호 선생님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청취자분들 공연에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감사합니다.
1: 네, 응원합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되어서 두 번째 곡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청취자분들께 인사해야 되는데요. 정복원 선생님 두 번째 소리는 어떤 대목으로 하시나요? 네.
0: 두 번째 소리는 저를 대통령상을 안겨준 소리이기도 하고 이제 정준호 선생님과의 인연을 맞게 이게 이어준 그런 소리이기도 한 심청가중의 타루비 대목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여기 장단은 어떤 장단이 쓰이나요?
2: 처음에 첫 곡은 진양조로 시작해서 이제 네. 자진무리로 넘어간 장단입니다.
1: 네. 오늘 주인공 북반주의 정준호 선생님이 하시겠고요. 소리에는 심청가 타루비 대목으로 정복원 씨가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 곡 들으시면서 저희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먼저.
2: 네. 하여튼 오늘 그 이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지금까지 북을 쳐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제가 직장을 퇴임하더라도 재미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아마 기대가 돼서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정복원 씨 인사 말씀.
0: 네. 정준호 선생님 응원차 소리 또 한 두 대목 이렇게 불러드릴 겸 해가지고 왔다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터뷰의 기회도 주셔가지고 국악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정준호 선생님과 이렇게 맺어진 인연 앞으로도 쭉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소리도 열심히 하고 네 상에 걸맞은 소리꾼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앞으로 정복원 씨 활약도 기대하고 있겠고요. 정준호 선생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네. 연주도 훌륭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 이어서 소리 듣고 두 분과도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때 신봉사는 도화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주 지경에서 지내다가 황성 잔치를 가게 되었는디 어찌하여 형주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치더듬어 보던 것이었다. 그때여 신봉사는 출천되요 딸만 잃고

인사를 하지. 생각이 더욱 한 줄로구나. 신봉사 마음이 잘안 보여. 지팡막들을 감춰잡고 망사들을 찾아.

보물은 잘 못 만나 생주금을 당하였구나. 헬비를 생각하던 하사나를 다려가거네. 실고 세상 살기도 귀찮구나. 다루미 앞에가 꺾고네. 잤어. 중을 내리도

음악으로 온다. 이렇듯 낮이면 강두해가 울고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 울고 울며 불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 마침 그 근촌에 사는 아주 흉악한 호름이 하나가 있으네. 이름은 뺑덕이네요. 벼로는 뺑파라. 얼굴이 고금일색일런지 만고 박색일런지는 몰라도 생긴 모양이 꼭 이렇게 생겼던 것이었다. 생긴 모양 벌짝 씨면 말총 같은 머리털은 하늘을 가리키고 퇴빠기마의 회눈썹과 호박눈 주먹코요 매주볼 송구덕에 입은 크고 입술도 큰 괴물을 열어놓노. 쌀행이 드문드문 산은 늘어진 집신짝이요 두 어깨는 딱 벌어져 치를 거꾸로 세워놓은 내 손짓 생긴 본을 보면 솥뚜껑을 엎어놓노. 허리는 집통 같고 배는 배무 북통 같고 엉덩이는 부잣집에 떡치는 한방 같고 속옷을 입었기로 다른 곳은 못 보았니 입을 보면 짐작이오. 손통 다리 흙값 발

0: 신께 들었구나.
1: 심청가 중 타로비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0: 명고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와주신 정복원 명창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정복원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 감상.

0: 이 소리는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귀한 소리입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국악방송 악당 2반 판소리 전집으로 기획되어 2005년 경주의 동락당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수님,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1: 호래란 놈이 상자에 높이 앉아 내 이놈들 딸싹딸싹 말아라. 오늘 운수 불길한 놈 한 놈 절단 날 것이다. 그때여 별주부는 저 아래서 이 구경을 하고 있다가 저렇게 많은 짐승들이 모아놓는디 분명히 토끼도 끼어 있을 터. 내가 어디 한번 불러볼까? 아이놈이 불러보려면 좋게 불러보지. 그 수궁천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가지고 아래턱이 뻣뻣한 것이 한층 낮춰 부르는디 저기 좀 봄 얼숭덜숭하고 꼬리가 몇 떡한 게 토생은 아니시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아이놈이 묘하게도 한층 낮춰 부르는디 저기 저 앉아있는 게 토토토토토 고생을 아니시오 하고 불러놔도 이놈이 아주 풀찍한 놈을 불렀겠다. 고래란 놈이 그 산중에서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아 이놈이 한번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속내 깊은 골로 번김생 내려와 후에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져 몸은 얼숭덜숭 뿌리는 듯 한 바지라도 없고 통계 같은 앞다리 천통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동서람 백설격으로 차르르르 엇들으며 주홍이 쩍벌리고 흉앵앵에 가는 소리 산천이 어디 높고 땅이 툭 빠지란 듯 자리가 깜짝 놀래 홈버블 신나야 보그를 훔치고 가만히 겁졌구나 오랭이 내려와서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바짝 마른 새똥 같은 것이 나보시 없었겠대. 오랭이 살펴보더니만은 아니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날 불렀는가? 옳지. 엊그저께 시댁 끝에 내 빠뜨리고 간 나무 접시로구나. 아니 이제 그 나무 접시 같으면 굽이 없고 아 그 붙여놓은 밀붓개인가? 아 밀붓기 같으면 꽃순내가 날 것인디 그도 아니고 아니 이것이 무엇일까 호래란 놈이 느닷없이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보더니만은 잠자다가 꿈 깨듯이 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똥이로구나 하느님 똥 먹으면 장수한다 그더라 아 내가 이놈을 먹을 수밖에 으흥 그르르르르르 막 먹으려고 하는디 차례로 어떻게 놀랬던지 저 배쪽 창사 말로 하는 말이 아이고 나 깨밀린다 오래 깜짝 놀래 어따 이놈 말을 할 줄 아네요 내 이놈 대체 네가 무엇인고 차례란 놈이 겁짐에 바른 대로 말을 하는디 예 내가 명색이 차례 새끼라고 하고 오래란 놈이 차례란 말을 반겨 듣고 한번 노는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치와자 좋은데 얼씨구나 절씨구 내 평생 무로기를 방배 탕기 원일러니 오늘날러를 만났으니 마침 진미를 먹어보자.

달려대니 자리가 깜짝 놀래. 아이고 나 자리 새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도깨비요. 도깨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 불에 태워 술에 타서 먹고 보면 병에 준병 약이로다. 이리 오너라 먹자. 아이고 내가 도깨비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남생이요. 남생에 갔으면 더욱 좋다. 습기 얘는 당박이라 그저 먹을란데. 아이고 나 남생이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먹고 죽는 비상떨이오. 비상이라도 그냥 생킬란다. 아이고 이런 죽실할 놈이 통후부감을 삶아 먹었는가. 모르는 약이 없네 그려.

0: 끝내. 학상금 백발 못치 그어주마 홍안 처자 말리 타국에 나를 버리고 오늘이나 소식 올까 내일이라 기별 올까 기다리고 바랬던디 공격하라 저놈을 만나 객사원기가 되겠구나 에라 내가 저놈한테 죽을 바에는 내 폐술이나 한번 써보고 죽을 수밖에
1: 판소리 연속감상 오늘은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수님 북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최판사
3: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4: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이몽룡 씨 아니세요? 암행어사로 부임하자마자 비리관리를 엄벌하며 활약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최판사님께 오셨나요?
5: 이놈들! 환자를 유인해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사무장병원 무리들은 듣거라. 금주미주 전인혈, 즉 독한 술은 국민의 피요. 화려한 병원 침대는 만인의 눈물이라. 허위 진료 영수증 날릴 때 국민 통장 텅 비고 니놈들 주머니 채울 때 국가재정 무너진다.
1: 자자 이몽룡 씨 진정 좀 하시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침착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5: 최판사님 저는 온 백성이 배불리 먹고 아프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아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과거의 급

0: 돌아와 보니 시설도 식단도 부실한 요양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그 일명 페이백. 이걸 조건으로 보험금 지급 한도에 맞춰 어마어마한 비급여 치료를 끼워 넣어 왔던 것 아닙니까? 병원은 치료 명목으로 손쉽게 매출을 늘리고 환자는 비용 부담 없이 입원한 데다 가외돈까지 챙겨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런 자린고비 같은 양반 놈들이 행해온 이런 비양심적인 일들 때문에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이 오갈 곳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원룸을 전전하며 지친 몸을 뉘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이놈 자린고비야. 너도 입이 있거든 뭐라 말을 해보아라.
1: 아니, 이보시오, 안명의사 양반. 내 얘기도 좀 들어보시란께요. 제가 아무리 구두서라고 해도 요양병원의 보험 빼먹기 같은 파렴치한 행동에 동참할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중병에 걸려 요양병원 한방병원에 입원을 알아보니 고액의 비급여 치료 패키지를 받지 않으면 입원을 할 수 없다고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께요.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는 나도 피자니 부디 최판사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0: 환자의 건강을 담보로 비급여 치료를 강요하고 과잉 처방을 하는 이런 비정상, 가짜 진료가 웬 말입니까? 겉으로는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장하지만 결국 이는 보험료 인상과 실손 보험금 누수 등으로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일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판사는 당장에 불법 행위를 한 요양병원들을 폐업시키고 다시는 의료 현장에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하지가 지난 후 본격적인 농사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고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된 날들이었겠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뙤약볕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서 나누던 새참, 막걸리 한 잔, 노래 한 자락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한 동안 여러분께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기운이 알알이 차올랐길 바라면서 이 시간 여기서 여밉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풍성한 소리보따리 챙겨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

0: 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백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쫙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2: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열을 나온 자만 떼어 두고 들은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부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을 부르는 명칭은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예전에는 6.25 사변이라는 말도 썼고 주로 6.25 전쟁이라고도 했는데요. 지금은 한국전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영어 Korean War를 그대로 번역한 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 이후 본토에서 치른 유일한 전쟁이라는 점, 표면적으로 두 코리아 간의 전쟁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서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마지막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6.25 한국전쟁과 그에 얽힌 음악 이야기를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태평소 대취타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태평소에는 최경만, 장구에는 장덕화였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덩덕궁 플레이어를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연구회 현장 오늘 주제는 정훈 음악입니다. 정훈 음악이 무슨 뜻인지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도 계시고 연세 좀 드신 분들 중에는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한국전쟁기에 성행했던 정훈 음악과 군악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훈 음악의 내용과 잡지 정훈 음악까지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남영희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남영희 선생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음악사를 연구하고 있는 남영희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부산의 공연예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기 부산음악사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해방기와 한국전쟁기 그리고 전후 시기를 거쳐 1980년대까지 부산의 예술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0: 네, 부산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시다 보면 특히나 이 한국전쟁기의 어떤 뭐 음악 상황, 문화 상황은 또 부산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이 정훈 음악이라는 건데요. 우선 정훈이라는 게 뭔가요?
1: 네, 아마도 정훈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일반 사회에서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0: 네.
1: 쉽게 설명드리면 정훈은 장병들에게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시키고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군의 사기와 단결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홍보활동 그리고 문화예술활동을 말합니다.
0: 네네.
1: 즉 군의 어떤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오늘날에는 정신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0: 네.
1: 그런데 정훈활동은 각 시대마다 의미와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임시정부 광복군이 있었는데요. 이 광복군의 정훈활동은 광복군 대원을 모집하는 초모활동이나 교포사회의 독립정신을 고양하는 활동이랑 관계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해방기가 되면 한반도가 이데올로기의 전장이다라고 불릴 만큼 좌우 이념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을 확립하는 일이 정훈활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0: 네.

0: 정훈 활동이 제일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는 말씀하셨듯이 한국전쟁기였습니다.
1: 네네.
0: 한국전쟁은 무력전이었지만 냉전의 구도 속에서 벌어졌던 사상전이나 또 심리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장병과 국민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또 전쟁 수행 의지를 강화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때 정훈 활동은 전쟁의 간접 전략이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0: 전후 시기에도 정훈 활동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의 방식으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1: 예,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북진 통일이나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전 국민의 단결이 굉장히 더 강조되던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훈 활동은 군 내부의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널리 확산된 그런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네. 결국 정훈이라는 것은 뭔가 군대의 정신 함양, 뭔가 이념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진 활동이고, 맞아요. 한국전쟁이 사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 좌우의 대립이 좀 극명했던 그런 전쟁 시기였기도 했기 때문에 정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정훈 활동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정훈 활동이 또 음악이 결합해서 정훈 음악이라는 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음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는 또 뭘까요?
0: 네. 저는 이 정훈 음악을 정훈 활동에 동원된 음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었는데요.
1: 네.
0: 그 이런 정훈 활동에 예술이 포함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1: 네.
0: 사실 정훈 활동에는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연극, 무용, 문학과 같은 여러 예술 장르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활동한 단체들을 보면 종군 작가단, 종군 음악대, 군 예대 같은 예술 단체들이 전장과 후방을 오가면서 활동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예술이 중요하게 정훈 활동의 역할을 했던 이유는 예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사람의 마음에 또는 감정에 직접적으로 가닿는 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 네.
0: 다르게 표현하면 명령이나 구호를 우리가 내리면 머리로 이게 전달이 되는데
1: 네.
0: 음악이나 또 예술은 몸과 감정에 직접적으로 침투해서 스며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나 전쟁과 같은 그런 시기에는 굉장히 극한 상황이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공포심, 불안감, 분노, 슬픔, 희망 같은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뒤섞이게 됩니다. 음악이 바로 그런 복잡한 감정의 층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군가를 다 함께 부르거나 군악대 연주를 들으면서 의례에 참여하거나 또는 전쟁 중인데도 교향곡이 연주되는 음악회에 참여하는 일은 단순한 오락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국심과 결속감을 강화시키고 공동체의 감정을 조직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음악이 무력의 작전보다 더 큰 전과를 거두는 군수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음악은 군수품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한데 어찌 보면 음악이나 예술이 가진 그런 영향력, 힘, 역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연스럽게 지금 군가, 군악대 이런 말씀을 주셔서 바로 이제 군악대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군악대라면 뭐 언제부터 있었다? 요거를 추정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군악대의 간략한 뭐 역사, 연원 이런 것 좀 궁금해요.
0: 네, 맞습니다. 정훈 음악을 이해하시려면 군악대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 군대에서 음악이 처음 쓰인 것은 어떤 신호를 보내거나 행진을 이끌 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대의 질서나 또는 의례를 담당하는 기능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군대 내에서도 널리 사용이 되고 또 왕실이나 국가의 의례에도 음악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군악대는 전장의 신호나 행진, 의례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장교단의 사교 문화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더 많은 군대 내부로 군악대가 설치되게 되는데 실제로 서양에서도 18세기 이후쯤 되어서야 군악대가 군대 내에서 상설화되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우리나라의 군악대의 역사도 역시 근대 군대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0: 설립되었느냐 하는 그 역사와 맞물려져 있습니다.
1: 네.
0: 대한제국기에 근대 군대가 처음으로 창설되면서 군악대도 만들어졌지만 아시다시피 대한제국이 지속되지 못함으로써 군대 해산과 더불어 군악대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정부에서도 대한광복군 군악대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것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임시정부가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1: 네.
0: 한국에서 군악대가 본격적으로 조직된 것은 해방 이후에 국군 창설이 되는 그 역사와 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전신으로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1946년에 제1연대 군악대를 창설한 것이 첫 군악대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연대와 사단에서 군악대가 만들어지면서 확산되었고요. 1949년에는 육군 군악학교가 설립되었을 만큼 군악대가 널리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0: 해군의 경우에도 해방병단으로 출발해서 조선해양경비대로 이어지는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군악대가 조직되었는데 해양경비대 군악대, 해병대 군악대, 해군본부군악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공군에서도 1951년 공군군악대를 창설합니다.
1: 네.
0: 그런데 재미있게도 공군본부 정운감실에서는 이 공식적인 군악대 외에도 외곽단체라는 단체들을 운영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는 음악대, 영화촬영대, 경음악대, 또 창공구락부라고 알려져 있는 종군문인단, 종군화가단, 종군기자단, 연예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악대는 군 내부의 공식적인 조직이기도 했지만 외부에 있는 민간 예술인들이 느슨하면서도 또 폭넓게 결합한 그런 조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와, 그 임시정부 그 시기에도 군악대를 어쨌든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주셨고 참 사실은 이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악대라고 하는 요 기능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항상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걸 보니까 군악대가 이 군대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군 이야기 주셨는데 뭐 정말 그 군대 안에 정말 작은 어떤 예술 창작소 같은 것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전쟁 시기로 좀 가볼게요. 전쟁 시기의 뭐 음악 상황, 제 생각에는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시기의 음악이 이어졌고 또 같이 이제 연관해서 정운음악은 또 그때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들려주세요.
0: 네. 그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음악 활동이 굉장히 어렵게 재건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그렇죠.
0: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음악 단체도 많이 결성됐고요. 또 음악회도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음악 교육도 이루어지고 잡지 발간까지도 다 이루어졌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이런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1: 네, 네.
0: 특히나 음악 활동에 는 악기나 악보 같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소실되고 말았고요. 또 수많은 음악인들이 납북, 월북 또는 사망으로 인해서 인적인 자원도 그 손실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유, 그러게요.
0: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음악이 재건된 것이 정운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전쟁기의 음악은 선무 공작이나 위무 활동에 활용되고 또 결전 의식과 진취적인 기상을 북돋고 또 우리 애국심과 충성심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공주의가 강조됨으로써 적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전쟁기의 정운 음악은 싸우는 음악이었다.
1: 아이고,
0: 이렇게
1: 네.
0: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렇지만 그 정운 음악을 그렇게만 단순하게 정의하기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1: 네.
0: 사실 근대 계몽기에 서양 음악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양 음악은 문명 또는 근대성의 표상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쟁 중에도 음악을 연주하고 특히 교향곡을 연주한다는 사실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미적인 감정이나 교양, 인간다운 정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운 음악은 물론 근본적으로 장병이나 국민을 전쟁 수행의 주체로 동원하는 음악이었지만 동시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감정을 순화하고 고양하는 음악이기도 했습니다. 정운 음악은 싸우는 음악이면서 동시에 위로하는 음악, 현실을 버티게 하는 음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음악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이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네. 야, 전쟁기에도 정말 그 예술에 대한 목마름을 계속 가지고 이걸 이어가고 또 예술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창작 판소리 그날이여 영원하라 중에서 진군가 준비했습니다. 안숙선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싸우는 음악이자 위로하는 음악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전쟁의 상황을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안숙선회 여러분의 소리였고요. 창작판 소리 그날이여 영원하라 중에 진군가였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6.25 한국전쟁을 앞두고 정훈음악과 군악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부산문화회관의 남영희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선생님 정훈음악 이야기하고 또 군악대 이야기를 하면서 군악대가 아주 다양하게 또 여러 군대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한국전쟁기에 이 음악들, 당연히 이 군악대가 담당하고 군악대에서 적극적으로 연주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정훈 음악이 뭐냐, 정훈 활동이 뭐냐 이것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정훈 음악을 누가 연주했고 어떻게 연주를 했나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한국 전쟁기에 정훈 음악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주체들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군악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악대는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찾아가는 예술 단체.
0: 아.
1: 그래서 음악이 필요한 어떤 예. 현장에 가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때의 활동들을 좀 제가 찾아보니 대통령의 생신 축하 연주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누구의 어떤 취임 기념식이라든지 신년이 되었을 때 신년 기념식 또는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또는 유엔 군이 방문했을 때

0: 이럴 때 이제 축하 행사로 공연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군마다 뭐 해군 무슨 무슨 기념식 또는 육군 무슨 무슨 기념식이 있을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많이 모이는 뭐 애국학도의 궐기대회라든지 잔적 경멸 연주회라든지
1: 아이고,
0: 농민 네. 위안 연주회라든지 뭐 상위 군인의 날 기념 음악회라든지 이런 이제 음악회들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주체는 군 교향악단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군악대는 이제 관악기 그리고 타악기가 조금 부가되는 그런 조금 작은 규모의 연주단체다. 이렇게 네. 본다면 군 교향악단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규모를 갖춘 그런 단체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군악대 규모에다가 거기에 이제 현악기 연주자들이 부가되고 그리고 합창단까지 결합되어 있는 대규모 음악단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단체들 그 군 교향악단의 대표적인 단체는 해군 정훈음악대 그리고 육군 교향악단, 한국 교향악단 이렇게 세 단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단체는 해군 정훈음악대입니다. 해군 정훈음악대는 오늘날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전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아, 네.
0: 네, 이 단체는 9.28 서울 수복 이후에 음악인들이 모여서 어떤 그 음악 단체를 하나 결성을 하거든요.
1: 네네.
0: 그 단체 이름이 해군 문화선전대입니다.
1: 네.
0: 그 해군 문화선전대를 1950년 10월에 해군에서 거기에 소속된 음악인 105명 전원을 문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즉 신분을 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해군 정훈음악대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피란지에서도 이런 교향악단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대구에서는 한국교향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교향악단은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군악대를 전신으로 한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굉장히 규모가 커서 100명이 넘는 음악대와 합창단으로 구성된 단체였고요. 특히 군가의 제작이나 군가의 보급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6개월 정도 활동한 다음에는 해산되었는데 그 원인이 재정난이었다고 합니다.
1: 아이고. 아니, 저 지금 듣다 보니까 교향악단이나 뭐 군악대 말씀을 해주셔서 저 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0: 네,
1: 뭐 105명, 100명이 넘는 음악대. 이게 그냥 전시에 만들어진 어떤 좀 조심스럽지만 임시적인 그런 악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규모가 크고 또 전문적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지금은 뭐 교향악단이랑 또 합창단이 거의 전문단체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1: 예.
0: 이때는 결합을 하는 구도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악만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아까 그리고, 군악대의 활동이 아주 다양했는데
0: 네.
1: 이 군 교향악단의 경우는 또
0: 네.
1: 어떤 활동을 주로 했을까요?
0: 네, 네. 그 한 단체를 좀 더 말씀드리면
1: 아, 네.
0: 이 단체도 이제 부산에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이때 부산이 또 피란 수도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육군 군악 학교가 부산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육군 교향악단이 결성됩니다.
1: 네.
0: 이 단체는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부산관현악단이라는 단체가 1947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 단체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체였고 이게 나중에는 KBS 교향악단의 전신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1: 네네.
0: 예, 그래서 이 군 교향악단들의 활동은 또 조금 군악대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군 교향악단들도 역시 유엔군과 시민을 위한 위문음악회도 열었고 또 외빈들이 방문했을 때 환영음악회도 열었고 또 각종 문화단체들의 행사들에도 또 참여를 해서 연주를 해주기도 했는데
1: 네.
0: 제일 특징적인 것은 전쟁 중에 정기연주회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1: 아, 네네. 네.
0: 그래서 이들이 정기연주회를 연 장소가 그럼 어디야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1: 네, 맞아요.
0: 그 장소는 피란수도 부산에 있었던 여러 극장들이었습니다.
1: 네.
0: 네, 부산은 그 1876년 개항 이후에 아마도 1800년대 말부터 실내 극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 네.
0: 해방이 되고 나서도 11개가 넘는 극장이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부산에는 극장 문화가 조성되어 있었고 또 극장에 뭔가를 관람하러 가는 그런 관극 문화가 또 조성되어 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해군 정훈음악대와 육군 교향악단은 부산 극장, 문화극장, 동화극장 이런 극장들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기 연

0: 주회를 활발하게 개최한 단체도 역시 해군 정훈음악대였습니다.
1: 네.
0: 해군 정훈음악대가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정기 연주회를 언제 열었나 봤더니 1952년 12월이었습니다.
1: 네.
0: 그때 문화극장에서 열린 정기 연주회였고요. 횟수가 13회였습니다.
1: 네, 네. 예.
0: 그리고 이들이 향상음악회라고 해서 대원들이 자기 개인의 어떤 테크닉을 연마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향상음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주체로서 군악학교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군악학교는 군악대원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때 군악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기성음악인들이 교관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얻게 되고 자기의 교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젊은 음악학도들이 군악학교를 통해서 음악인으로 입문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특히 60년대 이후에 활동하게 되는 관악파트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악대를 통해서 음악계에 입문했다라는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음악 교육의 명맥이 군악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네. 정훈음악을 담당했던 주체 군악대, 군교향악단 그리고 군악학교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무엇보다 좀 이렇게 좋게 들렸던 것이 바로 그 정기연주회였는데 보통 음악이 어떤 행사나 뭔가 기념식 같은 데에서 연주되는 것과 정기연주회라는 이름을 걸고 정말 이 음악을 위한 목적으로 공연을 개최한다는 건 조금 또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아 전쟁 중에 이렇게 열심히 연주 활동까지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훈음악에 대한 뭐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조금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 정훈음악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쭉 진행하면서 이 정훈음악 활동의 의미를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 이기도 하고 가장 큰 영역은 군인의 정신 무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전쟁은 사상전이자 심리전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1: 네네.
0: 장병들이 우리는 왜 싸워야 하지 그리고 뭘 지켜야 하지 하는 것들을 설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적군의 어떤 투쟁 의지, 싸움의 의지를 꺾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훈음악은 이런 정신 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무의 기능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로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인지를 알지를 못하지만
1: 그렇죠.
0: 예, 전쟁은 인간의 삶을 극도로 파괴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선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후방의 시민들도 이런 마음은 마찬가지였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0: 예,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피란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생계가 붕괴되는 현상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늘 느끼면서 살아야 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음악이 이런 피폐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위로하고 또 그런 슬픔과 불안을 견디게 하는 그런 힘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싸우는 공동체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0: 한국 전쟁기에는 군대는 군대, 사회는 사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고 군과 사회의 경계가 전체적으로 좀 흐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선에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국민들도 전쟁 수행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시 가요라든지 아니면 군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이것을 널리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개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군과 사회를 하나의 전쟁 공동체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정훈음악이 담당했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악인들이 신분 보장 그리고 생계 문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이제 사상전으로 자꾸 이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것들을 자꾸 증명해야 되는
1: 네.
0: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아젠다였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군대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이 신분을 보장 망했고 그리고 적지

0: 만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쟁 중에는 민간의 음악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지만 그 군 소속 음악 단체를 통해서 음악인들이 신분 보장을 받고 음악 활동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고, 이와 연동해서 보면 큰 맥락에서 본다면 서양 음악 활동이 그 명맥을 유지하는 기반이 바로 정은 음악 활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교향악단 활동이든 관악 밴드 활동이든 합창단 활동이든 이런 것들이 전쟁 중에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정은 음악이 가지는 의미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시절 문화예술계를 지탱해 주었던 어떤 그런 기반이 되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음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정은 음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 군악대의 연주로 미량 아리랑 행진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죠.

0: 남영희 선생님께서 정훈음악에 대한 연구, 의미 이런 것들 함께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정훈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나눴으니까 이제 잡지 정훈음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명칭이 같아서 이게 뭐지 했는데 잡지 이름이더라고요. 네네. 이 음악 잡지 정훈음악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고 이런 것 좀 궁금해요.
1: 네네. 그 한국의 음악 잡지 역사는 근대 개몽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역시 서양 문물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것이 잡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의 예술 잡지다, 종합 예술지다 할 수 있는 것이 삼광이라는 잡지였는데요. 네. 홍남파가 관여했던 잡지입니다.
0: 네네.
1: 그리고 이후에 근대 최초의 음악 잡지로 평가되는 음악계도 나왔고 여러 잡지들이 식민지 시대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면 여러 음악 잡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명의 음악지, 금수연이 부산에서 발간한 음악주보, 김병태의 서울음악신문, 박태영과 나운영의 음악문화, 그리고 김생여의 필하모니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0: 네네.
1: 그렇지만 전쟁이 터지니까 또 역시 음악 잡지 발간의 전통도 자연스럽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0: 네.
1: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잡지가 바로 정훈음악월보였습니다.
0: 아, 네. 네,
1: 정전협정 이후에 다시 등장한 최초의 음악 매체였던 것입니다.
0: 네.
1: 이때 이 잡지의 발간 주체는 해군 정훈음악대였고요. 또 역시 이를 주도한 사람은 해군 정훈음악대장 김생려였습니다.
0: 네.
1: 정훈음악월보로 출발을 했는데 한 3호까지 발간이 되다가 1954년 7월부터 제호를 바꾸는데요. 그 바꾼 제호 이름이 바로 정훈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훈음악이라는 잡지는 1955년에 교향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호를 바꿉니다.
0: 네,
1: 교향악으로 바꾼 것은 음악 전문 잡지를 지향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는 해군 정훈음악대 기관지의 성격이 강했지만 나중에는 좀 그 대중적인 음악 매체 성격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정훈음악이라는 잡지가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의 또 핵심 주제인데 나중에는 교향악이라는 잡지가 되었군요. 정훈이라는 그 이제 그런 성격을 좀 걷어내고 네네. 음악 잡지로 거듭나게 됐다.
1: 네.
0: 여기서 지금 조금은 낯선 이름 하나가 지금 나왔어요.
1: 네.
0: 바로 해군 정훈 음악 대장이었다고 소개하신 김생려라는 분이에요.
1: 네.
0: 이분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분일 것 같아요.
1: 네네.
0: 어떤 인물이신가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김생려는 서양 음악, 그러니까 한국의 서양 음악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분이고요.
0: 아, 네.
1: 특히나 교향악 운동, 교향악단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0: 네.
1: 네, 이분은 교회 장로였던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교회 음악을 통해서 서양 음악을 접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찬송가도 부르고 또 오르간도 연주하고 합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양 음악, 서양식 음악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김생려 선생님만의 예가 아니고 한국의 대부분의 서양 음악 1세대 음악 가들이 교회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음악에 입문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양 음악이 확산되는 중요한 통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그렇게 해서 김생려는 현재명과 나중에 인연을 맺게 돼서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희전문학교는 이제 음악 전공이 없으니까 문과로 입학을 해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개정식이라는 당시에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지도를 받으면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다가 해방기에 현재명이 고려 교향악단을 만들게 되자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1947년에는 서울 교향악단을 스스로 창단해서 이끌게 됩니다.
0: 네네.
1: 그리고 한국 전쟁이 나게 되면 해군 정훈음악대를 만들어서 이끌었고요. 또 이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1957년에 서울 시립 교향악단 초대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0: 아, 네. 네,
1: 그 정도로 교향악 운동이나 교향악단의 창설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고 또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우리 현대사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뜻하지 않게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0: 네. 네.
1: 근데 김생려는 그 환도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부산 피란수도에서 이제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 음악계 시찰을 떠나게 됩니다.

0: 한 1년 넘게 그곳에서 이제 미국의 다양한 음악을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온 직후에 했던 활동이 바로 이 정운음악 월보라는 잡지를 창간한 것입니다.
1: 네.
0: 이렇게 그 김생녀가 빠르게 잡지를 창간했던 것은 김생녀가 이미 해방기에 필하모니이라는 그 음악 잡지를 발간했던 경험이 있었기
1: 네,
0: 때문입니다.
1: 맞아요. 아까 소개해 주셨던. 네.
0: 그래서 이 필하모니가 사실상 서울교향악단의 기관지였던 것처럼 이 정운음악 역시 해군 정운음악대의 기관지 역할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생녀라는 인물은 한국의 교향악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자 한국의 음악 잡지 발간에서도 선구자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그러네요. 사실 저는 좀 생소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 근현대의 특히나 서양 음악을 중심으로 본다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고 다만 이제 이 현대사의 어떤 그런 굴곡 속에서 살짝 좀 잊혀져 버린 그런 분이 아닌가 싶네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또 중요한 인물을 알게 돼서 좀 좋은 기쁜 그런 마음도 좀 듭니다. 자, 잡지 정운음악, 뭐 어떤 내용을 수록했다. 기관지 성격이 강했다고 하셨긴 하지만 꼭 어떤 그런 내용만 수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0: 네,
1: 수록했을까요?
0: 맞습니다. 처음에 정운음악 월보로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운음악 월보를 창간할 때 김생녀가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이 잡지는 호화로운 잡지는 못 된다. 하지만 단순한 프로그램북보다는 읽을 거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음악회에 가게 가면 받게 되는 프로그램북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해군 정운음악대의 정기연주회가 언제 열리고 또 어떤 곡을 연주한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그 발간에 초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청중들이 공연에 관심을 더 가지고 그 공연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쪽 안팎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배가 넘는 분량, 그러니까 40쪽 안팎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록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처럼 매회 정기 연주회를 소개하고 곡목 해설을 실는가 하면 그 당시의 프로그램의 작곡가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청중들에게 서양의 클래식 음악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계 내부의 어떤 그 시평이나 단평도 많이 실렸고 공연을 비평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해외 음악계의 동향도 소개를 하고요. 또 재미있게도 문답식으로 음악사 강좌를 또 수록을 합니다. 그리고 화성법 강좌도 지상 강좌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뭐 연주자들 아이작스턴이나 쿠세비츠키나 토스카니니 같은 그런 당대의 어떤 음악인들의 동향 이런 것들도 외국 잡지에서 번역해서 이렇게 수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작고하신 피아니스트인데요. 한동일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그러니까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하거나 또는 누구누구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회고기를 좀 전한다거나 또는 어떤 음악인이 치료비를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음악인들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뭐 옮겨 다니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들을 좀 마음들을 결집시키면서 음악 전용호를 건립하자 이런 운동을 뭐 추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 와, 이게
0: 그리고
1: 그냥 기관지 성격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닌데요. 너무너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또 특히 뭐 독자의 말 이런 코너가 있어서 독자들이 투고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독자가 전쟁 중에 정운음악대의 음악을 듣고 뭐 살아갈 희망을 얻었다 뭐 이런 내용을 또 수록을 해서 또큰 감명을 받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정운음악대 기관지라고 말씀드렸듯이 해군 정운음악대 자체에 대한 소식도 많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군 정운음악대가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됐고 또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하는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대원들의 프로필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올리니스트 이봉수, 남창현, 그리고 소프라노 김천혜, 팀파니스트 한인환, 호른 연주자 김종순 이런 분들의 양력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통해서 이 정훈음악대에 얼마나 우수한 연주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해군 정훈음악대 회원 모집이라든지 편지 부기, 광고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1: 네네. 처음에 20쪽 안팎이었고 이제 얼마 지나서 한 40쪽 분량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으면 이게 40쪽으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내용이 풍부하고 또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훈음악의 내용을 채워준 필진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이 기고를 하셨을까요?
0: 네, 제일 먼저는 저명한 음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금수영, 김성태, 개정식 이런 분들이 음악계에서 이제 활동하던 저명한 음악인들이셨는데 이분들이 공목 해설을 써주시기도 하고 또 음악사 강좌나 화성법 강좌를 지상으로 전개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음악 교육과 관련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음악인들이 정훈 음악을 통해서 어떤 글을 씀으로써 전후의 음악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군인들 또는 정훈 관계자들이거든요. 손원일이라고 하는 해군의 창설자가 계시거든요.
1: 네.
0: 이분의 글도 볼 수가 있고요.
1: 아.
0: 그다음에 정훈 관련 업무를 맡았던 여러 장교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해군 정훈음악대에서 발간했던 그런 매체였던 만큼 정훈음악의 목적이나 장병의 정신무장 또 건전한 국민음악 또 음악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군 정훈음악대 대원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렸던 뭐 악장이나 또는 연주자들이 글을 쓰거나 번역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었다고 보는데
1: 네.
0: 이제 해군 정훈음악대에 우수한 자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목적이기도 하고
1: 네.
0: 또 당시에 좀 부족했던 원고료를 내부에서 좀 소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 굉장히 실질적인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네. 와, 정훈음악 필진도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또 전문적이고 또 내용도 정말 풍부한 그런 잡지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잡지 정훈음악 이미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만 들어도 상당한 이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남영희 선생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정훈음악의 가치 또 이후에 어떤 파급효과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그 정훈음악의 가치 역시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1: 네.
0: 먼저 해군 정훈음악대의 기관지로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각 아까 소개드렸던 부산에서 13회까지 정기 연주회를 했다고 했는데
1: 네네.
0: 각 연주회마다 어떤 곡을 연주했는지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이 단체의 역사나 또 구성원들의 면면을 또 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군 정훈음악대의 활동을 거꾸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음악인들의 결집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음악계의 사안들을 논의하면서 음악사회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 김생려가 해군 정훈음악대 자체를 민족의 공기, 즉 공공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네네.
0: 그것처럼 정훈음악이라는 이 잡지 역시 한국 음악계의 공공재, 공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한국의 음악 문화를 형성하고 또 음악이 대중화되는 데 기여를 했던 그런 대중매체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정훈음악이 정훈의 논리 또 음악 전문 매체의 지향을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정훈음악 월보에서 출발해서 정훈음악으로 제호를 바꾸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교향악으로 제호를 바꾼 것이 이제 단순한 제목의 변경이 아니라 음악을 정훈음악의 논리에서 점차 전문화된 영역으로 이동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아까 정훈음악에 대한 의미도 그렇고 이 잡지 정훈음악이 가지는 의미나 이후의 파급효과도 정말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우리 남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군악대 정훈음악 또 잡지 정훈음악까지 쭉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분야를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 정훈음악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0: 는좀 어떤 게 있다 이런 것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제 나름대로 정은 음악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서 진행자님이 이 연구의 현장에 초청해 주셨을 때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하죠.
1: 네, 네, 저는 정은 음악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가 음악이 단순하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한다거나 또는 개인의 감상의 대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음악은 국가, 사회, 전쟁, 기억, 공동체랑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기의 정훈음악은 예술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동원되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했고 또 전후에 문화의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준 그런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오늘날에도 국가 외교에서 문화예술이 활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렇죠.
1: 사실 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이제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양국가의 교향악단들이 방문을 하면서 또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최근에도 보니까 K-POP 스타들이 우리 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또 외교적인 소프트 파워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1: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예술이 이처럼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부드러운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또 본다면 이게 프로파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정훈 음악이 바로 이런 이중적인 지점에 놓여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기의 정훈 음악은 국가주의적인 기획 속에서 이루어졌었고요.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싸우는 공동체로 결집시키는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애국심이 마치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변했고요. 또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 희생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0: 네, 네.
1: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국가 재건이나 또 부국 강병의 꿈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양의 클래식 음악이 마치 고귀한 어떤 순수 예술 그리고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드러내는 그런 척도로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것이 한국의 음악 문화 발전을 이루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는 했지만 이와 동시에 또 서구 중심주의를 내면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네. 측면이 있네요.
1: 네, 그래서 이런 반성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이 근대에 대한 어떤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본다면 지금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시대의 음악을 과연 오늘날에 우리 잣대로만 그렇게 쉽게 재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극한 상황입니다.
0: 네.
1: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음악이 선전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생존의 감정적인 장치였고 또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문화적인 실천이 아니었을까요? 정훈 음악을 우리가 오늘 다시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전쟁의 음악, 전쟁기 때 어떤 음악을 했지 그런 것들을 되짚어보거나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0: 네.
1: 앞으로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 또 개인의 감정 사이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훈 음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선생님이 그동안 정훈 음악을 통해서 고민해온 많은 그런 이제 고뇌들을 좀 들을 수 있었고 또 선생님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다 한 번쯤은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음악은 자체가 목적이고 또 많은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선생님 연구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부산문화회관의 남영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남영희 본부장님 보내드리면서 연구의 현장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연구의 현장에서는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해외공연의 의미와 성과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에 만나는 지식여행 연구의 현장.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첫 단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석력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천하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음과 실천하기 위한 지식,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마르쿠스 베르센의 책 삶을 위한 수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는 데는 무엇보다 실천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말인데요. 근데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지식과 분석력. 이것들이 바탕이 될 때 실천하는 힘도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아는 것, 따져보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 이 조화가 잘 지켜질 때 더 나은 세상으로 다가가는 건가 봐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두들쟁이 탈의 연주 당신께 드리는 꽃다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1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아는 걸 실천으로 옮기는 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알려고 하고 따져보려고 하고 한 발 내디디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움직일 때 변화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사회 문제 해결의 현장을 누비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곳,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빈사님 겐맥꽃 사진 보내주셨어요. 겐맥꽃과 함께 차 한잔 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빈사님은 정말 살아있는 백과사전처럼 온갖 꽃 이름, 나무 이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부럽습니다. 또사님, 6월 7일 일요일에 지구촌의 기회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하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사단법인 코피온의 정대훈 사무국장님 얘기 듣고 문자 주셨네요. 어느 경제학자가 주장하기를 성취나 성과의 90%는 노력이 아닌 운의 결과다라고 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부터가 불평등과 운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하셨어요. 태어난 곳이 곧 기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을 만났던 방송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티 내주세요. 문자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못 들으셨다 하면 다시 듣기로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듣기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이희문의 흥타령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 문제 해결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고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일을 확장해 왔을까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사회 문제 해결의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고대권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이노소셜랩에 벌써부터 혁신의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름이 살짝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뭘 연구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1: 네, 이노베이션의 이노.
0: 네.
1: 소셜의 소셜.
0: 네.
1: 실험실 랩. 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었고요.
0: 네.
1: 그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도 다양하고요. 저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컨설팅,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2019년에 창업을 했으니까요. 이제 7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0: 네. 우리 대표님 근황은 어떤가요? 뭐 많은 실험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1: 요즘 저의 주력 캐릭터는 네. 이제 학부모.
0: 아.
1: 11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0: 네.
1: 이제 부캐로 이 회사에서 대표를 겸하면서 다양한 잡다구리한 일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 주 캐릭터 이거 되게 힘든 일인데 지금 11살이면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저희 프로그램 그 일요일 코너인 함께 걷는 사람들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회 혁신 분야에 관한 거 맞을까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거. 이거 네. 이제 사회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사회 혁신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0: 네.
1: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어요.
0: 네.
1: 뭐 저출생 고령화, 뭐 환경, 지방 소멸 이런 큰 문제들부터 우리 동네에 보면은 멸균팩 재활용 같은 문제들까지
0: 네.
1: 참 다양한데 제가 전통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정부와 시장이 있는 거죠. 정부와 시장이 계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사회 혁신은 정부와 시장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나서지 않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일종의 창발적이면서도 민주적인 활동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 정부와 시장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였어. 근데 지금 저한테 정부랑 시장이 왜 있냐라고 물으면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할 뻔하거든요.
1: 네, 그래서 그렇죠.
0: 네, 와, 맞다. 진짜 정부랑 시장은 원래 그런 거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은 어떻게 사회 혁신 분야랑 연을 맺게 되셨어요?
1: 기나긴 이야기가 있는데.
0: 네. 이게 그 11살보다 더 긴 얘기일 것 같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0: 그때 제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진입 경로는 제가 이제 한때 영화인으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글도 쓰고 단편 영화도 찍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1: 네.
0: 어떤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 네, 이게 뭐냐면 그 벽지에 있는 분교나 뭐 작은 학교에 가서 거기는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1: 네.
0: 이제 이게 2009년의 일인데 사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회가 흔하지도 않기도 했었고 특히나 그 벽지에 있는 아이들 뭐 읍면 단위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길을 가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했던 거죠.
1: 네.
0: 제가 그 얘기를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오, 재밌겠다라고 해서 처음 시작했었고 그렇게 진입하게 됐고 이제 영화는 포기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1: 보통은 이제 그러다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시고 사회
0: 네.
1: 혁신과 연을 맺으셨군요. 그 연으로 또 일간지의 공익 섹션을 맡으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네.
0: 제가 그 사실 좀 글을 잘 썼어요.
1: 아우, 그 얘기가 굉장히
0: 아,
1: 유명하더라고요.
0: 네. 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신춘문예라고 하는 거 요즘도 하나요? 신춘문예?
1: 하지만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한때.
0: 그렇죠.
1: 네.
0: 제가 거기 이제 두번 정도 등단을 하고 이 영화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공익 섹션을 만들려는 팀에서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뭐 사회공헌 일도 보니까 재밌어 하는 것 같고 글도 잘 쓰는 것 같은데 이걸 같이 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1: 네.
0: 뭐랄까요? 이제 그 당시에는 비영리, 뭐 사회적 기업, ESG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 전문적인 미디어가 아예 없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구나. 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또 젊은 나이였고 그래서 아무런 부담 없이 시작했습니다.
1: 네. 공익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때 뭐 기억에 남는 기사들 몇개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이제 공익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1: 네.
0: 크게 보자면은 이 공익 현장에 대한 취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재가 있었는데 좀 주로 기억에 남는 거는 현장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학대 현장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동학대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방임 유형이에요. 이제 실제 방임이 되어 있는 집에 가서 그 방임이라고 하는 상황에 놓이는 아이들도 만나고 그 어떤 무기력에 빠진 부모도 만나고요. 그러면서 고립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누구나 고립감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뭐 내가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뭐 아이들의 밥을 준비하고 숙제를 봐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겨울 수 있다.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생각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열심히 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 했던 것 같고요. 또 기억나는 거는 이제 중증 장애 아동 물리 치료를 받는 현장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기억에 12살이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몸에 경직이 와요. 그러니까 계속 몸이 굳고 사실 경직이라고 하지만 어떤 몸이 수축되는
1: 네네.
0: 뒤틀림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1: 네.
0: 아이가 12살인데 사실 상당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복지재단 쪽에서 계속 무료로 그 물리치료사를 이렇게 파견을 해요.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 마사지를 해주고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따라가 보면 치료가 사실은 뭔가 완치라는 개념도 나오기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취재를 하고 나오는데 아, 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걸까? 이런 아이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을까? 뭐 이런 날들을 좀 계속 견디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좀 평범한 날들이 이 아이들에게 계속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0: 취재를 마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1: 기자님 글을 잘 쓰셨어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시고 신춘문예 두 번이나 당선을 하시고 그랬으면 어떻게 내가 글로 상업적으로 먹고 살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혁신적으로 혁신적인 곳을 창업하게 되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2015년에 이제 이노소셜랩을 창업하신 거잖아요. 아니 2019년. 네. 2019년에 이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이게 대부분의 창업가가 유사한 질문 받게 되는데요. 창업에 큰 뜻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실망스러울 것 같고 창업에 큰 뜻이 있었다고 하면은 왠지 과장일 것 같고.
1: 네. 다들 몰라서 창업했다 그러시더라고요.
0: 네.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스스로 내 일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주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걸 못해요.
1: 네,
0: 누군가가
1: 그렇죠.
0: 시키는 일을 해야
1: 그렇죠.
0: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게 제일 컸고
1: 네.
0: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단계에서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으니 창업을 하면 누군가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가 또 상당한 응원을 해줘서 신혼초였는데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응원을 해줘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7년 넘게 버티는 거 보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성공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1: 네. 그게 이제 글만 창조적으로 쓰시는 게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직업인데 아예 인생 자체, 인생 도화지를 창의적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반대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응원하셨을까요?
0: 약간 저희 와이프도 유사한 사람이라서 밤마다 누워서 우리가 어디로 놀러 가야 되는데 여행 가야 되는데 못 가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근데 이제 기자로 일하시면서 현장에서 뛰시던 경험이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게
1: 네.
0: 뭐 기업이나 정부나 현장이 서로 간에 연결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1: 네.
0: 기업이나 정부 정책 쪽에 계신 분들은 현장까지 그 스펙트럼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갈등과 문제를 상당히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을 짜는 쪽에서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저희는 이제 가운데에 있어요.
1: 네.
0: 소위 이제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정부와 기업과 현장의 가운데에 닻을 내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모아서 잘 전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기자를 했을 때의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 지금은요. 이제 뭐 인공지능 활용과 더불어서 질문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제 왜냐면 답은 어디에 물어보거나 찾거나 하면 뭐 바로바로 아니까. 근데 질문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 대표님은 일찍부터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걸 그 강조하셨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그때부터 그 생각을 하고 또 왜 그런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사실은 이제 답을 찾는다고 하지만 대개의 답은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대부분의 경우에는.
1: 네.
0: 해서 답을 찾기 전에 내가 지금 가치 있는 질문을 하고 있나?
1: 네.
0: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질문을 하고 있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좋은 답에 갈 수 있는 것 같고
1: 네.
0: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를 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논쟁이 되는 것은 뭐 가해 학생을 어떻게 얼마나 처벌할까?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게 다 중요한 것들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1: 네.
0: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큰 아이들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않을
1: 네.
0: 가능성이 더 크고 또 같은 반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당하는 걸 봤을 때

0: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나설 어떤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죠.
1: 네.
0: 사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대할 때이 아이들의 문제야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 더 어떤 근본적인 답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질문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더 좋은 질문 속에 더 좋은 답안이 있는 거죠. 네.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따스한의 바람의 언덕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따스한의 바람의 언덕 들으셨습니다.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님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셨던 때랑 2010년 정도 되죠? 지금이랑 그래도 좀 많이 달라졌나요?
2: 네. 아무래도 그때를 떠올려 보면
1: 네.
2: 뭐 그 전까지는 사회혁신 분야라고 하면은 되게 시민사회운동이나 뭐 사회복지
1: 네.
2: 일부 기업들의 사회공헌 이런 게 많았었고요. 뭐 예를 들면 그때 정도에 나왔던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부 뭐 기업인들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주의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0: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네. 상당히 좁고 해석도 다양하지 않았던 네. 그런 분야였고요. 지금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혁신적인 비영리 활동들 그리고 기업의 문제 해결형 사회공헌 뭐 ESG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네.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사회혁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기부금 그리고 정부의 지원에 많이 의존했었는데 네. 이제는 투자자들도 들어와서 네.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더 많은 전문가, 연구자들이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아 이제 사회혁신이 작긴 하지만 하나의 산업이 되고 네. 있구나 네네.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조직들이 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조직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1: 네.
0: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1: 네. 이렇게 하나의 산업처럼 굴러가면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게 저는 좋게 들리는데
0: 네네.
1: 꼭 좋은 것만은 아닌가요? 꼭 단점도 있나요?
0: 모든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현장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들이 어떤 층들을 이루면 활동들이 더 풍부해지긴 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어떤 쏠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함과 풍부함이 장점이 되려면 특정 영역이라든가 특정한 기관 어떤 플레이어에 자원이 몰린다기보다는 이것들이 골고루 퍼지면서
1: 네.
0: 대신 연결이 강화돼서
1: 네.
0: 연결의 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는데
1: 네.
0: 근데 요즘은 더 우수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곳에 많이 자금이 몰린다. 인재도 몰린다. 그런 지역에 몰린다. 그러니까 그런
1: 똑같이
0: 부분들은
1: 산업 특성으로 똑같이 네네, 그런 네네. 걸 갖게 되는 거네요. 네네.
0: 어떤 산업적인 특성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좀 해결을 보고자 나온 사회혁신인데도 불구하고
1: 네.
0: 이게 산업적인 모습을 띠게 되면 전형적인 산업처럼 네. 되어간다.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들은 이쪽 영역에서는 사회혁신 분야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대화와 토론이 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노소셜랩이 그래도 그런 어떤 모든 걸 좀 덜 쏠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그 정도 역량과는 그 정도의 책임을 갖기에는 아주 작은, 너무나 작은 조직이고요.
1: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0: 저희 조직은 최근까지 하는 일은 주로 좀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1: 네.
0: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해결책을 좀 찾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점점 더 사회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거든요.
1: 네.
0: 그러면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조직들 혹은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하는 조직들 혹은 협력하려는 분들이 다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남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을까?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움을 찾을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오시죠.
1: 네.
0: 가지고 오시면은 뭐 같이 수다도 떨고 그걸 주제로 해서 연구도 하고 뭐 자료도 찾고 실험도 같이 해보고 하면서 네. 새로운 어떤 대안 같은 것들 꼭 대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는 해결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같이 해보고 그 결과를 같이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또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보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있으셨으면 소개해 주세요.
0: 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데
1: 네네.
0: 그 문제 정의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보통 문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인데
1: 네.
0: 전통적으로 행정에서도 사회 문제, 문제 정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1: 네.
0: 뭐 이공계에도 그런 방법론이 있고 심지어 과거에 보면은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혁명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1: 네.
0: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혁신을 하는 사람들, 사회혁신을 오래

0: 한 사람들을 다 만나서 물어봤어요. 뭐 문제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쭉 물어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기저기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문제 정의라고 하는 것에 존재하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모았어요. 이것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하나의 완결된 연구 결과물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저희 큰 기업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1: 네.
0: 지금 그 결과물 그게 만들어진 게 2022년 이 정도인데 지금도 뭐 많은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거 잘 봤다. 뭐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유니크한 연구였고 사실은 좀 시도하기 어려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추상적인 연구였는데 그래도 용기 있게 해 봤던 것 같아요. 결과도 좋았고.
1: 지금 유니크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말이 약간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유니크했던 연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도 있으셨지만 그래서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내가 찾아가는 정해진 답이 저기 있으니까 일단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걸 수도 있고 또 사회 혁신 쪽의 일이라는 게 다섯 가지 하면 끝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렵진 않으세요?
0: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정의한다고 하는 연구를 하면
1: 네.
0: 그럼 거꾸로 그럼 문제 해결이 뭐냐는 질문도 하게 돼요.
1: 네.
0: 그리고 사회 문제에 해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나?
1: 그니까, 네.
0: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하나의 문을 열면 다른 문이 닫히고 또 열리고 닫히고의 반복인 것
1: 네.
0: 같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면서 그냥 좀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맞아 정말 이 문제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개의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문제를 예컨대 주거 문제, 아파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주거의 모델이라든가 새로운 주거에 대한 철학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어떤 변방과 경계에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조명씩 조명을 받으면서 커가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점점 더 어떤 주류적인 관점으로 이동해 가는 거 그렇게 힘을 받을 수 있게 뭐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는 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의 어떤 다양성이 기여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문제가 영구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는 그건 인류 사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의 종식을 원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큰 문제를 만든 경우가 많았고 사실은 그냥 어떤 민주주의 같은 것에 대한 믿음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면서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다. 그런 사회가 가능하고 사회 혁신은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런 것이 억압되는 것들을 막고 거기에 새로운 재원과 방법론과 동료들을 계속 보내주는 역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게임은 뭐 10개의 문제를 다 풀면 끝? 뭐 이런 거였다면 그게 아니라 약간 짝 맞추기처럼 내가 분명히 짝을 맞췄는데 또 뭐가 나타나 있고 또 뭐가 나타나 있는 거. 마치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문을 열면 닫히고 다른 게 열리고 닫히고 다른 게 열리고 이렇게 끝이 없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럴 때 그냥 우리가 음악을 한곡 들어야 됩니다. 송소희의 지난 바다를 거슬러 듣겠습니다.

0: 송소희의 목소리 진한 바다를 거슬러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일요일 코너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사회 문제 해결의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는 이제 그래도 뭐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애가 타는 건 이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근데 뭐 경제적 보상으로나 아니면 뭐 마음의 보람으로나 뭐가 좀 많이 주어져야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닐까. 사회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어때요? 개인 차원이나 또는 뭐 전체적인 상황이나 뭐가 조건이 딱 갖춰지면 이게 좀 잘 될까요?
1: 저도 아까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0: 네.
1: 더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0: 네.
1: 그래야 이 분야가 커지고, 그래서 사회에도 어떤 효익이 생길 텐데,
0: 네.
1: 아직까지는 인정과 보상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인정과 보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는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쪽 분야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사명감 갖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너는 복지 분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비영리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의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잖아. 이 사명감을 기부자들이라든가 혹은 정책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사명감을 요구했죠.
0: 네.
1: 사회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그 분야 안에서도 동료들도 우리는 사명감을 일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보람과 만족도, 매력도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래야지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뭐 이렇게 당장 급여가 높아져야 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분야에 들어온 예컨대 젊은 친구들이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어라고 하는 성장의 경험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 내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0: 네.
1: 예를 들면 지금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비영리 조직 같은 곳들에 들어와서 한 3년, 4년쯤 되면 아 내가 10년 후에 뭐가 됐을까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고민될 것 같아요. 뭐 저같이 아예 창업을 한 사람들은 뭐 난 창업했으니까 한 회사의 대표로서 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보지만 저희 회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나도 10년 후에 저렇게 되겠구나 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0: 선배나 저 같은 사람들 혹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거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거는 나라 거니까 돈은 많이 못 줘. 근데 애국심으로 하는 거야. 종교 분야에서. 이거는 종교 거라서 돈은 많이 못 줘. 신앙심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 사회혁신도 이거는 사명감으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발전하려면 똑똑한 인재가 들어오려면 뭔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해서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똑같이 산업 구조로 흘러갈까 봐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똑똑한 인재가 오려면 뭐가 주어져야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애가 타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앞으로 이노소셜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세요?
0: 일단 제가 이끌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한데 이게 제 회사라고 하지만 뭐 과연 제가 이끄는 존재일까? 근데 그냥 일단은 저희도 창업 초기 기업이고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처럼 생존이 목표 라고 할수 있고요.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좀 스스로 보람을 찾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 지원이라든가 외부의 의뢰가 없이 우리끼리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든 것은 이제 인생 커리라고 하는 교육을 만들었는데 커리 앤 라이스의 그 커리하고 뭐 커리어의 커리.
1: 그두개다 합친
0: 아,
1: 거예요.
0: 네네. 커리큘럼의 커리 다 합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나만의 것을 찾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하건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건 나의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주위에 있는 뭐 나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분들과 청년들이 계속 대화를 할수 있게 만드는 모임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뭐,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청년, 저희가 이제 동네 빵집에 가서 저희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런 모임이 있는데 저희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어때요? 심지어 저희 돈으로 이렇게 출연료도 드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시니까, 아, 내가 빵 만들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절을 많이 당하고 있고, 예. 그래도 뭐 계속 찾아서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뭐 공감하면서 이렇게 좀 성장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1: 대표님,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될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분야에서 일하면 문제가 끝나는 날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일감은 계속해서 있다는 거. 이거 혹시 장점 아닐까요?
0: 뭐 장점일 수도 있고요.
1: 아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는 저희 회사가 없어지는 게 꿈이에요. 사회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저희 회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꿈입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회라는 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 계속 어딘가에서 열리기 때문에 문제는 안 끝나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그렇게 사회 문제가 없어지길 바라요라고 그런 건 저희 회사는 너무나 큰 목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목표고, 대신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당장 어떤 것들을 할수 있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회사는 계속 매출의 1%를 기부했거든요. 매 분기마다. 그게 뭐 저희가 올 초에 워크숍 해보니까 그래도 한 6년 사이에 해마다 1,000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라고 하는 커다란 문 앞에 있으면 늘 느껴지는 막막함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뭐번 돈에서 이 정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해라고 하는 건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뭐가 돼 있겠지.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1: 그래도 몇십 년 전보다 사회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여기저기서 느낄 수 있고, 이게 다 이런 분들의 덕분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은 특별히 혁신의 핵심 요소로 다양성과 동시에 연결, 이걸 꼽으셨더라고요. 이게 혁신 현장에서

0: 동작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사회 혁신의 근본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주거 문제 같은 것들 떠올릴 때 그 연원을 거슬러 거슬러 가다 보면 네. 예컨대 이제 농촌에서 이촌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떠나서 도시로 오신 분들이 처음에 도시 빈민으로 살던 그런 시절부터 시작하는 문제들이 남아있거든요. 여전히. 그분들은 그 당시 이제 소수였고 여전히 그분들이 어떤 연결됐던 문제들은 소수적인 문제로 남아있기도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말 그대로의 소수자분들
0: 네.
1: 그리고 뭐 소외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이 사회에서 어떤 뭐 평균에 해당한다고 보는 분들보다는 그것보다 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사회혁신에서의 어떤 대상이고 또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사회 관심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자기 힘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점점 경계를 허물고 주변이 중심으로 변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주류가 되는 건데 이게 곧 다양성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주류에서는 아직 보고 있지 않은 그래서 예컨대 정부에서 통계조차 만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저희는 다양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0: 네.
1: 이런 사람들 이런 주변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떤 목소리를 갖게 되고 그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아, 이 사회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도 배정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커져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의 과정이고
0: 네.
1: 그래서 사회혁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다양한 감성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비록 소수고 작지만 저것이 상당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결이 가질 수 있는 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더 작고 작지만 이것들이 연결되면 그게 상당히 커다란 목소리가 될 수 있어. 라는 것들 좀 믿고 그 연결을 위해서 내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뭐 다양성과 연결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였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중요한 키워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대표님께 그 좋은 사회혁신가가 어떤 걸 가져야 될까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거군요.
1: 네, 저는 사회혁신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회혁신가의 자질이 뭐냐? 네, 라고 네. 하면 경청하는 사람.
0: 아,
1: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1: 잘 듣고 그리고 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실 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
0: 네.
1: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이 꺾여도 계속 하는 건데 잘 듣고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회복력, 동료들을 위해서. 동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회혁신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0: 자, 듣기는 열심히 들었는데 그 다음은 좀 어려움이 많네요. 고대건 대표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지혜의 뉴알이랑 들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에서 이노소셜랩의 고대관 대표 만나봤는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이렇게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오랫동안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결국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1: (목소리)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나무에 풍류가 좋다.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는 지구. 그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한 북반구가 태양에서 얼마나 가까워지고 멀어지는가에 따라 계절이 달라지죠. 하지만 태양의 위치보다 계절은 항상 한 걸음씩 늦게 따라오는데요. 오늘이 태양이 우리 곁에 가장 오래 머문다는 하지지만 여름 더위는 하지가 지난 후부터 진짜 정점을 향해 가죠. 무엇을 상상하든 늘 그 이상을 보여주는 여름 더위가 벌써 두렵기만 하지만요. 우리가 더위와 씨름하는 사이 태양은 또 부지런히 앞서 나가 가을을 준비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진짜 여름을 우선 즐겨야겠습니다. 이 여름 또한 지난 겨울 동지부터 부지런히 준비해둔 태양의 선물일 테니까요. 6월 21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전태영의 소리, 경기민요 노랫가락 뱃노래로 출발합니다.

0: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의 신청곡 전태용의 소리 경기민요 노랫가락 뱃노래 함께 들으면서 6월 21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요도 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하지인데요. 우리 풍요 여러분 모두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아주 귀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출석합니다. 신청곡은 어떤 종류로 하면 되나요? 창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판소리, 민요, 잡가 등의 창 음악 외에도요. 시나위, 산조, 궁중음악, 풍류음악 등등등 기악곡들도 좋고요. 전통음악의 범주 안에서 어떤 곡이든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고요. 저희가 코너로도 전통음악 용어나 다양한 악곡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이나 취향에 잘 맞는 장르를 기억해 두셨다가 듣고 싶을 때 신청해 주셔도 좋겠네요. 6855님도 사연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어제 아들과 용인 민속촌 구경을 갔습니다. 마침 젊은이들이 삼도꽃 풍악을 치는데 몸을 움직이며 신나게 노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소리치며 박수 많이 쳤습니다. 풍악은 모두 함께 어우러지게 만들더군요. 아이고, 네, 맞아요. 우리 풍류음악은 잔치나 경사 때와 같은 즐겁고 기쁜 자리에서 많이 연주되곤 했죠. 그래서 옛말에도 우리 6855님 말씀처럼 풍악을 울려라! 라고 외치며 함께 논일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6855님. 네. 그리고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오후에 소나기가 왔어요. 지음 같은 방송, 풍류가 좋다와 함께 일요일 오후 보내요. 풍류가 좋다도 계속 승승장구하길 바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이생강님 연주는 어떤 연주라도 참 듣기 좋네요. 장독화 대풍류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이 그럼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언제나 멋진 풍류 음악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조금 전에 이희배님의 신청곡 대풍류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대풍류는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 피리 대금과 같은 악기죠. 이러한 관악기를 중심으로 연주되던 민속음악입니다. 장독화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장덕화의 여러분의 연주 대풍류 감상하셨습니다. 보통 대풍류의 악기 편성은 피리 둘, 대금 하나, 해금 하나, 장구 하나, 북 하나로 삼연육각의 기본 편성과 같고요. 간혹 아쟁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속춤 승무반주에 많이 쓰이는 음악이기도 하죠. 음악 하나 더 이어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갈게요. 조호완의 소리 여타령입니다. 여타령이란 엿장수가 골목을 누며 파는 엿을 알리는 타령이었죠. 전국적으로 불리우긴 했지만 진도군에서 특히 자료가 풍부하고 음악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 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시는 조완님 집안 대대로 전승되고 있고요. 진도 여타령 보존회가 있어서 전통 방식의 조청엿 제조, 판매, 그리고 공연과 여타령 전승까지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0: 노랫말 봄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오환 외소리 진도 여타령입니다.
1: 서울이 싸네, 부산이 싸네, 인천이 싸네, 싸네, 싸네 허여도 여 가까운 무한 목포 전차, 기차, 자동차, 발동기, 니아카, 구르마 태산같이 쌓인 여시 진도 오한네 집이 갔을게. 가져가라, 가져가거라. 싸구려 아헤어 꿀꿀 여기 헤어 아영만 싸다.

0: 어, 진짜 이와이해 두겨 놀고
1: 와이스
0: 어동어 밤비가 얼지 천 준과부가 혼자 누워 아.

0: 어불고 맹감녀
1: 어불고 맹감녀
0: 가운데 짤쑥 잘 막녀
1: 가운데 짤쑥 잘 막녀
0: 펑 퍼졌다고 나팔려
1: 펑 퍼졌다고 나팔려
0: 말만 그렇지 찹쌀을 여시 기름이

단원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28 청춘들의 러브스토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죠. 19세기 무렵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소리꾼들도 이 유명한 이야기를 빌려와 작가의 노랫말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12곡이 전해져 12작가라고 불리는 경기 기인 작가 중에 춘향이의 이야기를 다룬 노래가 5곡이나 되는데요. 그중 한 곡이 소춘향가입니다. 노래 제목부터 소춘향가인데다 노랫말도 춘향의 거동 봐라 라고 시작되니 당연히 판소리 춘향가의 일부분을 사설로 취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춘향의 거동 봐라. 왼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오른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중림 보인다. 이렇게 춘향이가 저 건너 대

청춘들의 러브스토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죠. 19세기 무렵 서울 경기 우쭐우쭐 활활 춤을 춘다. 살인문 안에 삽살이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꼬리치는 저 집이오니 황혼의 정령이 도라를 오소. 춘향이가 이렇게 풍경을 쭉 묘사하며 가리킨 곳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는데요. 이들웅에게 자기 집을 알려주며 해가 지면 찾아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춘향이의 말이었지만 그 다음 소절부터는 노래의 화자가 이도룡으로 바뀝니다.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간장을 다 녹이느냐. 너는 어떤 계집아이간데 나를 종종 속이느냐. 아하, 너는 어떤 계집아이간데 장부간장을 다 녹이느냐. 해가 지면 찾아오라는 춘향의 말에 이도룡은 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생각에 벌써 애가 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춘향을 향한 이도룡의 절절한 연정 고백으로 소춘향가는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를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작가 소춘향가의 사설을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감상했습니다. 경기 소리로 듣는 춘향이의 이야기. 판소리 춘향가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음악 스타일이 달라지니 노랫말 속 주인공도 전라도 남원에 사는 춘향이가 아니라 수도권에 사는 춘향이로 새롭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가사의 내용도 판소리에선 방자가 이도룡에게 춘향이의 집을 알려주는 걸로 나오는데요. 경기 작가에선 춘향이가 직접 자기 집을 알려주며 해가 지면 찾아오라고 말했네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가야금의 지성자 기악 연주곡 보렴 듣고 잠시 후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곽동윤 외 여러분의 소리 서도민요 남봉가 연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웠나요?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거예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정성으로 항상 발전해가는 우리 풍류가 좋다. 좋은 풍류 잘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래 조곡내의 소리 구음 신화입니다. 즉흥으로 불리는 민속 구음의 세계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

Yeah.

열내지를 따졌냐 강한도 힝한도 희끼산 내끼산 강청은 아주 일쩌라 도마당에 불을 뻗어 가지에다 꽃이 피어 긋긋한상 긋긋아 완전히 황에다 걸어놓고 아무라도 소리가 나다 당기도 아말량 자말량 말량 마치랴 아지게 자지게 도매도

당당 당당당 통당에 재미를 물질로 갔다 통복지 장단에 어깨 점점 낫다 대동당에 동당에 대동당 적없는 남산에 나무 비는 남도령아 영영주는 피드라도 전영주는 믿지 마오 그때 커서 왕대 되고 왕대 오게 권세 피고 거두게 아주 꽃피면 그꽃 한 쌍을 끊어다가 놀러가세 놀러가 왔더니는 어디 가고 거멍구만 걸렸구나 거멍구만 줄만 골라도 소리만

0: 성아, 이 애비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다. 아, 너도 풍류방에 가서 시조를 배워보는 건 어떻겠냐?
1: 예, 아버지. 시조창을 배워보란 말씀이세요?
0: 그래,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불러보면 더 좋지 않겠느냐?
1: 그럴까요? 하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음으로 시작하는 평시조를 부르면 마음도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0: 아, 사람 마음이야 어찌 늘 평시조 같기만 하겠느냐? 화가 날 때는 지름시조처럼 지르기도 해야지.
1: 지름시조요? 아, 시조가 많이 화가 났나? 왜 지르죠?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0: 그건 또 우리 풍요사전을 펼쳐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1: 시조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악곡은 평시조라고 지난주 이 시간에 알려드렸었죠. 그렇다면 기본 악곡 외에 또 다른 변주곡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지름시조입니다. 평시조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음으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지름시조는 첫 음을 높은 소리로 질러서 내기에 지름시조인 건데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높은 소리만 지르는 건 아니고요. 초장에만 높은 선율이 나오고 중장과 종장은 다시 평시조와 같은 평탄한 곡조로 이어진답니다.

여창지름 달밝고 서리친 밤.

정경태의 노래 남창 지름시조 푸른 산 중, 이성순의 노래 여창 지름시조 달 밝고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들은 평시조와 달리 첫음을 높게 질러내는 거 우리 함께 직접 확인해 보셨죠? 이 지름시조도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시조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단형시조를 얹어 부를 수 있는 악곡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속도나 장단은 평시조와 같지만은요, 초장 첫머리만 높은 선율로 변주돼서 고성으로 지르는 창법으로 시작된다는 게 이 지름시조만의 차이점이었네요. 6월 21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검은고의 원강호, 정읍향재 줄풍류 중 중령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남도민요의 인기곡 중에 남원산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남원산성이 아닌 교룡산성이죠.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남원산성에 올라가서 백꽃 피어있는 풍경을 바라보고 수지니 날지니 같은 매들의 자유로운 몸짓도 바라봅니다. 농수버들 휘늘어지고 종달새 꾀꼬리 소리 들리는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남원에는 실제 남원산성이 없어서 한동안 남원산성이 어딘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산성을 남원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분은 없는 듯합니다. 남원에 있는 교룡산성을 생각게 하는 노래, 남원산성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그리면서 오늘 산책길 시작합니다. 안향년 남해성 오정숙 세 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남도민요 남원산성 들으셨는데요. 안향년, 남해성, 오정숙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남원산성 이야기와 음악으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우리 민요에서 어떤 지명이나 특정한 장소가 나올 때 늘 궁금해지는 곳이 몇 곳 있는데요. 이 남원산성도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남원에 남원산성이란 이름이 없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 하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기도 하는데요. 남원의 교룡산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노랫말에 이화문전, 이화문 앞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남원산성에 이화문이라는 것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화문전의 이화는 백꽃이 피어있는 풍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원산성의 노랫말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그 장소나 내용은 이처럼 여러 토론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곡이 남도민요이고 남원에 산성이 없는 것도 아니니 이 남원산성은 남원에 있는 교룡산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남원산성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하면서 오늘 남도민요 남원산성을 산책길 첫 곡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제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3주에 걸쳐서 흥보가를 듣는 순서 마련했는데 전인삼 흥보가 음원을 통해서 흥보가 전곡 감상 순서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전인삼 흥보가 한바탕 2주 전부터 감상을 시작해서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감상 순서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9년에 발매한 음반 전인삼 흥보가에 담겨있는 흥보가 한바탕 듣고 있는데요. 전체 석장의 CD 중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음반 들어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된 흥보 집칠회부터 놀보 마누라 탄식 및 장군이 나와서 놀보를 개과천선시키는 대목, 이 흥보가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인삼의 흥보가에 대해서 지난 두 주 동안 계속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이 전인삼의 흥보가는 동편제 남원소리이고 송흥록을 비조로 해서 송우룡, 송만갑, 김정근, 강도근을 통해 전인삼으로 이어져 내려온 소리라는 점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동편제 봉고장인 남원 출신으로서 강도근에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전수받아서 우린 전인삼을 통해 동편소리의 견고하고 꿋꿋한 위상을 느껴볼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 기억나시겠죠? 흥보가 제비다리를 고쳐주어서 강남에 제비가 들어갔고요. 또 박씨를 물고 흥보내로 다시 찾아와서 박씨를 심고 박 세 통을 따는데 지난주에 세 번째 박 탔습니다. 흥보집을 지으려고 온갖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온 그 내용까지 지난주에 들으셨는데요. 이제 오늘 들으실 내용은 흥보집을 지으려고 나온 대목들이 흥보집을 제대로 지어놓은 그런 풍경부터 시작됩니다. 고루 거각이 지어졌고요. 만석지기 논문서, 천석지기 반문서에 안방, 사랑방, 이 방에는 온갖 살림살이와 책까지 두루 갖춘 그런 집이 원래 흥보네 집에 있던 그 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흥보가 제대로 부자가 됐는데요. 흥보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들은 놀보가 집으로 찾아오죠. 이후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오늘 들으실 동편소리 흥보가 중에는 여타 흥보가에서 만날 수 없는 놀보 박타는 대목 만날 수 있습니다. 흥보에게 부자가 된 연유를 낱낱이 들은 놀보가 제비가 다리를 다치지 않자 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리죠. 그 제비가 강남 갔다 돌아오는데요. 제비가 가지고 온 박씨를 심고 박이 열리고 박을 타는 과정이 똑같이 나옵니다. 바로 놀보박인데요. 그 놀보박을 타니 놀보가 제대로 벌을 받는 내용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들으실 대목들 정리해 볼게요. 부자 된 흥보 집칠에, 흥보 마누라 놀보 술상 차림, 놀보가 화초장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제비 후리

0: 뛰러 나가는데 놀보 제비 강남 들어가는데 놀보 제비 노정기 놀보 첫째 박을 타서 상전이 나오는데 놀보가 상전에게 비는데 놀보 둘째 박을 타서 상여 나오는데 놀보 셋째 박을 타서 사당패 각설이 등이 나오는데 놀보 마누라 탄식 및 장군이 나와서 놀보를 개과 천선시키는 부분 바로 이 대목까지입니다. 특히 놀보 박타는 내용 자주 듣기 어려우니까요. 오늘 그 내용 들을 수 있는 동편 소리 흥보가 전인삼의 흥보가 듣겠습니다. 전인삼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고요. 전체 연주 시간 1시간 4분 6초입니다.
1: 박세제동이 쫙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왠가 대목들이 나와서 집을 짓느라고 우당탕 퉁탕 야단이 났지. 이때 응보는 어찌 놀래놨던지 자석들은 다 내쏴두고 그래도 내외관이 제일로 좋던가. 둘이 손을 꽉 잡고 한쪽에 콕 찡겨서 정신없이 있을 적. 가만히 들어보니 조용하지. 흥보가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니 전과 있던 음막은 간 곳이 없고 고루 거각으로 흥보집을 늘비하게 지어놨는디 또 이렇게 지었겄다. 동산아 더러운 잔디 발귀 놓아 맨담치고 한박중문 소서 좋으시고 만석지기 논문서와 천석지기 판문서며 까고용무여가 가득 답복이 쌓여있고 사랑방을 나가보니 각장경 반소리 반자가 완자 밀창아 화류문가 대모 책상까지 놓여있고 신현서적으로 주역이며 입백두고 동사력이 좌우로 우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지그성 놀보가 흥보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에이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어. 아 요것이 어쩌게 갖고 부자가 되었어. 알아. 내가 한번 건너가 봐야지. 내가 건너가서 요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그냥 쏵 쳐서 불러. 이놈이 몽둥이를 눌러매고 흥보집을 건너가 보니 전과 있던 음악은 간곳이 없고 고루거각으로 그저 흥보집을 들비하게 정하느니 놀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이 부자가 됐더라도 이렇게 될 배는 마무언디. 그러지 그러지 지가 무슨 부자가 돼야 서울사 어떤 평판 대감님께서 낙창을 하셨지. 그러지나 내가 한번 불러봐야지. 너희놈 흥보야 하고 불러놓으니 이때 흥보는 자기 형님 음성을 듣고 보선발로 우르르르르르 나와 절을 하며 아이고 형님 건너오셨습니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형님한테 노마를 보내드리려고 하였는데 이리 손수 건너오시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엄마 아, 요놈 보소.

서요. 절로 터진 입이라고 주댕이 놀리고 자빠졌네.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도마보낸 놈이야 이놈아. 에? 그나저나 여 대관절 네 집이냐? 예 형님, 제 집이 옳지다. 뭐여? 네 집? 어떠고 강산지 태계변이로시고? 아 이거 참말로 네 집이여? 예 형님, 흥보야 여러 말할 것 없다. 그저 네 집 보고 내 집 보고 그냥 딱 바꿔보자. 아이고 형님, 처분대로 오시지요. 그나저나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이때요 흥보는 자기 형님을 사랑에다 모셔다 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시오 마누레, 건너마을 형님이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와 인사여줘야지. 이때요 흥보 마누레는 청과 얻은 일을 생각을 하면 한자리에 앉아 대면할 마음이 없으나 가장은 명령을 복종하랴. 놀고 보란 듯이 그저 의복을 말끝 차려입고 나오는데 흥부 마누레 간다 온다. 흥부 마누레가 나오네.

없나 쌀이 없나 은은 보화가 없나 목욕민남이 없나 며느리들어 호사로를 많이 시키고 부부 마누래도 한산세무수에다 당청함으로를 포로소로

0: 아우에다 하나리고 신하경변에 금야래 흐르금으로 아량 그리고 서나오거든이 시숙님 뵙시다.
1: 예.
0: 어? 큰절은 어디? 아, 이 때려 죽일 놈이 진수 씨가 절을 하면 말이오 선뜻 일어나서 같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탕 신학회계관 짐승
1: 하시오.
0: 아, 어째 결할 때 보고 지금 본 게 미꾸라지가 용자한테 그려 내 이놈 흥거야. 그나저나 말이오 저 뒤에 저 주르르르르르 섰는 것들이 뭐냐?
1: 어시구.
0: 예, 형님 제 며느리들이 옵시다. 며느리? 아, 따가시시 짜는 놈이 또 며느리까지 많이 못 이래. 야, 이놈아. 아, 이 며느리를 몰라면 어디서 좋게 이 빈 것들을 데리고 오지? 아, 저렇게 까지몽 대맹이로 톡! 톡! 불거져갖고 못생긴 것들만 되잖아. 갖다 내 쏴라! 내 조카들 내가 세 장가 보내줄 텐데 내 쏴! 이때 흥보 마누리 들은 적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 놀보 술상을 재리는디 또 이렇게 재리거든. 음식을 재리는디 음식을 재린다. 안성육의 동양 재반전한 수저구리적 사십리살이 소발이게 더초로 우르르르 벌려놓고 꼭 끓였다. 오죽한 대모양각 당화기 어간기 설기 동교 내기 번뜨정 초로로야 끄담뜨덕과 병마진 청생청 놓고 조락 산조구찜치 여기까 저저봉과 양반에다가 버려놓고 장단수단의 잡배기며 인삼채 도라지 채다치 연포공기름 소곤채 구찜얼치 가전양념 모아놓고 장동화로 핵탄소 부재줄 활활이야 멋져같이 해놔놓고 전골을 흔들린다. 설진소 반창기기 반환도 들은 갈로 정정병병해려내야 깨소금 잔지름쳐 부두주물러 제야내야 대양반소야

먹고 혈안은 뚝뚝 깨어 웃다 지내 말이고 길게들이 와라

바깥에 술상을 차려 자기 시승님 앞에 갖다 놓으며 좋은 황마주 화잔에 가득 부어 두 손으로 올리며 애써 시승님 약소나 술 한잔 잡수시오. 아 이랬으만 아 이 띠리 죽일 놈이 선뜻 받아 먹었으면 아무 폐단이 없을 것이니 발을 더 당 신학회 관김성 내 이놈 홍보야 너 나오고 성적 아니라 내속 대강 알지만은 내가 가서 지는 초상마당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못 먹는 너 잘 알게? 아이고 형님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 좌중에 누가 권주가 이런단 말이오. 이런 멍청놈의 자식을 말하다가 아 자식이 멍청하게 생겼어 저거. 아 이놈아 누구 마누라 곱게 체례 입은 집에 권주가 한마디 시자 흥부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청와란 예란 모로 멧돼지 번호 거니와 시수다리오 권주가 어란 말을 듣더니 두 눈이 캄캄하고 사지가 팔팔 떨리며 털었단 술잔아 방바닥에 나오라 번호치와 뒤로 주춤 울러서서 자기 시숙을 물구러니 번더니만은 여보시오 시숙님 여보야 고아주 보니 최소자려 권주가를 하라은 먹은 구금 작은 지 어디서 보았소 여보시오 시송님 천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나도 인자가 돈도 있고 쌀도 있어 동지에서 땅을 지우고 날리에 자식들을 없이우고 고맙다가 어연 좋게 나던 일을 나는 죽어

0: 안 들어간다.
1: 아이씨,
0: 호기실수 어서 가시오.

0: 놀바라도 무저 무양아만 강나가지고 술상을 말로 확 가다 참산 내 이놈 본 거야. 내이 죽일로 같이 너 이놈 깨만은 지으느라고 내가 그 놈은 너그 마누라 보고 나한테 이렇게 포악을 하고 시켰지. 네 이놈 뭔데 이러고 저리라 작신 뭔지를 놀란다는 거야. 어라 그래 두고 네 이놈 홍보야 너 말이야 혹시 밤예실 아냐? 아이고 형님 밤예실이 뭡니까? 아이 녀석아 도적질 말이야 이 녀석아. 아이고 형님 도적질이라뇨? 아 네가 도적질을 해갖고 부자가 되었다고. 오이영문 줄사가 벌떼가 뒤늘어서서 우리 집이 너를 잡으려고 찾아왔더라. 그런디 아내가 너고 섬재가 아닌디 너 재패가는 걸 보고 뜨냐? 아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따져보내니라고 돈 수백냥 들었다. 그런 게 그것은 네가 꼭 갚아줘야 하고 또그 사람들이 너를 잡으려고 찾아올 것이여. 그런 게 너는 그저 이 집과 재산 모든 것을 나한테 딱 맡겨 두고 저 의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상해를 들어가서 딱 3년만 살다 오니라. 내가 네 재산에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야 녀석아.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 그러면 네가 어째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버렸어? 형님 들어보시죠. 제가 형님 집에서 나와 근근히 살아가는데 하루는 대사가 한분 내려오셨습니다. 뭐? 아이고 형님 스님 말이오. 오 중. 그래서 아 그래 그분이 집 타라를 잡아 주길래 거기에 움막을 짓고 사는데 하루는 제비가 싹 날라들었지. 그래서 아 그놈들이 새끼 두 마리를 갖는데 날개 공부 힘을 쓰다 한 놈은 뚝 떨어져 죽어버리고 다른 한 놈은 다리가 찰칵 부러졌지요. 아이 녀석아 떨어지면 뒤지든지 부러지든지 할것 아니여. 그래서 아 그래 제가 하도 불쌍해서 명태껍질 없고 당사실을 얻어서 그 부러진 다리를 장장 동여매서 제 집에 올려주었더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그 이듬해 나오면서 박실 하나 물고 왔습니다.
1: 얼씨오.
0: 왜? 박실은? 그래서 아 그래 그걸 심었더니 그대는 박이 세덩거리가 열렸죠. 아이 녀석아 아 신구만 열리는 건 당연지사 아니여. 그래서 아 그래 추석은 돌아오고 끓여 먹을 것은 없고 팥죽이라도 끓여 먹을 양으로 박한 통을 툭 탔더니 웬괴두 짝이 불거지. 뭐야? 괴가 불거져? 그래서 그래 한 개짜리 실금을 열고 본게 돈이 하나 가득 오고 있어. 돈이 가득이야? 아, 또한 개짜리 실금을 열고 본게 쌀이 하나 가득 오고 쌀이 가득이야? 그래요. 떨어붙고 돌았었다 돌아본 게 도로 하나 그 뜨거워요. 떨어붙고 돌았었다 돌아본 게 도로 하나 그 뜨거워요. 떨궈붙고 돌았었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그 뜨거워. 떨궈붙고 돌았었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그 뜨거워. 떨궈붙고 돌았었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어떻게 퍼부서져게 나던지 돈과 쌀이 저큰 남산 덩어리 많이 나오고 돈은 그저 이 집태 덩어리보다도 그저 큽니다. 참그 기가 막힐 노릇이로구나. 그래서 또 두째 동을 촥 탔더니 거기서는 웬가 비단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옷도 좋게 입고 셋째 동을 툭 탔더니 웬가 대목들이 나와서 제 집을 이렇게 좋게 지어줘서 제가 부자가 되었지. 아이고 형님 무슨 도적질할 리가 있습니까? 야 흥보야 아가 니말 들어본 게 부자 되기 천하 쉽구나. 아거 너는 말이여 제비다리 한나 분질어진 거 있어줘갖고 그렇게 부자가 되어버렸는데 나는 말이야 그 흔한 놈의 제비다리 그저 얄밉게 갖다가 찰칵찰칵찰칵 해갖고 있어주면 천하 그저 장자가 되겠다. 어라 제비 몰로 갈란다. 아이고 형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제비로 몰로 가신다 그러시고 그러지 시방 10월이여 제비는 명년 춘삼월이 오자 그러겠다.

왔어. 흥보야, 저거 말이야, 배이냐? 저거 운목에 저 벌그런 거 저거 뭐냐? 이 형님, 화초장이 올시다. 뭐야? 회초장? 아이고 형님, 화자 초자 장자요. 방정 맞은 놈의 새끼가 되이라고 유식한 새끼라고 짜짜짜짜 하고 자빠졌니? 아 이놈 함부로 불러! 아이고 형님, 화초장이오. 화초장? 그래, 그 속에 뭐 들었냐? 예 형님, 그 은금보화가 다 들었죠. 뭐시오? 은금보화가 다 푹 들었어? 흥보야, 너 나하고 성재가 아니지? 아이고 형님 그러고 말고요. 너 성재 윤기란 거 아냐? 성재 윤기라는 것은 가서 내가 죽을 때가 있으면 네가 대신 죽고 네가 죽을 때가 있으면 그건 그냥 네가 뒤져버려. 그 어찌 그러냐면 나는 집안 장손이라 선영을 봉양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고 가서 네 것은 모두 내 거야. 내 것은 그건 그냥 내 거야. 흥보야, 그런 게 여러 말할 것도 없다. 저놈 나 돌아. 아이고 형님, 그러지 않아도 형님들이랑 목 지운 왔습니다.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아, 내가 너를 어려서 얼마나 이쁘게 키웠냐. 흥보야, 멜빵이라나 지고 갈란다. 아이고 형님, 먼저 건너가시면은 제가 하인시켜서 지워 보내드리죠. 이런 도적녀로 자식을 많은 거야. 나 건너가면 저 속에 드는 그 뭐 싹 다 빼버리고 빈껍담만 보내려고. 아 이런 도적놈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널 보다 보고만 도적놈이라 그런단 말이야. 속도 모르고. 네 이놈아 참말 말고 밀빵이야 이놈아.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건너가 보는디 이 짐이 흔한 놈이라 한번 외고 건너가 보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옳시고

0: 초초장, 된장, 송장, 배짱, 도장,
1: 얼씨구,
0: 대장, 어? 아니야?
1: 뭘 아니지?
0: 아이고 이것이 뭐예요? 가까워야 내가 못 살아 내가 아이고 이거.

구상내지 말고 내일 짊어진 거 이거 뭔가. 아이고 영감 무건도 이리 좋게 내려놓으시오. 아이고 뭐여. 아이고 영감 무건도 이리 좋게 내려놓으란 말이오. 이놈의 예편 내 주먹만 좀 뭘 팔자. 이때야 놀보가 제 기집을 다루는데 어찌 다루는고 허이는 두 주먹을 발끈지어가지고 양 간지통을 눌러 죽이는데 놀보 마누라가 그저 놀보 주먹만 보면 딱 적상을 하거든. 아이고 영감 내 말을 느껴 주먹 겪게 저리 치시오. 아이고 이마야.

장애를 댕금 쏟아왔는데 그걸 뭐라 그러더니 환초장이라고 그러고 놀보가 그 지방 갈았더니 아이고 내 딸이야. 야 기어보시오. 아 자기 마누라 보고 딸이 어딨어. 이 사람아 아가 그벌적에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법. 이때요 놀보가 흥보했단 말을 듣고는 집이 집을 그저 멍땅 맹그라서 저만 그때 빙 눌러 달아놓고 아 물이 제비를 기다려도 제비가 오지 않는지라. 하루는 동네 역군들을 모두 얻어가지고 제비를 몰러 나가는디 다른 것이 아니고 권조로 한번 나가보던 것이었다. 옛다 중야를 상가 하상월 조파일날 연야나 보는 환월 황금은 심해지는 금물을 해 로어짜들어 맹광방 양산

뭐고 전일은 왕년 왜 꼬리만 모아도 재미가 없이 뭐고 남비고 자고 깐치만 모아도 재미가 없이 뭐고

이리. 소사라운 예비 한 쌍이 놀부 집을 들어오니 놀부가 보고 좋아하고 얼씨구나 대제비 왔구나 그렇지 아 저 제비가 먹기가 있는 제비로구만 좋은 집 다 버리고 내 집에 와서 성주를 하는 것이 참 고맙다 어서 어서 새끼 많이 까거라 저 집이 그 동을 모아라 흘지양지 하더니만은 알을 낳기 시작하는 뒤 놀보란 놈 제비 집 밑에다 초성노를 딱 깔아놓고 피빔시로 어디 시조란지 미국 장단에다가 천국 시조를 썩 내가지고 그째로 제비알 낳는 족족 점고를 얻었니 아 제비를 만져 보자

어찌 만져서 하더니 초독이 올라서 싹 까고라 빠져버리고 다만 한 개 남은 것이 날개공분이라고 바닥은 놀보가 보고 떨어지거라. 떨어지거라. 도로 부르기 올라가지. 놀보란 놈, 예끼. 이놈을 내가 그냥 누웠다가는 실물을 당할 테니 내가

초장아서 제비 새끼 주워 들고 아이고 불쌍하네 제비야. 여보 마누라. 아이고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네요. 우리 제비 다리 있어 주세요. 된장대에다 붙이고 헝겊으로 징징 농여 제집이 올려주며 어서서 죽지 말고 살아나서 박씨하나만 부러우니라. 저 제비 그 동을 보아라. 이 올려주며 어서서 죽지 말고 살아나서 박씨하나만 부러우니라. 저 제비 그 동을 보아라. 놀보 원수가 풀제비거든 주리가 있거느냐. 수일이 되더니 부러진 다리가 나서 날개 공부를 하는 뒤 떴다 저제비. 그 어둠을 보아라.

저거 빨래 줄이가 대략 안다니 한들 안들로라 보고 뭘 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네 집에 살았구나 박씨 하나만 부르다니면 서반다리도 말여 폰질하지 마 저 집이 거동을 모아라 무엇이라고 저기 저기 하다님 만화가 말리 강남을 활활 날아들어 가간다 강남지 두 개는 조종지 만개라 백조를 점거하는 뒤 일본 들어갔던 분홍집이 나오 중국 들어갔던 맹맥이 나오 미국 들어갔던 초록집이 조선서 태어난 놀보집이 놀보집이가 들어온다 놀보집이가 들어와 부러진 다리가 봉탱해져서 전둥거리고 들어오며 지비장수 호령어 돼 너는 왜 다리가 저리 봉통해졌느냐 이에서 주아래리다 고성북서 태어나

0: 말이 안 나와서 이렇게 왔사오나. 어찌하면 그놈의 원수를 갚소 우리가 이반 덕도 후루동 조고. 제비장수 들으시고 풀칠한 놀보놈 심수는 이 강남까지도 유명한 놈이로구나. 명춘에 나갈 적어 수풍이란 박씨 하나만 물어다주면 네 원수는 다 갚느니라.
1: 쉬워.
0: 어느덧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하니
1: 예.
0: 웬간 날집생들이 고국을 찾아 환국을 하는데
1: 쉬워.
0: 놀보 제비가 나오는지 이 노정기가 좀 밝히는 닳든가 보더라. 암남산 지내고 박남산을 지내 족곡을 지내고 족산동이 절기 낙양성 500리 소상강 질병

못한 봉사령 나라 하르니 전하 제비가 다 모아 박국으로 어떤 그릴자 성남후 보고 오는 제비 포기 포기 대란 제하사로 진정냐간다 금년 9월 보름날 이곳에 와서 상봉 하제하여 속을 처한 후에 축 전해가 높이 딱 강릉을 구경 오고 벽벽강 돌아드니 소통파 조맹덕은 이금무한 계기 창성령 호배행일을 속 식간으다 황도관이 왁과가니 여기로다 순명강 발백리에 정주를 짓네 손만 손찬 칠십리에 바라보니 병양이로구나 영광경도 비나라 이로장안을 구경하고 손필망종이 요다열려가가니라 송객정 수운강을 짓네 살같이 빨리

전사는 전련사 한강은 발련수가 문물이 빈빈 허거허거 분석이 허예가야 만만세 지금 달라 전라도나 운봉이요 경상도 함양이라 운봉 함양 조월 문매 돌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저하집이고 동을 모아 소풍이 박실할 입니다 불을 본담된 문박성 내달라 집회 팔패 정패 배달이 아야고 개를 얼른 동작 까먹으락 북죽지적 발리와 밭도 수르르 발을 발을 졸라 가명을 당도하야 만산질봉을 구경하고 거기서 그저 달라나무

0: 师傅，
1: 好欺负了。

0: 놀다 가로물과 예예 그리 너 놀다 놀고 양주완전 앞에다가 예? 박씨를 또 던져놓고 온간으로 날아간다. 예? 놀보라 놈 박씨를 딱 주워들더니만은 여 영락없이 박씨를 물고 왔구나. 여 여보 마누라 아야 재미가 박씨를 물어 왔네. 여 이때야 놀보 마누라는 놀보보다 그저 조금 유식하던가 보더라.
1: 글쎄요.
0: 박씨를 떼자고 보더니 여보 영감 박씨는 틀림없는 박씨오만 네. 박씨가 웬 글씨가 씌었소? 원수 숫자 바람 풍자 괴연계 심지 말고 내버립시다. 놀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자네가 속을 모르는 말이여. 강남의 문장들이 그를 뒤집어놓으니 비단 숫자 썼다는 것이 붓대가 잘못 돌아가서 원수 숫자 되고 풍년 풍자 쓴다는 것이 잘못되어 바람 풍자 되었으니 걱정 말고 심세히 살아. 동편 점화 담장 밑에다가 박구덩이를 크게 파고 1년 동사 지을 걸음 그냥 한꺼번에 딱 퍼다 붙고 신장 놓고 박씨를 또닥또닥 단단히 다 심었지. 그냥 박순이나 달아오는 뒤 부채만 홍두깨만 지둥 방잎싹이 삭감만 시켜가지고 박농줄이 막 왼동주로 퍼져나가는 뒤 박농줄이 탁 걸친 집은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상해가지고 그때 돈으로도 너무 집값 물어주진 않고 그냥 수수백 냥 들었던가 보네. 하루는 이웃집 노인 한 분이 썩 오더니만은 내 이놈 놀바야. 밤이면 지부모의 밥통 속에서 똥땅 기당 기당동 찡찡동 기동기동 땅땅 아 이렇게 요망스럽게 떠들어서 당 최잠을 못 자겠다. 왜 이러? 얼른 박았다래. 놀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은급부하가 변화해서 그런 줄 알고 스님 오늘 박달해라 싹 달해라 이놈. 놀보가 그날로 박달 싹구를 얻어들이는데 어쩐 일인지 이렇게 모두 성치 못한 사람들만 얻어들이겠다. 아무런 고급사동기 홍배발이 저뚱나리 정맹맹기 쌍얼창이 박달이 회전시 모두 이런 성치 못한 사람들만 얻어들였는데 놀보 보고 어째서 그러냐고 물어본 게 박을 톡 타서 은금부하가 와 쏟아지면 성한 사람들은 주워 갖고 달아난다고. 그래서 도망 못갈 이렇게 불패는 사람들만 모두 얻어들였다고 한다. 여보소 여군들 삼시먹고 대냥 좀세 어서가 박 따오소. 박을 따다 놓고 톱을 걸고 한번 다 보는데 희롱 희릉은 톱질이로

0: 여보, 어머니 나 왔어 돼. 내 방은 은근 보아만 나오느라. 해야로 당그여라도 제일이야. 여봐라 창보야, 하. 어서 힘을 써서 독소리 말려라.
1: 얼씨구
0: 헛질이야. 왔다 이놈아, 헛질이라 말고 독질이라 이놈아. 여보소 이 사람들 내 말 듣소. 은근 모아가 나와. 덜랑 성김 없이 주소 주소.
1: 얼씨구
0: 시리릉 시리릉 당겨주소 덥.

0: 밥통 속에서 맹자라 맹자견양이 왕어신디 왕어리수 불안절이 이래 것이 놀보가 가만히 보더니 하? 아이가 박통 속이 아니라 서당 속이시여. 박이 쫙 벌어져 놓으니 박통 속에서 웬 노인 한 분이 나오는 들어봐 이봐 송구도 주걱상투빈 되고 동무중물 팔팔 싸며 부린 내가 김동원다 내 이놈 올무놈아 내아비는 정월세 내아비는 2월대기 내 예비는 마당세 내 예비는 3월대기 대대로 각대 종일러 병자년의 동망의 부지곳 저 몰라던 강남서들은 저 여기 와서 산다기로 드럼을 만나러 내왔으니 네 기집 자식 당장 상견님 전에 인사 못 시키겠냐 이 띠리스길로만 이놈아 그러고 오늘부터 나를 상견으로 안 모셨다가는 니놈 그저 다리 문제로 착 신부질러 놓을 것이라 이놈 놀보가 기가 막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선대의 증거가 없으니 하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할 일 없이 상전님 전에 비난디 비난이다.
1: 헐쇼.

0: 신고.
1: 네 놈. 에. 그러면 얼마나 바치니? 한 500냥들이죠.
0: 신고.
1: 어라이로. 500냥 가지고 너 같은 종놈 사겠느냐? 만냥만 드리라. 아이고 그러면 천냥만 드리겠습니다요. 어라. 너 같은 종놈을 다리고 다소를 다 두겠느냐?
0: 쇼.
1: 주머니 하나를 내어주면 아나. 전국간에 무엇으로 채우든지 이 주머니만 채우니라. 많이 준대도 늙을 말견에 가지고 가기도 귀찮으다. 놀부가 주머니를 받아들고 딱 본즉 쌀이 들면 불과 두 손으로 대쯤 들게 생겼고 돈이 들면 불과 4, 50냥쯤 들게 생겼지. 놀부가 보다니 좋아하라고 주머니를 죽여들고 돈깨야 배가 앉아서 반냥을 넣어도 횡 백냥을 넣어도 간 곳이 없고 500냥을 넣어도 간 곳이 없구나. 아이고 이 주머니가 새는구나요. 쌀두지로 쫓아가서 단말을 집어넣어도 뻥 백석을 넣어도 간 곳이 없고 500석을 넣어도 간 곳이 없으니 헛간으로 쫓아가서 살림살이가 산등물을 집어넣는 대로 간 곳이 없으니 돌보가 기가 막혀 주머니를 죽여들고 발발발 떨며 저거 말을 넣는다. 아이고 세니 이 주머니가 웬 주머니요? 오, 그가 능청랑이라고 하는 주머니니라. 아이고 이 주머니야 사람 막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야? 그 주머니가 잘된 사람은 더 잘되게 맹글고 그저 못된 놈만 꼭꼭 골라서 상하게 하는 주머니니라. 어라 하도 뭐 많이 가지 왔는가 보다. 또 올 것인디 뭐. 아이고 세님 언제 또 오실라요? 나 갔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한 번씩 올 것인디 다리 질면 30번 다리 짧으면 29번 올 것인 게 나올 적마다 이렇게 좀 채워줘라. 주머니를 들고 두어 걸음 나가더니 이놀 불견 간 곳이 없지. 역군들이 모두 어이없어 우두거니 섰으니 여보소 이 사람들아. 은근부하가 변화해서 날 지기떠보니라고 그런 것이고 둘째 독에는 틀림없이 은근부하들은 어서가 박 따오소. 박을 또 따다 놓고 타는디 신이

관법도 있다더라. 지리릉 이런 당근소 여보소 육군 내들 내 말을

주세요. 웃어. 여봐라 청보야. 어서 힘을 써서 톱소리 말려라. 어따 이놈아 니가 홉질이라 하여 너니 모두 다 오면

놀보가 가만히 듣더니 옳다. 아 인자 금반상기 은반상기 막나다라라고 박이 쫙 벌어져 오니 박통 속에서

0: 좋은 상의 한 틀이 쓱 나오는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헝헝 자노와 노
1: 헛수
0: 아리강남 마름한 길엔 돌보기 무기가 멀고 돈 벌구나 헝헝 자노와 노
1: 헛수
0: 물본 놈 짓고 살기 하드매요
1: 헛수
0: 근황무집 더가병 나이라거니 어서 치마을 뜯고 묘를 쓰야 어놈 차도 와도
1: 헐수
0: 놀보 기가 막혀 대체 이거 웬 상이요
1: 헐수
0: 오 니가 놀보냐
1: 에.
0: 먼저 박통 속에서 나오셨던 세원님이 돌아가셔서
1: 헐수와.
0: 이 박통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1: 에.
0: 네 집터가 명당이라고 거기다 묘를 써라 하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으니 얼른 집 뜯어라. 놀보가 집터 명당이란 말을 듣더니 죽어도 집은 안 뜯기로 들고 아이고 여보시오 집은 내가 죽어도 못 뜯겠으니 대전으로 받아가시고 제발 이 상일랑은 다른 데로 온 상 없소서. 네 이놈 그러면 얼마나 바칠래? 한 500냥 드리죠. 어라이로 500냥 가지고 네 집까지 이렇게 좋은 명당 사겠느냐? 만냥만 드리라. 아이고 그러면 천냥만 드리겠습니다요. 그래요? 그래 보라라 그러면 돈 받아들더니 이놀 불견 간 곳이 없지.
1: 씨워.
0: 역군들이 모두 어이없어 박을 안 타고 싹 가기로더니 가만히 서 이 사람들아. 저 둘째 통까지는 날 지기 떠보니라고 그런 것이고 셋째 통에는 틀림없이 응급부와 들었으니 어서가 박 따오소. 박장 말고 따와.
1: 예.
0: 박을 또 닫아놓고 타는 니 시리렁 실금 돕지리야 대여하루 당해도소 여보소 역군 내덕 염려 말고 박을 타세 망어요도 내 망어고 흥어요도 내가 흥할 것이니 걱정을 말고 박을 타세 시리렁 실공 시리렁 실공 시리렁 실공 시리렁 당당당당소 여봐라 청보야 어서 이제서 톱소리 맞아라 뭐야 맞는다 아, 그 홉질이라 말고 톱질이라요. 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설거 박이 쫙 벌어져놓으니 박통 속에서 남사당 여사당 그사 각설이 철하니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서 놀부 바닥에 쭉 늘어서더니만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놀부가 아침 아프더니 마우마우마우마우마우마우마우 대처 누가 못들이냐 예 저희는 강남서 놀보새님 박탄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하려고 남사당 여사당 그사 각설이 철하니 아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야 그중 나오던 중 그중 제일 낫다마는 그리여 그럼 어디 한번 놀아봐라. 안 되죠. 안 되다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노는디 행아가 천냥이옵시다. 뭐셔? 천냥이요? 워따 이놈들아 너무 비싸다. 마당새 듣더니만 아따 새님도 아 기왕 없어진 사님 천냥 무엇이 아까워서 그랬어. 그냥 천냥 주고 재밌게 한번 놉시다. 그려? 그럼 어디 노는 규경이나 한번 해볼거나. 그려? 어디 한번 놀아봐라. 이놈들이 각기 줄을 고르는디 부르레둥땅 부르레둥땅 부르레둥땅 부르레둥땅 뚱땅뚱땅 부르레둥땅 이럴 저가 이때 해적든 놈은 지가 지 멋에 반해가지고 막 도셔대는데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가까

이제 남사당 배우고 여사당 배우고 짝을 줘가지고 노는데 여사당들이 앞에 곱게 꾸며가지고 나와서 예쁘게 한마디 먹이면 남사당들이 뒤에 섰다가 앞으로 우르르르 달라들면서 그저 왔다 갔다 뒷소리 먹이고 놀던가 보더라. 나

0: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관세에 네가 그리 말어라. 한참 이러고 나니 이제 각설이 배가 썩 나서더니만 장다령을 하는데 전라도 지름에 기든가 보다.
1: 시바!
0: 허전히 지금

이러고 나니 이제 또 한 놈이 썩 나서는 네. 이놈아 경상대처럼 먹이든가 보더라. 허전시구나 들어간다. 전시구나 들어가.

나 잘한다. 한참 이러고 나니 인자는 초라한 입에가 썩 나서더니만 깨골 경계해보라. 깨골 해기집을 자주 들라면 아랫도리를 딸딸 걷고

잠이로고 나니. 널 보고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들 앉아 귀찮으다. 그만하고 가거라.

0: 감히 껴. 마당새야! 열을 해가지고 소문이라. 아이고, 내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다.
1: 알쇼!
0: 돈 받아들더니 또 이 놀불견 가는 곳이 없지.
1: 에?
0: 놀부란도 무지 기가 막혀. 우두근이 보고 있을 적은.
1: 알쇼!
0: 놀부 마누라!
1: 알쇼!
0: 걔가

얼류들어 밥통에 가서 건청아 왕자여더니 타지 마고 타지 마로 타지 마시오. 임금 보아가 나와내라 그런 말에다 했던 영세가 다망해가네. 가르기 박과 같이 탔으면 탔지 알려도 와와와는 못하리라. 타지 마시오. 놀보라는 거죠. 화가 삼매까지 자지. 박통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는 이래 비라 무릎 박통 같으니라. 담너머에다 훅 집어던져놓으니 박통 속에서 응급부화가 확 쏟아져서 동네 사람들이부터 싹 다 주워가버리고 하나도 없지. 놀보란 놈 그저 들도 노토 못 얼지매 마저 남은 박통 하나가 지 손수 뚜글 뚜글 뚜글 뚜글 뚜글 뚜글 뚜글 하다가 놀부 앞에 와서 짱 벌어지더니 헌장수 나온 헌장수 나온 저장수 그도 말아 먹장나 고린놈이 다박수염을 거사고 흑정마집 먹었다고 사무장장을 놀부 앞에 가고 동서서 내놓은 놀부야 강남서들은 그 이놈 심수리고야 동생을 구박출문조차 집이라 하는 짐승어 백고기 해가 없는데 사간 다리로 분질로 공받고 자가였어. 그제로 이로 죽어봐라. 놀보기가 맥겨 정신이 하나도 없이 죽은 듯이 나무시 없죠. 홍보불신이 돼야 퍼져있을 저거. 이때 흥보가 풍편에 이 말을 들었던가 보다. 전방지 쭉 쫓아와서 장군님 좀 비는디 비난이다 비난이다 장군님 좀 비난이다 우리 형님 지은 죄를 아우 제가 대신 받게 싸우니 형님을 부디 살려주어. 만일 형님이 조카거든 동생 좋은 자 살아서 못하니까 우리 형님 살려주시오. 우리 형님 살려주시면 덥고 나온 양

0: 버리라.
1: 갈시우고
0: 장군이 감히 뭐여.
1: 갈시우고
0: 야 이놈 놀마야. 네 죄상을 생각하면 당장 너 죽이고 갈 일이로되 너 그 동생 어진 마음으로 보화 살려두고 가거니와 차후에는 경화 천선을 어려다. 와 마다가 이러더니 인월 불견 간고롭다.
1: 갈시고
0: 흥보가 그제야 물을 떠다 저희 형님 전해드리고
1: 시고
0: 사진을 주물러서 겨우 이르려 겨누니 놀보 겨우 정신이 돌아와서 아이고 동생
1: 뭐?
0: 형님 곤욕이 심하셨지요.
1: 네.
0: 아이고 동생 내가 전사했던 모든 잘못된 일을 동생 부디 용서하소.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 제가 부족하여 그리 된 일이지. 형님 제 살림이 만싸우니 서로 반분하여 한 집에서 구해오고 사시죠 형님. 그러지만은 동생 볼 면목도 없고 제수 씨 볼 면목도 없네 그리요. 그때여 방울분은 개과천선을 건지우어 흥보살림 반부

0: 누워봐.
1: 누워.
0: 경쟁하니 화무하가 만천만세련하더라.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부자 된 흥보 집칠회부터 놀보 마누라 탄식 및 장군이 나와서 놀보를 개과 천선시키는데 끝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놀보가 하루아침에 개과 천선이 될까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흥보가에서 이처럼 온갖 벌을 받은 놀보 달라졌습니다. 흥보 덕에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스승 강도근에게 전수받은 동편소리 흥보가의 꿋꿋한 성음을 오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인삼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삼의 흥보가를 3주에 걸쳐서 전체를 들어보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는 이렇게 긴 길의 음악이라 해도 여러 주에 걸쳐서 그 전체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음악은 실제 완창 판소리 무대가 아니면 전체를 여관에서 듣기 어렵고요. 길이가 길어서 좀처럼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집중 감상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봤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 전인삼의 흥보가 들으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아쟁과 검은고가 함께 연주하는 산조 골랐는데요. 박종선째 아쟁산조의 진양조부터 자진몰이 그리고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몰이를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두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산조의 특별한 멋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죠. 이 곡의 장단은 장구가 아닌 북이 맡아서 더욱 특별합니다. 박종선째 아쟁산조의 진양부터 자진몰이 그리고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몰이를 김영길의 아쟁, 유미영의 검고, 윤호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종선제 아쟁산조의 진양부터 자진모리 그리고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모리를 김영길의 아쟁, 유미영의 검은고, 윤호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 악기가 함께 하기도 하고 각 악기에 독주도 하는 방식으로 연주했는데요.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모리는 검고로만 연주했고요. 이 마무리 가락을 다시 두 악기가 함께 하면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어서 국문디풀이 듣겠습니다. 한글 자모의 순서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사설로 엮어 나가는 음악이죠. 곽동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잊었구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국문을 자모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노래였죠. 국문 뒤풀이 들으셨는데요. 곽동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가야금 병창 한 곡 골랐는데요. 단가 장부가를 듣습니다.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단가 장부가를 가야금병창으로 들으셨죠. 국가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소리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하지입니다. 망종이 지난 지 보름이 됐고요. 보름 후면 소사어가 다가오겠죠. 오늘의 낮 시간은 무려 14시간 36분이나 됩니다. 일찍 뜬 해가 아주 늦게까지 지지 않고 있어서 태양이 가장 오래 머무는 날이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기나긴 낮 시간을 제대로 즐기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것도 좋겠죠. 그 여유로운 시간을 충분히 느껴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의 풍요로운 빛을 한껏 즐기시기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제비가 박씨를 뚝 떨어쳐놓고 날아가니 흥보 마누라 박씨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아, 제비가 박씨 물어왔소. 응?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 어? 기왕 물어왔으니 갖다 심으시오. 통편 처마 단장 밑에 깊이 파고 심어놓으니 그 박이 죽지 않고 일취월장어야. 박이 그드란하게 새 덩어리가 열었는디 군현지수 장마진들 비 한 점 세트 먹고 천둥원들 무너지랴. 이때는 어느 땐고 8월 추석이 돌아왔는디

집에서는 지지고 볶고 협살밥을 짓고 어린 자식들을 곱게 곱게 입혀 선산에 성묘를 가려고 야단이 났는디 흥보집은 냉랭하야. 흥보했다 여보 마누라, 우리는 먹을 것이 없으니 지붕에 있는 박을 따다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치는 부잣집에가 팔아다가 저 어린 자식들을 구하납시다. 아이고 그럽시다 영감. 흥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박을 톡톡 튕겨보니 칠팔을 찻이슬에 박이 단단히 연거렸겄다. 흥보가 좋아라고 박을 따다가 타는데 박 타는데 무슨 장단이 쓰려마는 한번 키워보겄다. 시르렁 실근

먹고 바가치는 부잣집에 가 팔었다가 목숨 보며

못 맞겠소. 배가 텅 고프들랑은 천막은 헐 철라를 메소.

0: 톱질이야 시르렁쓱싹 시르렁쓱싹 실곤실곤 시르렁쓱싹 실곤실곤 실곤쓱싹 실곤쓱싹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쓱싹
1: 얼씨
0: 박이 쫙 벌어지면서 박통 속이 휑 흥보 기가 막혀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숙은 어느 도적놈이 싹 긁어가고 나무 빈 조상께만 갖다 집어넣어놨구나. 여봐라 이걸 갖다 어서 썩 버려라. 흥보 마누라 했다. 여보 영감 그 기왕 박숙에서 나왔으니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끌러봅시다. 허허 여자라는 것이 저렇게 남자보다 통이 크단 말이오. 이걸 끌러보아서 아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모르되 벌이나 다폭 들어있다가 벌들이 나와서 자식들 다 쏘아 죽이면 자네 어쩌려고 그러는가. 아이고 영감 벌이 쏘아 죽으나 배가 고파 죽으나 죽기는 매 일반이니 한번 끌러봅시다. 그럼 우리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식들 데리고 저 밖에 서 있다가 내가 이것을 끌러보아서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손을 안으로 막 들여칠 것이고 나쁜 것이 들어있으면 손을 밖으로 내칠 테니 자네는 자식들 데리고 내 째버려서 째버려. 흥보가 개 두 짝을 자세히 살펴보니 박응보 씨 기탁이라 옳다. 이걸 날들어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쏘붕 하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그득 또 개 뚜껑에 쓰여 있기를 이 쌀은 평생을 퍼내도 굵지 않은 치지무궁침이라 하고 쓰여 있고 이 돈도 평생을 꺼내 써도 굵지 않은 용지 불갈 지전이라 하고 쓰여 있거나 흥보가 어찌 좋든지 아따 야들아 이 쌀 돈 봐라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이놈의 흥보 마누라와 자식들이 그저 우하니 들어와서 쌀을 주워 먹는 놈 돈을 가지고 노는 놈 야단이 났겠다. 흥보 있다 여보 마누라 우리가 이 박 속에서 쌀과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자네는 쌀깨를 떨어 부어보고 나는 돈깨를 떨어 부어보고 우리 내간에 막 떨어 부어봅시다. 아이고 그럽시다 영감.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톡톡 털고 열고 보니 돈도 하나 그득하고 쌀도 하나 그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돈도 하나 그득하고 쌀도 하나 그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쌀과 돈이 하나 그득 떨어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돌아 하나 그득하고 떨어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돌아 하나 그득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섰다 돌아보니 쌀과 돈이 하나 그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안이고 대안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안이고 대안이고 부어내고 대안이고 부어내고 대안이고 대안이고 부어내고 아이고 좋아 죽겠구나 1년 361일을

일찍 떨어 부어놨던지 쌀이 일만 구만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냥이라. 여보 마누라 밥 좀 해먹읍시다. 우리 권석이 모두 몇이제? 자식이 아홉 우리 두인데 합하면 꼭 열하나로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굶던 속에 한 앞에 쌀 한 섬씩 못 먹었어? 쌀 한 섬씩만 해라. 흥보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제일 큰 가마솥을 빌려다가 쌀 열한 섬 밥을 해서 자쳐놓은 것이 꼭 열마지기 걸음무대기만 허든 것이었다. 그때의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들이 밥 먹다 채서 죽을까 싶어서 밤 영을 내리는 뒤 내 이놈들 내 영전에 밥을 먹었다가는 밥으로 목을 비리라 해놓으니 이놈의 자식들이 그저 밥을 보고도 밥을 못 먹고 한쪽 구석지가 딱 쪼그르고 앉아서 저거 아버지 밤 영 내리기만 기다리는디 너희 이놈들 물 마셔가면서 숨 쉬어가면서 밥들 먹어라 해놓으니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총알 들어듯이 우하니 들어와서 밥속으로 폭폭 파고 들어가서 벌가지가 꼭 존먹듯이 먹던 것이었다. 흥보 있다 여보 마누라 나는 평생에 밥이 포안이니 자식들같이 저렇게 질서 없이 밥을 먹을 것이 아니라 깨를 훨씬 벗고 밥속으로 폭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먹어볼라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러지요. 자네는 깨 벗고 밥 먹으면 안 돼. 여자가 방역 맞게 어떻게 깨를 벗고 밥을 먹는단 말이요. 흥보가 밥을 똘똘 뭉쳐갖고 공중에다 휙휙 던져놓고 두꺼비가 펄이 차먹듯 탈칵탈칵 받아먹던 것이었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 뒤 똘똘 뭉쳐갖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흥보가 한참 밥을 먹다가 이렇게 먹다가는 밥을 다 못 먹게 생겼으니 똘똘 뭉쳐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이고 부자는 삼시시 때 밥 먹고 어떻게 사는고 흥보가 어찌 밥을 많이 먹어놓았던지 산맥이 차지고 눈을 뒤집고 꼭 죽게 생겼으니 흥보 마누라 밥을 먹다 우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아이고 영감 평생에 밥이 보안이라더니 밥 먹다 죽다니 좋은 일이 어디가 있소 아이고 영감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아직도 밥 먹으려면 쌀 한 섬은 더 먹었다 그때요 흥보 큰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쑥 들어오더니 제끼판 물도 물었겄다. 아이 태간절 밥판이 어떻게 되었단 말이오. 아이고 이 자식아 밥 있고 멋있고 너 아버지 죽는다. 아니 밥 먹다 죽는 것으로는 네 아들놈한테 원망을 한단 말이오. 이 아버지 배가 배요? 전선이제? 흥보가 어떻게 밥을 많이 먹어 놓았던지 배가 꼬고 오간꼭지가 되어갖고 손톱으로 탁 튕기면 땡그랑할 정도로 밥을 먹었는디 자식들이 땡그랑 소리에 반해갖고

자식들 숫자대로 제가 아버지 배를 튕겨보는디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이놈이 튕겨도 땡기랑 저놈이 튕겨도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하더니 흥보 둘째 놈이 제가 아버지 배를 이리 짜우 저리 짜우 하고 보더니 배가 하도 이상스럽게 생겼은께

전 남원 운봉 연째 파란대 밑에서 살았는데 연째 너머로 누란 똥 줄기가 넘어다라 오니 논에서 농군들이 일을 하다 말고 누란 똥줄기를 보고 아따 야들아 저기 항룡 올라간다 하고 절을 했지. 이것은 잠시 예술가의 체담으로 하는 것이고 흥부가 패서 농군들이 일을 하다 말고 누란 똥줄기를 보고 아따 야들아 저기 항룡 올라간다 하고 절을 했지. 이것은 잠시 예술가의 체담으로 하는 것이고 흥부가 밥을 잘 해서 먹고 기운이 나서 돈 한 구미를 손에다 들고 춤을 추고 놀아버린디.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월세우도 좋네. 우리 집이 가난길도 삼남의 유명터니 오늘날 부자가 되니 석승이를 풀어가면 도주공을 내가 풀어오랴. 여보아라 큰 자식아. 예, 건너건 말 건너가서 너 그 큰아버지 모셔오너라. 경사를 보아

돌린의 말씀을 들어보소. 원충신 행독경 마음 씨만 잘 먹으면 이런 경사를 포시리라.

아니 생겼으니 기빙구제를 헐라오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흥보집을 찾아오소. 얼씨구 어쩔씨.

통보했다. 여보 마누라. 저 두째 박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또 갖다 놓고 타봅시다. 아이고 그럽시다 영감.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렁 실근 당거주소 이 박을 타고 들랑 아.

여보 영감 나 이 박 안 탈라. 아 어째서 안 타? 나는 안 탈라요. 형제간이라 이제 섰소. 엄동설한 추운 날에 숱한 어린 것들과 구박당 얻은 일 생각하면

아이오, 흥보 듣고 화를 내며, 타지 말아라. 타지 말어.

보기로다. 후복은 떨어지면 다시 지으면 또 보요. 형제는 일신 수족이로다. 수족 한번 떨어지면 둘다 평신이 되노니라. 우리 형님은 아차 한번 돌아가시면 조선 팔도 왔던 그런 곳.

있는 말년무나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잘못되었소. 다시는 그대 말하노리다. 아멘 그래야지.

실렁솔 실렁쓱싹 실렁쓱싹 실곤실곤 실렁쓱싹 실곤 실곤 실곤쓱싹 실곤쓱싹 실렁 실렁 실렁쓱싹 박이 쫙 벌어지니 이 박 속에서는 웬가 비단이 다 났겄다. 흥보했다. 여보 마누라, 당신 나한테 시집 온 후로 비단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았지? 우리 비단 색깔이 무엇 무엇인지 한번 골라봅시다. 그럽시다 이은감. 흥부 마누라가 비단 색깔을 골라보는디 붉은 단 파란 단 일광단 월광단 서황호 요지의 상어등은 천도문 적설이 만고성은의 절개 있는 숭육단 등산소와 전하의 공부자의 대단 남양 초단 경주운대 망고제상의 아동

보다 길주 명천 가는 배 강진의 남극성세 뭐 한산 모수 임천 모수 생수산 반이

여보 마누라, 우리 비단 본짐에 옷 한번 쓰게 입읍시다. 그럽시다. 영감은 무슨 색깔이 좋소? 나는 그 검지 않은 흑공단이 좋대. 마누라는 무슨 색깔이 좋소? 나는 그 삼회장제 구리에 송아색이 제일 좋습디다. 흥보가 먼저 꾸미는디. 흑공단 망근, 흑공단 가끈, 흑공단 두루마이.

나늘어 수건을 들고 어떤가 날 보소. 영감은 할일 없는 꼭 까마귀 같소 그려.

송아색 속꽃 송아색 속속꽃 송아색 벗은 송아색 허리띠 송아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그떠서 날 보쇼. 말하는 할 일 없는 꼭 깨꼬리 같네 그려. 이렇게 옷을 입고 누우니다가 흥보했다 여보 마누라. 우리가 저 마지막 통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갖다 놓고 타봅시다. 그럽시다 영감. 마지막 통을 들여놓고

장그여라 줄 세고

장우여라. 스르렁 쓱싹 시르렁 쓱싹 실곤실곤 스르렁 쓱싹 박이 반반 벌어지니 박동 속에서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 나더니 사람이 나오는데 대짜고 든놈 소짜고 든놈 태뚝 든놈 소뚝 든놈 끌 들고 방맹 들고 먹통 든놈 그저 허걱 꾸역 꾸역 허걱 나오더니 우당 통탕 야 난리나 컸다. 흥보가 어찌 놀랬든지 자식들은 다 내버리고 그래도 내간이 좋든가 둘이 손을 꼭 잡고 한쪽 고숙제가 딱 쪽으로 앉아있다가 조용한 기회를 타서 사면을 살펴보니 정가 있던 움막은 간 곳이 없고 고르거가 그런 늘비하게 집을 지어놨는디 꼭 이렇게 지었던 것이었다. 통산아 너으론 천지 팔계를 놓아서 엔담치오 안팎 중문은 소설이 텐분해

만석지기 논문서와 전석지기 판문서며 각가지 종문서가 가득 탐복이 쌓여있고 사랑방을 나가보니 각장장판 소리반자 안잠일 창하도 뭔가 대모 책상까지 놓여있고 시전서적을 주역이며 이백 두시 통사령이

얼쓰구나 졸쓰고 지와 찾아가자 좀 더 좋네 박응부가 문장 글씨를 삼더니 오늘 날은 부자가 될 줄을 아느리 기가 알건 그냥

번뜩번뜩에도 생겼더라. 이렇게 건소끼리 재밌게 논일 적에 그때 놀부가 흥보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 이놈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내가 배가 아파서 못 살겠는디? 오늘 한번 건너가 버리라. 이놈이 몽둥이를 울려매고 건너와 보니 듣던 말과 같은지라. 놀부 마음에 이놈이 부자가 되었어도 이렇게까지 될 배는 만무할 것이고 설사 어떠한 병판대감이 낙향을 하셨다 말이야. 내 기양 온 짐에 한번 불러버리다. 내 이놈 흥부야! 아! 그때의 흥부는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이라 자기 형님 음성소리를 듣고 보슴발로 우르르르르르 쫓아나와 형님 건너오셨습니까? 내가 진징 노마를 보내드리려고 하였으나 형님께서 이렇게 먼저 도보를 하시고 보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무엇이었지요? 너희놈 네가 노마 보낼 놈이야? 이것이 대간질 네 집이야? 형님 제 집이 옷이다. 강산지 개변이로구나. 야 이놈아 네가 이런 집을 짓고 살아야 여러 말 할 것 없다. 네 집하고 내 집하고 딱 바꿔버리자. 형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흥부가 자기 형님을 사랑에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건너 마을 형님이 오셨으니 나가 인사해 줘야지. 흥부 마누라가 시수 같단 말을 듣고 전가하던 일을 생각으로면 한자리에 앉아 대면할 마음이 없으나 놀부 바란 듯이 의복을 마음껏 차리고 나오는데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도 한산 제모쓰다가 당청의 무를 부스름 흙에 놓아 두루몬 잘

0: 얼씨구.
1: 스승님 뵙시다 하고 큰절을 올려놓으니 그렇거든 이놈이 선뜻 일어나서 같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당그랗게 개고 앉으며 허허 나갈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람지가 용대했구나. 홍보 마누라 들은 치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 놀부 술상을 차리는 뒤 음식을 재린한 뒤 음식을 재린한 뒤 안성유기의 통영칠판 천안수조 구리조 짐이설에 수버리듯 주르르 벌어놓고 꼭 끓였다고 오죽판 대모양각 당하기 얼그설그 송편대기 번뜩정자 주르르 엮어 삼피득과 평가진청 생청 놓고 절악산채 우쯤청 양액과 천역콩판 양판에다가 버려놓고 정단수단에 잡배기며 이삼채 도라지채 낙지연포 공기름에 순채 우찜을 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청동아로 백탄수 부채질 활활하야 꽃 주가 찌러놓고 전골을 들여라 살찐소 반짝고기 반안도 드는 칼로 점점 편편 오래내요 깨소금 참기름 저 부수좀 물러지야네요 대양판 서양판에다 얘도 담고 제도 담고 끓구루두둑 생치다리 호도독 포도독 매춘탕 깨깨여 연계찜 어전육전 지지개며 술한탕 전부채 치작고추 생강마늘 문어 전부 봉우름을 나는 듯이 지어놓고 산채고사리 수국미나리 똑두채 만난 장국 주루루 들어붓고 계란을 툭툭 깨어 우딱지 띠버리고 길게 늘이어라 손 뜨건데 세제 바리고 나무제법을 들어라 고기 한 점 덮어기면 만난 기름에 간장 국에다 풍덩 들이쳐 덥석 피스 피스 피스 이렇게 차려 스승 앞에 갖다 놓고 가주 좋은 술을 하잔에 가득 부어 에서 스승님 약수 하나 술 한잔 드시죠. 그렇거든 선뜻 받아 먹었으면 아무 폐단이 없었을 텐데 발을 당실하고 개가 앉으며 야 이놈 흥부야 내가 수친 초상마당에 가서도 권조가 없이 술 안 먹는 줄 너는 형제가 아니라 내 속 잘 알지야. 아이고 형님 누가 권조가를 한단 말이오. 야 이 자식아 그건 네 계집 곱게 차려입은 채 건주가 한마디 허래요. 그때요 흥보 마누라는 제수다라 건주가 허라는 말을 듣더니 두 눈이 캄캄하고 사지를 벌떨며 들었던 술 바닥에다 후다

부님 제수 따르고 군주가를 허다한 법은 고금 천지 어디서 보았소.

새끼여. 몽둥이 모으서 쫓겨온다 하더군. 이럴 나는 죽어도 문이 있겠소. 포기 실수 어서 가시오.

허허, 부엉한테 발꾸락을 물렸구나. 야, 이놈 흥부야. 네가 네 계집더러 나 오면 이렇게 하라고 시켰자? 네 계집 못 쓰겄다. 당장 버려라. 내가 좋은 데다 세장가 보내주마. 그건 그래두고 내가 듣자 허니 네가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오영문 출사가 벌떼같이 너를 잡으러 내려왔어. 그래 내가 네 형인디 가만히 있겠냐? 그 사람들 따지에 보내느라고 내 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러니 네가 그 돈은 싹 갚아줘야 될 것이며 또 그 사람들이 너를 잡으러 내려올 거여. 그러니 네 살림과 모든 재산을 나한테 싹 맡기고 저 의주 두만강을 건너 중국 상해를 들어가. 많이도 말고 딱 3년만 있다 나오느라. 그동안에 내가 네 살림에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여.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이놈아 꼭 그렇다 그거요. 형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형님 슬하를 쫓겨나와 근근 도생으로 지내는데 하루는 제비 한 쌍이 날아와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깠지요. 하루는 무지한 대맹이가 제비 새끼를 다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날개 공부 힘을 쓰다 그 중에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을지. 그 제비 하도 불쌍하여 제비 다리를 당사실로 창창 동해매어 채집에 넣어주었더니 그 제비 죽지 않고 일취월장하여 9월 9일이 돌아오니 강남으로 들어갔다가 그 이듬에 나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어왔지요. 뭐?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 그래서 그 박씨를 동편처마 단장 밑에 깊이 파고 심어놨더니 그 박이 죽지 않고 일취월장하여 박이 그드란하게 새 덩어리가 열었죠. 8월 추석은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해서 박이나 따다가 박속은 끓여먹고 박아치는 부잣집에가 팔아다가 저 어린 자식들을 구원할까 하고 박을 따다가 탔더니 첫째 통해서 쌀과 돈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요. 둘째 통을 땄더니 왠가 비단이 다 나오고요. 셋째 통을 탔더니 그저 후당퉁탕 야단이 나서 어찌 놀랬든지 한쪽 구석지가 딱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조용한 기회를 타서 사면을 살펴보니 정가 있던 엄막은 간 곳이 없고 고루 거각으로 늘비하게 집을 지어놓아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 아 무슨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원매 그래서 네가 부자가 되었는데 이 천하의 모슬놈들은 네가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단 말이오. 너는 그 제비다리 한나 분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지 나는 그 연하 말이 분질었으면 천하장자 되겠구나. 오라나 건너갈란다. 아이고 형님 해가 이렇게 저물어진데 어떻게 가신단 말씀이오? 아이놈아 나도 가서 제비다리 분질어야 될 것 아니야. 형님 내년 춘삼월에나 제비가 있지 이 음동 설안에 제비가 있겠습니까? 오 참 그러지야. 그동안에 내가 이것 좀 먹고 살아야지 팰 수 있냐? 흥부야 저 음무게 저 벌그런 저거 무엇이냐? 형님 하초장이라고 합니다. 응? 하초장? 그 속에 뭐 들어있냐? 은근 보화가 타뿍 들어있습니다. 은근 보화가 타뿍 들어있어? 흥부야 내가 누구지? 아 형님이지요. 그러지야. 내가 어려서 너를 얼마나 이뻐했느냐. 흥부야 저건 나 줄래? 그리 안 해도 형님 드리려고 저렇게 목 지어 두었습니다. 오냐 알았다. 이리 내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형님 건너 가시고 나면 하인에게 지어 보내드리지요. 에이 나쁜 놈. 나 가고 나면 그 속에 든 은금보화 싹 빼내고 빈 껍데기만 보내려고? 형님 정 그러시면 지어드리지요. 이리 내놔라. 짊어지고 갈란다.
이놈이 하초장을 짊어지고, 흥부야, 내가 달이 크면 한 달에 30번 올 것이고, 달이 적으면 한 달에 29번 올 테니, 나 올 때마다 이런 걸 한 낙석 두었다 주라. 예, 형님. 놀보가 하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흥부야, 아참, 나이 짊어진 건 뭐라 했지? 하자, 초자, 장자라고 합니다. 에이, 시식잔한 놈, 조에 문자 쓰고 자빠졌네. 그냥 수수한 일러줘. 하초장이라고 합니다. 알았다. 나 건너갈란다. 이놈이 이짐이 흔한 놈이라 하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애호가며 가는디.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한 부를 얻었네.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한 부를 얻었어. 얻었네, 얻었어. 하초장 한 부를 얻었어. 어찌하니가 좋을 손가 또랑 하나를 건너뛰다. 자, 잊었

못 살겠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누라에게 물어보자.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를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보면

내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 가면 이리 와요. 그 좋지 않은 목구성 그만두고 나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이오? 아이고 영감 어깨 아픈 데서 좀 내려놓으시오. 아, 나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이오? 아, 어깨 아픈데 좀 내려놓으란 말이오. 가르쳐 줄 테니까. 아, 이년아, 진작 가르쳐 주제. 그 전에 우리 친정 아버지가 안동정에 가서 장롱을 한번 사왔는데, 그것이 꼭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 보고 하처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내 딸이야. 내 여보시오. 날 더러 딸이라니. 아, 이년아, 바쁠 때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지, 어째야. 놀부가 하초장을 내려놓고 제비집을 수백 개를 만들어서 처마 밑에 뺑뺑 돌아가면서 달아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제비가 올 수가 있겠는가. 하루는 역군들을 데리고 제비를 몰려 나가는 디. 제비 몰려 나간다. 제비 후리로 나간다. 복귀

마진봉 좌우로 칭칭 들렀나니 방향산 뒤돌아 덤불을 툭 쳐 호야 딱다 저 집이네 어디로 행하느냐 남비오 잘 같지만 보

선생님.

다시 설유로 물을 쪄 춘향이 허망허려 옥문 밖을 바라보니 두 눈에 서울음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사지는 벌벌벌벌 떨리는 뒤 전후 눈숲 깊은 밤에 보진광 궁 일어나니 바람은 우르르르르르 쇠동치듯 불고 구전되는 법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밥상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식구라고 불렀습니다. 한솥밥으로 연대감을 나누었는데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번기의 농촌 들녘에서는 이 함께 먹는 밥의 무게가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성 농업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밭 일구랴, 또 때되면 점심과 새참 차려내랴, 몸 열 개라도 부족한 고단한 하루를 보내야만 했는데요. 요즘 농촌 곳곳에서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바쁜 농번기 동안 마을분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나라와 지자체에서 급식 도우미와 식자재를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진작에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라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공간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서로의 수고로움을 다독이면서 나누는 그 밥 한 숟갈. 혼자 대충 때우는 끼니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마주보는 밥상이기에 참 달고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보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능계타령, 자진 능계타령입니다. 연주의 최경만 외 여러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능계타령, 자진 능계타령이었습니다. 연주의 최경만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그 농촌의 공동급식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책이 단순히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서로를 돌보는 소중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부담스러운 가사노동에서 벗어난 농촌 들녘에서는 아, 오늘 점심은 또 뭐 먹나 이런 한숨 소리와 걱정 대신 여유가 번져나갔으면 합니다. 자, 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는 해설과 감상으로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도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로 넘어가면 바람 따라 전해지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소식이죠. 풍경 소리 전해드립니다.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서로 다른 세대가 보이지 않는 차이를 좁혀가는 공감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남 민요 연곡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국립 부산 국악원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오늘 함께 만나볼 음반은 국악방송 2017 새음원 시리즈 서산 농요인데요. 이 가운데서 논에 들어가 풀을 매며 부르던 도사리 소리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도사리라는 말은 못자리에서 난 어린 잡풀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모심기를 끝내고 열흘쯤 지나면 아직 여리고 연약한 모 사이사이로 잡풀들이 올라오는데요. 그때 농부들이 일일이 손으로 풀을 훑어 뽑으며 고된 노동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불렀던 생생한 삶의 노래입니다. 특히 오늘 들으실 이 도사리 소리는 한 사람이 먼저 앞소리를 매기면 여러 사람이 뒷소리를 받는 전형적인 선후창 형식을 띠고 있어서 농사일 속에서 빛나던 우리 선조들의 단단한 공동체 의식과 호흡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리를 들려주실 주인공은 평생 충남 서산에 거주하며 시조와 민요를 지켜온 차태환 선생과 서산의 농부들입니다.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어른들이 북을 치며 부르던 소리를 기억의 원형 그대로 살려내어 차태환 선생이 구성하셨는데요. 힘차게 내지르는 듯 하면서도 충청도 소리 특유의 잔잔하고 구수한 멋이 다가옵니다. 서산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우리 민요를 이어온 차태환, 구자홍, 정래만, 곽안근의 소리와 안종미의 북반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도사리 소리, 논에 처음 풀매는 소리입니다.

차태환, 구자홍, 정래만, 곽완근의 소리와 안종미의 북반주로 도사리 소리, 논에 처음 풀매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경풍년입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입니다.

경풍년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월드컵이 한창인 요즘 운동장을 신나게 누비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와, 발목 참 튼튼한가 보다. 그런데요, 이처럼 매일매일 운동하는 축구 선수들도 자주 겪는 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삐끗하는 거, 네, 발목 염좌라고 합니다. 발목 염좌는 쉽게 말해서 발목을 잡아주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고 주변의 힘줄과 근육까지 함께 다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은 발이 안쪽으로 접히면서 바깥쪽 발목 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이 조금 삔 거겠지 하고 가볍게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발목을 삔 뒤에 심하게 붓고 열이 나고 체중을 실을 때 아프고 또 움직일수록 통증이 심해진다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응급처치로 부기를 줄여줘야 하는데요. 냉찜

딴지를 한 번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루 3차례 이상 해 주시고요. 다친 발을 가능하면 쉬게 하면서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붓기가 많이 가라앉지 않고 걷기 어려울 정도라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목은요, 한번 다치고 나서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자꾸 다시 삐끗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시니어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딘다거나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 틈에 걸려서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계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잠깐 넣어두시고요. 길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며 걷기보다는 발밑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걷기 전에는 발목과 종아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부안농악 판굿 셋째 마당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주의 나금추우의 여러분입니다.

0: 보안농악 판굿 셋째 마당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나금추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곡 함께할 시간인데요. 준비한 곡은 판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젖동량 대목부터 심청 밥 빌러 나가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이용길, 북의 정해천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1: 신봉사 그날 밤을 새로 나니 그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고 눈물로 나를 세우는 뒤에 우물가 도려박 소리 얼른 듣고 나설 적은 한 푼 못

가서 여보시오 부인집네 돈지란 흑음이길 거기여 허여 죽게 되니 예, 참 좀 먹여줘.

0: 전 대자식 못 먹인들 잡아 그 애를 굶기리까시 봉사 좋아라 감사호
1: 헐 제

원심 봉사 좋아라 감사 감사호 은혜 백불난방이요 저서 얼마니 것도 매견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밑에 그늘에 앉아 아해를 오른다 둥둥둥 내 딸이야

나라 동양 어린아이의 맘죽 차로 쌀았고 가물 사하 돌아올 때 그때 심청이 난 하나를 도움이라 일주월 장자라 날째 칠팟에 되어 간인 모친어 기제사를 아

세월이 아닌가. 하루 난 심청이 부진전 단정히 앉아 아버지 오야 오늘부터 아무데도 가시지 말고 집에 앉아 계시오면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초소공령 하겠네다. 신봉사 기가 막혀. 원이 자식아, 아, 네 아무리 공고는 들 무남동료 너를 내보내요. 밥을 빌다 말이 될 말이냐. 오라 오라 오라. 그런 말 아예 말하라. 아버지 듣조시온 차로 난 현인으론

0: 아, 어디서 그런 말을 그렇게 들었어? 이? 아마도 네가 너 모친 뱃속에서부터 그 효성을 배워가지고 나왔는가 보구나. 그 날도 치운 뒤 그 여러 집 다니지 말고 한 두어 집만 다녀오도록 해라. 그럼
1: 1, 2, 3

저는 달파가 지옆에 끼고 바람 맞은 병신처럼 걸음 저 건너갈 저 먼 산을 아마

우리 부친 구원을 하고 내라 제일 듣고 보는 부인들이 네 아니 칭찬하랴.

1부 마무리 곡 판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젖동량 대목부터 심청 밥 빌러 나가는 대목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이용길, 북의 정혜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해무입니다. 단소의 이용구, 가야금의 문양숙입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좀 더 색다른 박물관 소식 전해드립니다. 혹시 국중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중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 유물을 시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해 분장과 퍼포먼스로 선보이는 행사인데요. 지난해 엄청난 호응을 얻었던 국중박 분장놀이가 올해는 전국 14개 국립박물관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확대됐습니다.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네, 이런 타이틀로 진행이 되는데요. 참가자 모집은 7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 국립박물관의 대표 유물 가운데 하나를 골라 그 유물이 가진 이야기와 이미지를 분장과 움직임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본선은 9월 첫째, 둘째 주말에 국립 춘천, 공주, 대구, 전주 이렇게 4개 박물관에서 열리고요. 최종 결선은 9월 19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박물관 유물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읽고 몸짓과 의상, 표정으로 되살려보는 국중박 분장놀이.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을 조금 다르게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탈놀이 듣고 가겠습니다. 연주의 이형환 외 여러분입니다.

탈로리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이형환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고준석이 부른 판소리 적벽가 중 자룡 활쏘는 대목입니다. 기존 판소리에 새로운 형태의 반주를 더해 판소리 특유의 멋과 긴장감을 한층 다채롭게

0: 새롭게 살린 곡인데요. 전통 소리가 현대적인 사운드와 만나 새롭게 펼쳐집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리의 고준석입니다.
1: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둔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지 보다야 그날 삼경이 바람이 차차이를 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군성이 요란 그늘 초이 급히 장대 발을 바라보니 청룡급양야 이각이 백구 현무는 늦다야 성불벌 벌삼시가를 나무 대풍이를 개각의 관계끌 오묘의 폭판 허그를 천둥날 지른 다니 주유가 이 못양벌 보던이만은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조와는 귀신도 난척이라 만인문에 두어서는 통우의 화근이니 중역구하림의 날이라 선성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변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을 상토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 뒤로 살려두어서는

이놈 소주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나 뜻밖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유로 내려와 선미의 나다를

전복이 없어 간장수 천지풍풍 내려 방해를 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고개 딱딱딱딱 입만 둥긋둥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다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농사공아 예 이배를 빨리 저어 병병대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갈로니 목을 끄덕끼어 인물의 풍덩다를 치며 여배 꼴로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사된 마음 이모 아는 이라 위부자 우해 보하라.

0: 자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만 몸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 한 살 끝에 저놈의 뼈아지를 산적끄며 더울이다. 공명이 말로되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청궁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더니 모르고 보거든 뒤에 바라보며 백보아니가 되던 나는 장공 천자를 내어 비정해 바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
1: 건물에다!

고준석의 소리로 들으신 적벽가중 자룡 활쏘는 대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낙양의 봄 들려드리죠. 연주의 진윤경입니다.

0: 낙양의 봄이었습니다. 연주의 진윤경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먹고 살 것이 걱정이던 그 척박한 시절을 눈물과 땀으로 버텨내지 않으셨나요? 80년대 눈부신 성장기를 맞이하면서 회사도 늘고 일자리가 많아지던 풍요의 시기를 일궈내셨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90년대 말 외환위기 IMF 시절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아픔을 직접 목격하거나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취업 문턱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우리 청년들의 일상에도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또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현황을 보면요.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 정작 청년층의 고용률은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AI라는 새로운 원인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정보통신 IT 분야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몰렸는데요. AI 기술이 산업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예전 같으면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도맡아 하던 업무를 이제는 AI가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약 25만 5천여 개 감소했는데요. 그중 98%가 AI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력을 쌓아 의젓한 선배가 되고 싶어도 아예 그 입구인 사다리의 첫 번째 칸 자체를 AI가 걷어차 버린 셈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모르겠어입니다. 연주의 삼산입니다.
1: 모르겠어. 모르겠어.
2: 모르겠어. 모르겠어.
1: 모르겠어.

나도 식은 게쟁이더라. 나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나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

0: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잠깐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속은 뭐고 입 뭐고 그냥 빌어.

0: 천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모르겠어.
2: 우리 음악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삼산이 부른 모르겠어 들어보았습니다. 자, 주민번호 1234 이야기 이어갑니다. 청년들의 고달픈 현실은요, 글로벌 통계에서도 냉혹하게 드러나는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따르면 불과 3년 전만 해도 모든 연령대의 고용 흐름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확산한 이후 기이한 양극화가 벌어졌습니다. 30대 이상 숙련된 직장인의 고용은 탄탄해지고 이제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2세에서 25세 사이의 사회 초년생 고용지수만 유독 수직 낙하한 겁니다. 과거에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들어와 단순한 코딩이나 서류 잡무를 처리하면서 어깨 너머로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어엿한 경력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교육 비용이 드는 신입 공채를 없애고 당장 현업에 투입해 실적을 낼 수 있는 경력직 수시 채용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세미나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들이 자꾸 경력직만 찾으면 신입들은 어떻게 저숙련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돌아온 전문가의 답변은 아주 차가웠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업에서 경력을 쌓는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청년 스스로 스타트업 창업을 시작하는 발상의 전환과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AI 도구를 잘 활용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취업 한파 속에서 이력서를 수십 번 고쳐 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하라는 이 조언, 과연 얼마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사다리의 착한이 사라진 지금 그 사다리를 다시 설계하고 놓는 것은 청년들만의 몫이 아닐 거라 여겨집니다. 기업과 사회, 그리고 먼저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바꾸어 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춘가 들려드리죠. 소리의 박인혜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청춘가였습니다. 소리의 박인혜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성별 간의 시각차를 알아보고 각기 다른 생각들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입니다. 아랑의 꿈입니다. 연주에 김계옥 외 여러분입니다.

마무리곡 아랑의 꿈 들으셨습니다. 김계옥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실황 음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오늘도 주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낮이 가장 긴 절기, 어제가 하지였는데요. 이 무렵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우와, 벌써 하나네. 그리고 아직도 하나네. 조금 억울할 만큼 아침이 빨리 찾아오지만 7시 출근길에도 한밤중처럼 캄캄했던 겨울 아침을 떠올리면 이른 햇살이 고맙기도 합니다. 긴 낮을 선물 받은 계절입니다. 아낌없이 쏟아지는 햇살처럼 우리 일상도 더불어 내 마음도 환하게 밝혀봅니다.

오늘 첫 곡은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연주였습니다. 블루버블 함께 들어봤어요. 자, 어제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였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이 대낮처럼 환한 그야말로 태양의 계절인데요. 하지 지나고 나면 이제 온도가 스멀스멀 오르잖아요. 본격적으로 여름의 한복판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름 맞을 채비 조금 단단히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덥고 습하고 이런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여름이라 좋은 것들도 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기다리고 있고 빙수, 냉면, 수박 등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음식들도 있을 것 같고요. 늦은 저녁까지 환한 날씨, 그것도 좋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늘 어둑어둑해서 뭐 하기 힘들었는데 퇴근해서 집에 가방 던져놓고 바깥에 대낮처럼 환한 순간 산책도 다닐 수 있으니까요. 찾아보면 여름이라 좋은 것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이 아침 나눠보죠. 여름이라 좋은 것들, 여름의 맛, 여름의 풍경, 여름의 즐거움 문자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창호에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콘서트 보러 갔었는데 안예은 씨 진짜 노래 너무 잘하고요. 그만의 세계관을 공연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한철, 안예은이 함께 부르는 여름 좋아 함께 듣죠.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황혜리, 백아영 두 사람이 함께하는 오주하의 더위 유의해 주세요 들려드렸고 그에 앞서서 이한철, 안예은이 함께 부른 여름조화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름이라 좋은 것들 함께 손꼽아 보죠. 0780님, 저는 여름이 정말 좋아요. 덥긴 해도 여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일이 7월달이기도 하고 생일이 7월이시군요. 제가 좋아하는 냉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정말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냉면 좋죠. 콩국수도 냉면은 다른 계절에도 좀 먹는 것 같은데 콩국수는 여름철에 진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4723님, 여름이어서 좋은 거 이불이 혼이불이어서 좋습니다. 사각사각 스륵스륵 바스락바스락 진짜 그러네요. 사각사각 빳빳한 느낌 나고 자꾸 천이 몸에 피부에 덜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름 이불 기분 좋죠. 수님도 비슷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세탁기에서 꺼내서 물 탁탁 털고 쨍한 여름볕에 바싹 말린 여름 이불, 바삭한 그 감촉이 정말 좋은 거 있죠. 건조기로 말리면 느낄 수 없는 그 느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진짜 여름의 풍경 중에 하나는 마당에 빨래대에다가 빨래 널어놓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펄럭펄럭이는 그런 모습 보는 거였는데 요즘 뭐 대체로 다 아파트 사니까요. 그런 모습 보기 참 드물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여름이라 좋은 것들 문자 샵 0302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죄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송소희의 노래 퍼레이드 듣습니다.

송소희 씨가 최근에 발표한 싱글 퍼레이드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이희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나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름이라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름은 역시 과일이죠. 과일파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1966님, 풍성한 과일이 있어서 여름이 좋지요? 라고 하셨고, 배빵빵님도 수박, 참외, 복숭아, 옥수수 등등 과일 많이 먹어서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4902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걸랑요. 복숭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퇴근길부터 즐겁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복숭아 생각 때문이지요. 주먹만한 복숭아 한두 개 먹으면 저녁은 패스지만 마음은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복숭아를 좋아하시나요? 천도 복숭아도 좋고 또 몰캉몰캉한 그 복숭아도 좋고 또 딱딱이 복숭아 있잖아요. 아삭! 곧 타격감 있어요. 어금니로 확 깨물 때 그런 복숭아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쪽이신지 아, 궁금합니다. 사연들 많이 나눠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는 여름이라 좋은 것들 이거다라는 사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샵 03022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사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리진 얼의 노래와 연주로 미량아리랑 듣습니다.

오리진 얼의 노래와 연주로 미량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여름이라 좋은 것들 이 아침 나누고 있는데요. 찬물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노랑토끼님, 여름이라 좋은 거 찬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수영 물놀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이러다 보면 해수욕장 개장 소식 이런 것도 막 뉴스에 나오고 꼭 그러겠네요. 8920님도 제가 좋아하는 계곡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가도 시원하다가 오히려 썰렁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름에 계곡 마음대로 갈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노랑토끼님은 바닷가파, 8920님은 계곡파. 여러분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계곡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백숙에다가 캬 또 한잔하면 좋죠. 2009님 저는 천도복숭아 좋아합니다. 수박도 좋아하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쪽으로 또 좋아하시고, 2919님은 집 근처 야산에서 걷기 뛰기 운동 서너 시간 합니다. 오, 한여름에요? 건강 괜찮으신 거죠? 네. 와, 평지 걷기 3시간에도 무척이나 힘들 텐데 서너 시간 산을 걷고 뛰기를 한다니요. 아, 운동 마친 후에 큰 수박 반통 이상을 먹습니다. 아이스크림도 5개 먹고요. 아, 건강하신 거 맞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장호희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4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 주 공연 선물입니다.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작 이한철의 마침내 미녀 공연입니다. 네, 바로 제 공연입니다.

각 지역 민요를 모티브로 민요와 가요, 전통음악과 대중음악 이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인데요. 특별 게스트로 이희문, 최수연 씨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마침내 민요는 7월 3일, 4일 양일간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들에게는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에 초대드리겠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마침내 민요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5장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창호야 어서 와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국립국악원이 만든 국악동요 가운데 한 곡을 갖고 왔어요. 잘 듣고 오늘의 정답이 뭔지 맞춰보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거친 껍질을 벗겨내면 뽀얀 속살이 나오고 쪄먹으면 포슬포슬한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요새가 딱 제철이구요. 쪄먹고 볶아먹고 전도 부쳐먹고 떡도 해먹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죠. 보기 드려요. 1번 옥수수, 2번 감자, 3번 가지, 4번 당근, 껌이죠. 햄버거 가게 가면 햄버거랑 이거랑 세트 메뉴인데.
1: 오.
0: 모르시겠음. 좋아하는 채소로 보내주세요.
1: 네, 오늘은 노래를 듣고 어떤 채소인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거친

여기까지. 갈색 껍질을 벗기면 속은 하얗고 찌면 보슬보슬하고 전도 부쳐 먹고 떡도 만들어 먹죠. 창호가 햄버거랑 이거 튀김이 최고의 짝꿍이라고도 했는데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옥수수, 2번 감자, 3번 가지, 4번 당근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노래 제목은 청춘이고요. 팀 이름에 오늘 정답이 들어갑니다. 뜨거운 땡땡의 연주와 노래로 듣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이 팀 이름인 뜨거운 땡땡의 청춘 듣고 왔습니다. 청호의 퀴즈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거친 껍질을 벗겨내면 하얀 속살이 나오고 쪄먹으면 보슬보슬한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고요. 보기 4개 드렸었습니다. 1번 옥수수, 2번 감자, 3번 가지, 4번 다.

0: 올 때라고 보내주고 그러시네요. 직접 캐신 분도 계시고. 화한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정답 2번 감자로 보내주셨고, 9501님도 감자죠. 저희 어머니가 감자떡을 좋아하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요리 재료보다도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게 감자인데요. 정답 나온 것 같지만 공식 발표는 창으로부터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감자였어요. 근데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잉.
1: 지 엄마가 감자 중엔 하지감자가 젤로 맛있다고
0: 어이구.
1: 감자를 두 박스나 주문해갖고 요새 맨날 감자만 먹어요.
0: 아하, 하지 무렵에 나오는 감자가 특별히 맛있대. 그래서 하지 감자라고도 부르지. 지금이 딱 맛있을 때니까 창호 감자 많이 먹으면 되겠네.
1: 지도 알아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778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298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9501님 전병 세트, 8318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할게요. 8778 범장기지 떡, 2987 어쩌다 못난이 김치, 9501 전병 세트, 8318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립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전영란과 프렐류드의 소리와 연주로 강원도 아리랑 듣습니다.

전형랑과 프렐류드가 함께한 강원도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2919님 신청곡인데요. 한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쾌지나 칭칭 나네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보내드린 햇살.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의 쌀 2부 첫 곡 김유행 이일주 두 분의 목소리로 남도 작가 성주풀이 듣고 왔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디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디그, 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디그에서 온 확장된 표현입니다. 관심 분야를 파고들어서 정보를 찾고 몰입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음악 쪽에서도 이 디깅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예전에 레코드 가게 가가지고 막 LP 뒤지고 테이프 쌓여있는 거 뒤져가지고 좋은 노래 찾아내는 거, 근사한 자켓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LP 찾아내는 거, 그 역시 디깅이죠. 요즘은 뭐 음원으로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저도 디깅 많이 하는 편인데 지난주 디깅하다가 괜찮은 노래 하나 찾았어요. 이렇게 잠수부나 해녀들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반짝반짝 저기 전복이네 하면서 착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 찾았지 뭡니까. 자, 조시 길리건이라는 거의 뭐 알려져 있지 않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검색해보니까 미국 내시빌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데요. 따스한 포크 감성의 노래를 들려주는 인디 뮤지션입니다. 자, 조시 글리건이 2019년에 발표된 노래 중에서 슬로울리라는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어쩌면 천천히 가보자, 이 감정들을 견뎌내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일일수록 천천히 가자, 급한 길일수록 둘러가자, 뭐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담백한 연주와 목소리로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지 귀 쫑긋 한번 들어보죠. 조스 길리건의 슬로울리.

조시 글리건의 슬로울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악은 아닌데 그냥 슴슴하니 여러 번 들어도 별로 질리지 않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비틀즈 중에서도 존 레논의 멜로디 선율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요. 자, 월요일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오늘은 어떤 키워드 소개해 주실지 전다연 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0: 지금 우리 일상은 어떤 단어들로 설명될지, 요즘 사람들의 선택과 소비,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자,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전다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오늘은 무해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0: 오.
1: 네, 과거에는요, 우리가 강한 거, 성공, 전문성, 세련됨 같은 이러한 이미지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죠.
0: 네.
1: 뭔가 크고 비싼 거를 좋아하고요. 완벽하고 관리된 외모나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우리가 선망을 해왔습니다.
0: 아, 그러고 보면 막 그 뮤지션들, 네, 소리꾼 이런 분들도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카리스마 넘치고.
1: 그쵸.
0: 당연히 그런 분들도 자주 바라보게 되지만 요즘은 진짜 무해한 이미지의 뮤지션,
1: 네,
0: 슴슴한 노래들 이런 음악들도 많이 찾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요, 뭔가 작고 약하고 오히려 엉뚱하고 무언가는 부족해 보이는 존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0: 코요태의 김종민 씨가 생각나네요.
1: 네, 넘어지고 뭔가 실수하는 캐릭터나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동물.
0: 아, 이게 너무 귀여워요.
1: 그렇죠.
0: 새벽에도 일어나서, 네, 이렇게 이제 막 잠 깨려고 핸드폰 만지작 하다가 해달이죠, 해달.
1: 네.
0: 해달이 이렇게 누워서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 그러고 자더라고요. 너무 귀엽던데.
1: 그렇죠. 그런 영상을 보시면 마음이 괜히 편해지고.
0: 편하죠.
1: 무해함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죠.
0: 예.
1: 네, 최근에 이러한 친근한 존재, 조금은 부족한 존재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요, 사람들이 더 이상 완벽하고 뭔가 강한 거, 좋은 것만은 그래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0: 나를 막 휘어잡는 거.
1: 네.
0: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게 두고 있으면 그냥 그저 좋은 거, 그걸, 네, 더 찾게 된다는 얘기죠.
1: 네, 맞습니다.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요. SNS 상에서는 나만의 매력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끊임없는 경쟁이 오고 갑니다.
0: 아, 맞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하고 있나, 저 사람이 나를 앞서가는 건 아닌가, 내가 두 달 먼저 회사 들어왔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힘들어하잖아요.
1: 네,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귀여운 존재들은요, 사람들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죠. 나한테 더 열심히 살아 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0: 예.
1: 나는 잘났어 라고 이런 비교적 우위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0: 오.
1: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 이 경계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0: 그러네요. 이런 개념이 바로 무해력, 무해한 이런 거네요.
1: 네.
0: 나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것.
1: 네, 맞습니다. 이 무해력을 한 문장으로 정리드리면요.
0: 예.
1: 뭔가 작고 순수하고 위협적이지 않는

0: 없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갖는 힘, 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해롭지 않다라는 점이 아니라 이 무해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다는 거죠.
1: 아, 단순히 그냥 순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걸로 하여금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 유통업계에서도 무해력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귀여운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여러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1: 오, 그렇군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푸바오 보면서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었잖아요. 귀여운 존재가 주는 힘, 무해력?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귀여움은요, 이 자극이 많은 사회에서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완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놀라움보다는 무언가 안도하는 느낌을 주고 긴장감보다는 편안함, 그리고 동경을 하는 마음보다는 친밀감을 줍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는 현상은 유치해진 사회가 아니라 이 과도한 긴장과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무언가 안전하고 부담 없는 감정을 찾는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 맞아요. 뭐 일상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뒷목이 빳빳해져 있고 어깨 끝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런 내 몸을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어깨 내리게 숨 한번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귀여운 존재들이고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해력, 순수하고 위협적이지 않는 존재가 사람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력, 그리고 그게 나에게 힘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귀여움이 사랑받는 이유는요, 무언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잠시라도 이 현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인 거죠.
1: 예.
0: 네, 그래서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귀여움은 아무런 위협 없이 우리의 경계심을 낮추는 가장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오, 강한 것보다 편안한 게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람은 원래 귀여운 것에 마음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요즘 들어서 더 두드러진 현상일까요?
0: 인간의 본능 중에는요, 이 아기와 닮은 것들에 대해서 보호 감정을 느낀다라는 이 베이비 스키마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1: 베이비 스키마.
0: 네, 한국어로 직역하면요, 아기 도식이라는 것인데요.
1: 아기 도식.
0: 네, 아기와 닮은 모습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끌린다라는 것입니다.
1: 아, 이렇게 아기를 보면 귀여워. 네. 이 말이 그 막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특징들을 보면요.
1: 아기의 특징.
0: 네, 신체보다는 이 머리가 크죠.
1: 오, 그렇죠.
0: 네, 그리고 눈이 둥글고 큽니다. 그리고 볼은 통통하고요. 팔다리는 무언가 작고 짧고 그리고 코와 입은 작습니다.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신체적 형태를 볼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이 아기 도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1: 신체적 특징이 아기 같을 때 사람들은 그걸 귀엽게 느끼고 그래서 무해력을 느끼게 됩니다. 베이비 스키마. 오, 그런 거군요.
0: 네, 이 연구들에 따르면요, 실제로 이 베이비 스키마가 강하게 나타나는 얼굴일수록 더 사람들이 귀엽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1: 예.
0: 뿐만 아니라요, 이 베이비 스키마는요, 이 사람의 뇌에 있는 이 보상 동기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귀여운 걸 봤을 때 무언가 내가 힐링하고 있다, 보상받고 있다라는 심적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1: 어떤 인플루언서인데요. 네. 그 광각 카메라 렌즈를 써가지고 찍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얼굴이 크게 보이고 다리 쪽으로는 이렇게 다 작아 보이는데 그게 은근히 귀염성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소구되고 있군요.
0: 아, 네, 그게 바로 베이비 스키마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와.
0: 네, 이런 반응은요, 이 사람,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1: 인간의 아기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 네, 그 강아지나 고양이, 뭐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뭐 이런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 판다 같은 동물도 그렇게 우리가 귀여워 보이는 거군요.
0: 네. 그리고 많은 캐릭터들이 이 베이비 스키마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1: 베이비 스키마.
0: 네.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하츄땡이라는 캐릭터도 있죠.
1: 하.

0: 하추땡이.
1: 하추땡이요?
0: 네.
1: 아, 나 진짜
0: 아,
1: 모르겠는데요.
0: 진짜요?
1: 다들 아세요?
0: 이 핑크색의 캐릭터인데요. 최근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사달라고 해가지고,
1: 네.
0: 이 부모님들의 지갑이 거덜난다 해서 파산땡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 캐릭터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캐릭터도요,
1: 예.
0: 머리가 굉장히 크고요. 몸은
1: 지금 저희
0: 작습니다.
1: 밖에서
0: 네.
1: 찾아서 보여주시네요. 하츄 땡이네요, 진짜. 우와,
0: 네.
1: 귀엽다.
0: 네.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을 보시면요. 뭔가 복잡한 표정보다는 단순한 표정, 공격적인 색보다는 단순한 요소들을 활용을 하죠.
1: 와.
0: 이런 귀여운 존재는요, 사람의 공격성을 낮추고 관찰자의 역할을 변화시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보호자, 평가자가 아니라 관찰자, 소비자에서 팬으로 뭔가 이 캐릭터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죠.
1: 오, 그냥 뭐 저런 게 있네. 무심한 듯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돌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우와, 하추땡. 눈이 진짜 커요. 눈이
0: 그쵸?
1: 얼굴의 한 3분의 1
0: 네.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핑크색이고, 앞머리도 예쁘게 이렇게 내리고 있고. 아, 그렇군요.
0: 최근에 이 캐릭터는요, 성인들에게 이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서
1: 예.
0: 동시에 나도 보호받고, 나도 보호받고 싶다라는 이 욕구까지 충족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 그래요.
0: 캐릭터를 보면서 내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는 거죠. 네, 이 작은 존재에게 감정 이입을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뭔가 보호받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 아, 나도 뭐 강하고 꼭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은 한건 아니다라는 자기 안도 같은
0: 네.
1: 것도 선사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무해력은요,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힘도 있고요.
1: 예.
0: 이 보호 행동을 유도하는 힘도 있고, 인간에게는 보상감, 이 기분 좋음을 제공하는 힘도 있는 이 복합적인 힘을 가진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아, 무해력이 그냥 귀여운 걸 보고 편안해한다. 그게 끝이 아니네요.
0: 그쵸.
1: 어떤 힘을 결국은 나에게 만들어줍니다. 관심을 집중시키고, 보호 행동을 유도하게 만들고, 보상감을 주고, 또 긴장과 그런 것들을 또 낮추는 힘도 있고, 관계를 형성하는 힘까지 주는 것이 무해력이라고 합니다. 귀여운 걸 보면 괜히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이유가 다 있었네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버레츠의 노래 말랑말랑 듣습니다.

0: 바브레츠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말랑말랑 함께 들어봤어요. 말랑말랑해지네요. 자,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전다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무해력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귀여움이 하나의 시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오늘날의 캐릭터는요, 단순히 이쁘다, 귀엽다를 넘어서서 나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이 감정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0: 캐릭터들이 감정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요?
1: 내가 피로하거나 불안하고 분노할 때,
0: 예.
1: 내가 힘들어를 대신해서 이모티콘 하나를 띡 보내는 거죠.
0: 어떤 이모티콘이?
1: 힘든 모습을 띄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특히나 이 직장인이나 학생처럼 이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에서는요, 귀여운데 뭔가 현실적이고 나와 닮아 있는 캐릭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보는 사람들도 막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더불어 힘들어지는 게 있는데 약간 중화시켜서 나 힘들어요라고 좀 귀엽게 무해하게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1: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요,
0: 예.
1: 이 정서불안 김햄찌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0: 캐릭터 이름이 정서불안 김햄찌예요.
1: 네. 이 K 직장인의 모습을 굉장히 닮아있는 햄스터의 캐릭터인데요.
0: 우와.
1: 이 햄스터가요, 이 직장인들처럼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요.
0: 그래요.
1: 상사에게 혼나기도 하고요.
0: 어머, 어머.
1: 항상 이 사직서를 품고 살기도 합니다. 실제
0: 우와.
1: 직장인의 모습과 닮아 있죠.
0: 되게 유명한 캐릭터인가 봐요.
1: 네.
0: 그 배달의 땡땡. 거기랑 콜라보한 게 바로 검색이 되네요.
1: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이 K 직장인과 너무 잘 닮아 있어서 사람들이 그 김햄찌를 보면서 나랑 똑같네 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해요.
0: 아하, 공감을 하면서 뭔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겠네요. 귀여운 캐릭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1: 네, 맞습니다. 이 퇴근하고 싶다, 일하기 싫다라는 말을 사람이 직접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 햄스터가 말하면, 특히나 무해하고 귀여운 햄스터가 말하면 뭔가 웃기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0: 사람이 하면 푸념인데. 햄스터가 하면 웃기고 귀엽고 메시지 전달은 더 확실해진다라는 겁니다.
1: 네, 최근에는요, 요 귀여운 것들이 이모티콘이나 굿즈, 콘텐츠 소비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0: 예.
1: 이 망그러진 곰이라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0: 망곰이라 하던데요.
1: 네, 아시는군요.
0: 그건 하나 아닌가?
1: 네, 이 캐릭터를 보시면요, 뭔가 아이가 그린 듯한, 뭔가 어설픈 느낌의 캐릭터인데요.
0: 처음 봤을 때 이걸 팔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특별함이 있어요.
1: 네, 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
0: 그래,
1: 그리고 뭔가
0: 맞아요.

0: 슬픈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어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망가진 상태도 귀엽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위로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캐릭터들이 뭐 인형, 파우치, 문구류 등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1: 예, 요즘은 가방에 이렇게 귀여운 키링, 근데 생각보다 크기가 큰 네. 그런 키링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최근에 이 귀여운 상품들은요, 단순히 아이들만의 전유물을 넘어서서 예. 어른들도 소비하는 품목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영화 중에서 이 명언이 하나 있죠. 가방에 스티커를 붙이는 센스가 인생의 센스를 보여준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1: 그 사람의 센스를 보려면 가방을 한번 붙여봐라.
0: 맞습니다.
1: 다 되는 거네요.
0: 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통해서 나의 개성, 존재감을 드러내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1: 아, 그저 어디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상품을 메고 다니면 누군가 그것과 똑같은 상품을 메고 다니는 사람하고 같아지는 건데 나만의 키링 스티커를 붙이면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표현해주는 가방이 되는 거니까요.
0: 네,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최근에 별다꾸라는 말도 있죠. 별걸 다 꾸민다.
1: 아, 별다꾸.
0: 네. 그래서 그냥 제품을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매해서 나만의 취향대로 개성을 담아서 캐릭터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꾸미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0: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 성인들이 아이들보다 더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서는 이 산리오라는 회사에서 나온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1: 오, 그래요?
0: 대표적으로 이 헬로키티가 있죠.
1: 아, 일본 회사네요.
0: 네, 맞습니다. 오, 예. 이 헬로키티 말고도 뭐 쿠로미, 시나몬롤, 뭐 마이 멜로디 등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요. 예. 사람들이 단순히 이 브랜드의 캐릭터를 좋아한다가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과 맞는 캐릭터를 선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 오, 그러네요.
0: 예를 들어서 뭔가 반항적이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네. 쿠로미라는 캐릭터를 좋아하고요.
1: 쿠로미?
0: 네.
1: 쿠로미 검색 들어갑니다. 오, 뭔가 좀
0: 개성
1: 어둠의
0: 있고.
1: 그런 느낌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색도 다 검은색, 회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0: 최근에 여성분들 중에서는요, 이 네일 아트에서도 네. 이 쿠로미 캐릭터를 사용한 네일 아트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1: 우와, 보통 아이들 뭐 교육용 애니메이션에서 병균 그런 거 표현할 때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위에 뿔 달고 도깨비처럼 그런 경우 많은데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귀여움이 있네요.
0: 약간 악녀의 이미지가 있죠.
1: 그러니까요. 크롬이.
0: 네. 그리고 뭔가 부드럽고 순한 이미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시나몬롤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1: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는군요. 캐릭터 선택할 때도.
0: 아, 네. 그래서 이 소비자는요, 단순히 인형을 키링에 다는 것을 넘어서서 최근에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개를 조합하기도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 구매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촬영하기도 하고 SNS에 올리기도 하고 팬 간의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여운 무해한 제품들이 이제는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서서 나를 소개하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귀여움이 주는 무해력 뿐만 아니라 내 취향을 보여주는 것도 이런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0: 네, 최근에 이 유통업계에서는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 캐릭터 콜라보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기존의 제품의 기능은 바꾸지 않고요. 오. 동일한 제품인데요.
1: 동일한 제품인데?
0: 이 패키지에 캐릭터를 얻는 거죠.
1: 이야.
0: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매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이 포켓몬 빵.
1: 아, 맞아요.
0: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1: 진짜 많이 먹었죠.
0: 네, 이 빵 자체가 특별하기보다는요.
1: 빵이야 뭐 그 빵이 저 빵이 그 저 빵이 이 빵이죠 뭐.
0: 빵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스티커를 찾는데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1: 이야.
0: 그래서 이 제품 상품들과 콜라보를 하게 되면요, 이 상품의 기능적 가치, 유용성, 맛 이런 것보다는요, 이 수집의 재미가 더 큰 구매 동기가 되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 화장품 업계가 이 캐릭터 활용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1: 화장품들은 근데 용기도 다 작고 그런데 어디 캐릭터가 들어갈 데가 있을까요?
0: 그 용기 표면에 캐릭터를 프린팅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이 캐릭터랑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요.
1: 그렇군요.
0: 재밌는 점은요, 사람들이 이 화장품을 다 쓰고 난 이후에도

0: 이 패키지를 소장한다고 합니다.
1: 이야,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잘 모르던 이 캐릭터 팬들도 신규 소비자로 이제 끌어들일 수 있고요.
1: 그러네요.
0: 이 소비자는 제품만을 구매하는 것을 나아가서 이 제품이 얼마나 희소한지 또는 얼마나 이런 캐릭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팬들과 함께 소속감을 겪는 여러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1: 진짜 찾아보니까 립밤이나 핸드크림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 디자인 적용해서 제품 출시되고 있는 것들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카드사에서도요, 이 캐릭터와 콜라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1: 신용카드 표면에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고,
0: 네.
1: 어디 계산할 때 그 카드를 딱 내미는 것만으로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나 일시불이잖아요. 보세요, 캐릭터. 그러면서. 멀리 갔나요? 예.
0: 같은 카드더라도 이 캐릭터 그림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이 은행사에서 다른 은행사로 바꿀 수 있는 이 동기나 계기가 되는 거죠.
1: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귀여움도 하나의 강력한 마케팅이 된 셈입니다. 항상 전도연 박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고 그걸 이렇게 잘 살펴보면 어떠한 에너지가 분명히 있고 그 에너지는 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0: 네, 맞습니다. 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 기업들은 찾아내서 그거를 구매하는 이유로 만들어내는 거죠.
1: 빨라 그 사람들. 하여튼
0: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큰 강점이라고 합니다.
1: 지난번에 우리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이 네. 왜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지 그 얘기하실 때도 우리나라 그 화장품 회사들의 순발력,
0: 맞습니다.
1: 고객 니즈 판단, 그리고 빠른 상품 제작력 이런 것들로 사랑받고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0: 네, 이 캐릭터도요 굉장히 유행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잘 포착해서 빠르게 선점하는 기업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야,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해력, 이 무해력은 귀여움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친 마음을 잠깐 쉬게 해주는 요즘 스타일의 위로를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 나 자신을 표현하는 또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0: 네, 맞습니다. 뭔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약한 존재도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뭔가 시대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 좋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0: 네.
1: 좋습니다. 끝곡으로 소름의 연주로 듣는 토이스토리 함께 듣는데요. 이 곡 들으면서 코너 끝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다연 씨 3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음악 듣죠.

소름의 연주로 토이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2190님, 오늘 비 예보 있습니다. 형부하고 제부 그리고 저희 애아빠 사위들끼리 홍천으로 골프 가는데 아쉽게 비 예보가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전국적으로 이제 뭐 장마권에 이제 접어들게 돼서 그런지 소나기도 많이 오고요. 외출하실 때는 꼭 작은 우산이라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 꼭 박효진의 노래와 연주로 나니가나노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성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읽어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2: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떼어 두고 저건 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지마오.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

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새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승되어 온 아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선 음악공장 노을양의 공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아리랑이 품어온 삶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년, 어르신까지 각 세대의 생각과 감정을 새로운 노래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프로그램은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아리랑을 비롯해서요. 청소년의 마음을 담은 안녕 어른, 중년의 삶을 노래한 아직은 괜찮아 등 모두 17곡으로 구성되는데요. 서로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각기 다른 음악의 언어로 표현되며 하나의 아리랑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이 아리랑은 박준희, 박찬희, 박소리, 삼형제로 구성된 준찬소리, 청소년 아리랑은 젊은 연주자 김나연, 이기현, 김나은이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들려줍니다. 또 중년과 어르신의 이야기는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이 함께하며 배우 황석정이 사회를 맡아 공연의 재미와 공감을 더할 예정입니다. 세대를 잇는 특별한 음악 여행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과 함께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탈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문래동 천탈공간에선 천하제일 탈공작소가 주최 주관하는 천탈살롱이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탈춤은 어떻게 오늘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젊은 탈춤꾼들이 전통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무대입니다. 이 관객과 무대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공연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생각과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천하제일 탈공작소는 전통 탈춤의 음악과 리듬, 움직임을 바탕으로 현대 관객과 소통하는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 왔죠. 이번 무대에선 양주 별산대 놀이의 상좌춤을 비롯해 고성 오광대 말뚝이, 통영 오광대 문둥북춤, 봉산 탈춤 목중, 송파산대 놀이 옴중, 북청 사자 노름의 사자춤까지 지역과 종목을 대표하는 다양한 탈춤 캐릭터들이 차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탈춤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천탈 살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밤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통해 우리 창작 국악의 흐름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7월 2일과 3일 예약당에서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5 이건용을 선보이는데요. 이번 공연은 한국 현대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무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60여 년 넘게 창작 활동을 이어온 이건용은 지금까지 3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고요. 특히 국악계를 위한 작품만도 50여 곡을 작곡하며 우리 창작음악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그의 대표작과 최신작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이번 무대에서 처음 공개되는 신작 령입니다. 전통 피리 독주곡인 상령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으로 새로운 음악적 풍경을 펼쳐 보일 예정이고요. 또한 1970년대에 발표된 초기작 분향도 오랜만에 무대에 오릅니다. 종묘 제례악 등 전통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무려 50여 년 만에 다시 국립국악원 무대에서 연주된다고 하니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이 밖에도 널리 알려진 설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바탕으로 만든 국악음악극 귀와 소리와 침묵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담아낸 작품 묵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작곡가 이

0: 박근영의 작품들 그리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소리를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제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였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낮 시간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어제 낮 시간이 무려 14시간 46분이었고요. 오늘은 그보다 1분 정도 짧아집니다. 그 짧아진 길이를 우리가 몸으로 체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태양이 가장 열정적으로 활약하는 계절에 와 있고요.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씩 낮 길이가 짧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 서울의 해 뜨는 시각이 5시 11분이었고요.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6분입니다. 해가 참 길죠. 그렇게 쭉 달려가서 9월 23일 추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다시 같아지고요. 12월 21일 동지가 되면 정반대로 낮 시간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지는 계절로 순환이 됩니다. 지금 양의 절정에 와 있는 즈음인데요. 해를 중심으로 1년을 쭉 돌이켜보니 우리의 시간은 참 규칙적으로 반복하며 흐릅니다. 햇살이 왕성한 계절, 이 음악 어떨까요? 서일화 지곡 해령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